0: Magically, another harmony comes out. Perfect. It's perfect wedding, perfect marriage of flavor.
1: Yeah.
2: Annyeonghaseyo, 여러분. Buongiorno. Chef Fabri, today, finally, we can start our journey to discover Korea's delicious seasonal food and the regional recipes and the traditional liquor. So today, we arrived in Chuncheon-namdo. Especially here, we are in Sochon. Very, very beautiful city on the sea. And I can find for sure something that goes well with the traditional liquor of the region. I don't know if you know that, but I cook for like 20 years only with seafood. So for me, wow, just looking at this, I feel big, big excitement. What is this? Wow! Oh! This is a bidding! Sochon 바다!
3: 네네.
2: 제일 맛있는 거 뭐요? 그 바다에서 온 거?
3: 그러니까 도다리!
2: 도다리?
3: 봄도다리!
2: 봄도다리! 네. 아, 맞아요. 봄도다리!
3: 이제 꽃게!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For now, I know that here in Sochon, the seasonal seafood is dodari, and then kukke, which is the blue crabs, and chukumi. Wow, yeah, yeah. Look at this. This is kukke. 사장님, 안녕하세요. 국게 땅 같은 거.
4: 땅도 맛있고.
2: 땅도 맛있죠? 예. 술이랑 국물 요리.
3: 여기 1kg.
2: 여기 1kg. 쌀이 많이 들어가 있는 국게 주세요.
4: 이 많이 들어있는 국게가. 네.
2: If I was going to buy this in a supermarket or in a big city, that would have been just like two times the price.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걸로 맛있는 요리 할게요. 감사합니다. 예, 많이 파세요. 오, 와, 이거 1kg 2만 원이에요.
3: 네.
2: 우리 이탈리아 말로 이렇게 칼라마레티. 작은 오징어, 예. 카라마로 오징어, 카라마레티 작은 오징어 이런 말이에요.
3: 드셔보세요.
2: 먹어도 돼요?
3: 어, 괜찮아요.
2: Oh my god. 오. 혹시 이거 1kg 주시겠어요? 아, 이거 최고.
3: 이탈리아에서 오셨으니까 많이 드릴게요.
2: 오호, 예. 한국인의 정 진짜 최고. 진짜 전 세계 최고예요. 계산할게요.
3: 네, 2만 원요.
2: 감사합니다. 네. Nothing better than coming here to a traditional market and discover the seasonal beautiful products. Everything came out from the sea in front of us this morning and everything is on season. 저는 오늘 진짜 제철 음식, 제철 해산물 여기 찾아러 왔어요.
3: 와, 네. 제철 해산물은 요렇게, 요거 쭈꾸미.
2: 쭈꾸미? 아, 네. 이거 다 오늘 나온 거예요?
3: 네, 오늘
2: 아침?
3: 네, 오늘 아침.
2: 술이랑 네. 잘 어울리죠?
3: 여기 술이랑 잘 맞으니까 여기가 또 서천이
2: 고추?
3: 한산 소고추라 해서 그게 앉은뱅이 술이에요.
2: 아,
3: 앉아서 먹으면 너무 맛있어서 앉아서 정신없이 먹다가 일어나면은 못 일어난다고. 그래서 앉은뱅이 술.
2: 진짜로?
3: 네.
2: 아, 그런 속담이 있어요?
3: 네, 있어요. 그래서 여기 소국지 마을이 있어요. 저희 서천에 유명한.
2: 한식 중에 이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을 수 있는 해산물이죠.
3: 네, 네, 맞아요.
2: 이렇게 그냥 샤부샤부 데쳐서 아니면 비빔밥도.
3: 네, 볶음.
2: 볶음.
3: 네. 쭈꾸미 볶음도 괜찮고.
2: 오케이. 저를 잘 설득했습니다, 네. 사장님. 사장님.
3: 여기 있습니다.
2: 오, 감사.
3: 맛있게 드세요.
2: 감사합니다. 오, 네. 진짜 맛있게 먹을게요.

0: 어? 들어와도 됩니까?
1: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한산소곡주. 안진뱅이술을 빚는 양조장입니다. 주 재료가 쌀입니다. 그중에서도 찹쌀로 빚어지거든요. 쫀득쫀득한 찹쌀의 전분이 발효가 되면서 굉장히 달달한 맛으로 만들었습니다.
0: 왜 여기까지 왔냐면 저는 전돈주 발견하러 왔어요. 그리고 제철 여기 이 지역의 식품으로 술이랑 잘 맞을 수 있는지 저는 궁금해서 좀 조금 개발하고 싶어요.
1: 그러면 술 맛을 보셔야죠.
0: 맞아요. 그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1: 네, 여기 한 잔 따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색깔이 조금 노란색이에요. 조금 노릇노릇해요.
1: 황금빛이라고 하잖아요.
0: 아, 네. 맞아.
1: 이게 오랜 시간 저온 숙성하면서 이렇게 황금빛 색깔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0: 진짜 그런 색깔이에요. 예, 이거 네. 진짜 골드.
1: 골드.
0: 향은 네. 과일.
1: 과일. 네.
0: 꿀.
1: 꿀.
0: 맞죠?
1: 네.
0: 진짜 냄새부터 달아요. 냄새도 달아요.
1: 네. 이 쌀이 잘 발효가 되면 그런 향을 낸다고 하거든요.
0: 야, 시럽인 것 같아요. 아. 와, 신기하다. 너무 생각보다 입안에 풍부해요.
1: 생각하셨던 것보다 더
0: 훨씬 더 부드러워요.
1: 그러면 이 소곡주하고 한식 중에서는 어떤 게 좀 어울릴 것 같으세요?
0: 저는 무조건 해산물. 근데 저는 지금 이거 선생님의 조금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1: 어떤 도움이 필요하세요?
0: 저는 어떤 것이랑 제일 잘 어울리는지 우리 선택해야 돼요.
1: 네.
0: 꼴뚜기.
1: 꼴뚜기요?
0: 꼴뚜기. 아까 저는 그냥 초장.
1: 너무 맛있죠.
0: 쌀장만 이거 찍고 이거 바로 먹었어요. 시장에서 최고였어요. 그리고 여기서 짜잔 곱게.
1: 곱게네요. 네.
0: 조금 곱게 당 매운 당 같은 거 이거 술이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거 어떠세요?
1: 다 같이 먹어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저도 네네. 이제
1: 이건 뭐예요?
0: 짜자잔 주꾸미. 이거 소천하면 이거 주꾸미죠. 아마 우리 똑같은 생각일 수도 있어요.
1: 네.
0: 저는 이거 마셔봤으니까 이제 살짝 그런 달콤한 맛이 있어서 주꾸미는 이거 볶을 때 그런 땡글땡글 쫄깃쫄깃한 식감이랑 그리고 뒷맛은 조금 달죠.
1: 네, 맞아요.
0: 아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1: 정말.
0: 근데 이거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1: 지금이 주꾸미 제철이거든요. 제일 맞아요. 지금 홍어낭 앞바다에 제일 많이 잡힐 때고 또 가장 맛있잖아요. 제철 음식이. 그래서 주꾸미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0: 예. 제 말이에요.
1: 빙고.
0: 오 마이 프렌드, finally, my favorite part. Now, let's cook. Here I have those beautiful cukumi, webfoot octopus. And now, first step, I have to clean them. Come here, I will show you. First thing first, take out the intestine here in the head. Take out the intestine, and then second step, the eyes, because in the eyes there's the ink.

0: And then the chef's kick. Oh yeah. Done. Chukumi bokkeum. Now I can't wait to try it with sogokju. Let's try. Oh, 선생님, 여기 진짜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 네. 드디어 이런 맛있는 주꾸미 볶음 맛볼 수 있어요.
1: 맛이 막 두 배, 세 배가 될 것 같은데.
0: 네. 그리고 오늘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1: 네.
0: 그래서 짠. 이렇게
1: 네.
0: 짠. 자 이제 진짜 이거 먼저 이거 오리지널 오리지널 먼저 조금 여기 콧나물도 있어서
1: 콧나물이랑 같이
0: 이렇게 콧나물이랑 이렇게 괜찮을 것 같아요. 와 자
1: 여기 깻잎도 있는데 살짝
0: 깻잎도 깻잎도 괜찮습니다. 자
1: 짠
0: 짠 everyone 이제 테스트.
1: 소국주를 또 부르네요.
0: 잠깐만요. 자, 이제 진짜 테스트예요.
1: 네.
0: I'm very curious how it's coming out. 야. 완벽해요. 이거 매운맛을 싹 이렇게 빼는 거 아니고 그냥 더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이죠.
1: 그러니까 이 소국주가 단술이잖아요.
0: 예.
1: 이 달달한 맛이 매운맛을 싹 감싸주면서 뭔가 마지막에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0: 완벽한 밥상 한상이에요.
1: 저 근데 맞죠? 아까부터 계속 이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셰프님의 주꾸미 스파게티.
0: 스파게티도 기기 될까? 잘 모르겠어요.
1: 와 이거 기가 막힌데요?
0: 선생님, 이것도 제 생각에는 이거 원래 우리 이탈리아에서 이거 해산물이랑 이거 와인.
1: 네.
0: 해산물 파스타 먹으면 무조건 화이트 와인. 근데 제 생각에는 이번에 소고추 있어서 이거.
1: 우와.
0: 야, 이거 장난 아니에요. 이거 와인보다 훨씬 더 잘 어울리네요.
1: 저는 이거 완전 색다른 경험이에요. 이렇게 뭔가 이 서천의 소고추에 주 재료였잖아요.
0: 이게 맞아요.
1: 스파게티를 만나가지고 더 자꾸 젓가락이 가는 것 같아요.
0: 뭐 이거 진짜.
1: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혀.
0: 역시 주꾸미 볶음이랑 스파게티.
1: 우와 최고예요. 근데 이거 잘못하다가 오늘. 안전뱅이 되시는 건 아니시겠죠?
0: 괜찮아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짠. 오늘 진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맛있습니다.
0: Today, I was really happy. And I really hope you also, that you watched that, you felt the same kind of feeling that I felt today. I discovered new things. You also discovered that. We discovered it together. So let's meet in the next episode because I will show you many more things and many more pairings with regional specialties and traditional sul, liquor. Ciao! Salute!
1: What?
2: 정말 좋아요.
0: 정말 so, this is what I love about Korea. You see this kind of situation only here. I never tried that. If you come to Korea, you can feel the same.

0: The moment we wear it, our spirits lift. It helps us grow strong in body and in mind. As we wear it, we learn patience and respect. The belt system motivates students to strive harder and continue growing. This uniform shapes movement into grace and turns performance into something thrilling. Now, embraced around the world, Taekwondo shares our culture, philosophy, and values with pride and spirit. Though it may seem simple, this uniform holds your passion and your journey. It belongs to Taekwondo. Wear the extraordinary. Be with Taekwondo.
1: 이모 어디가?
2: 잘했다. 이리 와 봐봐.
1: 뭐 하게?
2: 이거 혼님나물 좀 따게.
1: 이모가 하는 요리가 맛있는 잔소리 같아요. 잔소리지만 도움이 많이 되는 결국에는 그런 건강한 맛있는 잔소리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3: 이게 좀 잡는 손을 야무지게 잡고서는 썰어야지 이게 골고루 작게

0: 안녕하세요. 저는 마포 신수동에서 3년째 빵집을 운영하고 있는 노지희라고 합니다. 제가 이모네 집에 살고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독립을 하게 돼가지고 얼마 뒤에 이제 가게를 정리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독립을 하면서 저희 어머니나 뭐 할머니도 그랬고 이모도 음식 솜씨가 되게 좋으신데 이제 혼자 살면서 제가 스스로 밥을 해먹고 해야 하는데 이제 이모한테 뭘 하나 배우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1: 이모 어디가?
2: 잘 왔다. 이리 와 봐봐.
1: 뭐 하게?
2: 이거 혼님나물 좀 따게. 할머니가 옛날에 무쳐주시던 혼님나물이 이게 원래 화살나무에서 나는 싹이야.
3: 저는 정혜숙이라고 하고요. 이전에는 요리 잡지사에서 일했었고 지금은 게스트하우스 하한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저희 식구들의 보금자리이기도 하면서 민박을 제공하는 그런 게스트하우스예요.
2: 너 얼굴 본 김에 좀 부려먹자. 이리 와봐라.
3: 제가 조카랑 같이 살게 된 이유는요. 저희 조카의 엄마, 저희 언니가 갑자기 암에 걸려서 한 1년 넘게 투병을 하게 되었는데요. 조카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되게 힘들어하는 게 안쓰럽기도 하면서 저한테도 뭔가 좀 위로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카한테 빵집을 한번 시작해보면 어떻겠냐. 내가 멀리서 열면 도와주기 힘들겠지만 우리 집으로 이사와서 만약에 빵집을 하게 되면 제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 꼬셨죠. 그래서 오게 됐어요.
0: 가게를 차릴 때 이제 이모가 많이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너무 생각보다 많이 도와줘서 너무 미안할 정도였거든요. 그중 이제 제가 그 인테리어 할 때도 앞에 이제 허전한 공간이 있었는데 이모가 이제 제 그림 중에 마음에 드는 그림을 골라서 직접 아크릴 제작을 해서 액자처럼 이렇게 꾸며준 것도 있고 그래서 도움을 되게 많이 해줬어요, 이모가.
1: 이모 오늘 바빠?
4: 아니에요.
1: 그래?
4: 그러면 이모 저번에 솥밥 알려준다고 했잖아. 오늘 알려줄 수 있나?
3: 조카랑 한 집에 살기는 해도 서로 이제 하는 일이 다르다 보니까 따뜻한 밥 한 끼 해먹이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혼자 독립하게 되면 더 배달 음식이나 사먹는 음식에 의존할 것 같아서 저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뭐 거창한 음식은 아니지만 어머니가 해주셨던 그런 음식 한 가지는 가르쳐주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1: 가자!
4: 응, 가자. 까미도 가자.
1: 안 돼!
3: 자, 솥밥을 할 거니까 쌀부터 씻어보자.
4: 그래, 잡아.
3: 쌀은 흐르는 물에 맑은 물 나올 때까지 깨끗이 씻어서 체에 받쳐서 30분 정도 불리면 돼.
0: 근데 이거 시래기 어디까지 다듬어야 돼?
3: 안 다듬어서 먹는 사람도 많아. 섬유소가 몸에 좋다고. 근데 이게 소화가 안 돼.
0: 그치.
3: 소화가 안 되고 되게 질겨서 입안에 좀 질겅질겅 남거든. 대신 이게 대강대강 벗기면 돼.
0: 아, 이거 사온 거야?
3: 그럴 리가.
0: 할머니?
3: 어머니가 밭에서 나는 제철 식재료는 거의 다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제철 봄나물, 달래, 오늘 음식한 시래기 이런 건 1년 내내 냉동실에 재워져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어머니가 직접 농사 지어서 갈무리 해서 사실 껍질도 다 벗기고 깨끗하게 씻어서 바로 음식만 하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해서 보내주세요. 우리는 어쨌든 할머니 덕분에 몸에 좋은 음식 많이 먹었지. 그치. 지금까지도 야, 너는 왜 시래기 솥밥 배우고 싶다 그런 거야? 내가 해준 솥밥이 맛있었어?
0: 이모가 언제 솥밥을 해줬어?
3: 그럼 밥통에다 한 줄 알았어?
0: 동기밥솥에 한 줄 알았지.
3: 야, 너 다이어트에 좋다고 맨날 그 시래기 솥밥 해줄 때 그거 다 솥에다가 한 거거든? 그래서 아니, 갖다 준 거거든?
0: 나는 하는 건 못 봤으니까 그냥 밥솥에 한 줄 알았지.
3: 어쨌든 정성 들여서 정성 들여서 해다 준 거야. 자, 시래기 썰어보자. 네가 그거를 쫑쫑 썰어봐봐.
0: 이 정도?
3: 좋아. 잘게. 집집마다 레시피가 다른데 파는 거는 정말 시래기를 조금 넣거든? 근데 나는 쌀 한 컵에 시래기 두 컵 그 정도로 해. 그래도 정작 이제 쌀이 불고 나면 시래기가 너무 많다 이런 느낌은 안 들거든? 약식으로 하는 방법이 일단 국간장이야. 국간장으로 밑간만 해. 약간 마리네이드 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나물 무칠 때처럼 밑간이 되게, 하지만 너무 짜지 않게 약간만 넣어서 이렇게 조물조물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0: 조금만큼?
3: 조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냄새 맡아봐봐. 고소하지? 이거 할머니 들기름. 이렇게 해서 밑간을 한 다음에 이거는 먹기 좋게 그냥 잘게 썰고 이건 그냥 쓰면 되고 나는 큼직하게 좀 써는 편이야. 너 칼질 많이 늘었다.
0: 응? 빵집 하면서 칼질 하지 은근히.
3: 아니 근데 이모 요리 잡지 다닐 때 기자 이모들이 너 처음에는 요리 배워보라 그랬다며.
0: 맞아 원래는 그래가지고 처음에 한식 양식 뭐 이렇게 하다가 근데 이제 집에서 이제 칼질 연습을 이제 하는데 다들 나한테 내가 왼손이니까 보기에도 어색하고 내가 칼질도 원래 안 했었고 막 이러니까 되게 불안해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보고 차라리 빵을 해보지 않으려? 그래가지고 빵인데 재밌더라고.
5: 그나마 이제 제일 잘하고 좋아했던 게 이제 그림이었는데 저는 이제 어머니가 저한테 그 미대를 추천했다고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 이모가 이제 추천을 해줘서 또 이제 이모 덕분에 대학도 미대를 간 것 같고 지금 빵을 하는 것도 결국에 관련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모 덕분에 저한테 좀 맞는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 같아요.
3: 두 컵만 하자. 이렇게 해서 밥물을 잡는 거야. 내가 1:2로 한다 그랬잖아. 쌀 1, 그러면 나머지 이제 부재료가 2. 그러니까 시래기를 이제 두 컵 했지. 그럼 이제 나머지를 섞어가지고 두 컵 정도로 하면은 딱 적당하지. 여기서 나머지
0: 골고루 깔고
3: 그다음에 고명도 얹고. 자, 이제 됐지. 근데 지금 봄이잖아. 할머니가 냉이를 캐가지고 데쳐서 보내주셨거든? 냉이 밥을 하면 사실 맛이 너무 쓰고 쎄.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들기름 향밖에는 안 나잖아. 여기다가 약간 상큼한 봄나물을
4: 향긋하겠다.
3: 활용 점정이라고나 할까? 많이 말고.

0: 그리고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아까 들기름 총 두 스푼인데 아까 한 스푼만 넣고 조물조물 밑간 했었잖아. 나머지 한 큰술을 이렇게 넣어서 코팅을 시켜주는 거야. 솥밥은 처음에 끈다 그랬지? 가장 쉽게 기억을 하려면 센 불에서 10분, 약불에서 10분, 불 끄고 10분이야. 그런데 그 시간만 믿으면 안 되고, 사실 이 솥밥은 이렇게 오감을 동원을 해야 된다고 하거든? 눈으로 보고, 소리도 듣고, 냄새도 맡고, 밥솥 하나에 뭔가 종합 예술이 들어있는 것 같은. 이제 양념장을 만들 건데 양념장이 진짜 중요해. 근데 그 양념장은 사실 정해진 레시피가 따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선호하는 거는 간장보다는 안에 들은 향신료채를 많이, 그리고 제철 채소, 예를 들어 달래가 제철이면 달래 넣고, 여름에는 미나리를 넣고, 아니면 이도저도 없을 때는 청양고추, 풋고추, 빨간고추를 듬뿍 넣는다든지 해가지고 좀 맛을 살리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진간장과 국간장을 반반씩 섞어서 너무 달지 않게, 그리고 이제 국간장은 어쨌든 조미되지 않은 그런 간장에서 깊은 감칠맛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야채에서 숨이 죽으면서 국물이 좀 나오기도 하고, 그래야 안 짜. 타닥거리는 소리 났다.
1: 알람이 울렸어.
0: 들고 난 다음에 불 끄고 10분. 그게 뜸 때리는 거야. 치우자.
1: 밥 이제 익고 있나 봐. 냄새 난다. 맛있는 냄새.
0: 배고파?
1: 배고파.
0: 그럼 전 한 가지 더 해서 술 한 잔이랑 같이 할까?
1: 너무 좋지. 마저는 어떻게 하는 건데?
0: 이게 되게 간단해. 들기름에 구울 거라서 불 세지 않게. 마늘 생으로도 먹잖아. 오래 구울 필요가 없어. 살짝 노릇노릇할 정도로만.
1: 이몽, 이거 어디서 배웠어? 할머니?
0: 아니, 이게 원래 사찰 음식이거든? 제가 요리 잡지 있을 때 연재를 하시던 영선사 법송 스님이, 아, 정말 세상에 이런 음식이 있구나. 재료는 너무 제철 음식이요. 조미료는 그냥 소금, 그게 전부고, 기름도 그냥 들기름. 그런데 하나하나 보여주시는 그런 음식들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제가 외국 손님들 접대할 일이 있으면 이 음식은 꼭 에피타이저로 내요. 소금이랑 그 달달한 대추가 어우러지는 그 맛을 모두 다 감탄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저한테는 굉장히 귀한 레시피예요.

0: 밥 맛있겠다.
1: 밥 잘 됐다. 잘했네.
2: 할머니가 짜주신 들기름, 듬뿍 넣고 또 양념장은 네 입맛에 맞게 건더기 위주로 나는 김 싸서 먹어볼게. 어때?
0: 들기름이 너무 맛있다.
2: 들기름 맛 맞나?
0: 나는 향 나는 게 좋아서 여기 있는 거 냉이랑 들기름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 그리고 이게 그냥 이런 반찬 없이 그냥 이 상태로만 먹어도 충분히 그냥 반찬이랑 밥이랑 다 합쳐진 느낌이어서 얘가 이거를 한 번에 딱 해놓고 반찬 없이 이것만 딱 먹어도 간편하고 좋을 것 같아. 양념장도 맛있다.
2: 잘했네. 냉이 조금만 넣는데도 향이 되게 많이 나네.
0: 이것도 마전도 먹어볼까?
2: 먹어봐. 이게 영선사 법성스님 레시피인데 내가 제일 그 좋아하는 음식이거든. 그 스님 여러 가지 음식 중에. 너무 맛있지?
0: 저 소금이 딱 포인트다.
2: 막걸리 한잔 할까?
0: 그래.
2: 네가
0: 딸까?
2: 맛있다. 이것도 먹어봐. 혼잎나물. 내가 이시 좋아하는 이유 얘기했었나? 그 혼잎나물이라는 이 시가 굉장히 긴데 난 그 시에서 뭐 저녁 무렵? 노을 질 무렵?
3: 인생이 쓸쓸해지지 않는 덜 쓸쓸한 맛이라니 얼마나 낭만적이에요. 그 맛에 대한 표현이. 그래서 혼잎나물을 오늘 이제 묻혀서 지희랑 같이 먹어보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그런 오묘한 그런 자연의 그런 맛을 알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게 좀 인생에 또 다른 또 즐거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 바깥의 음식은 짠맛이랑 단맛밖에 없잖아. 근데 할머니가 해주시던 음식, 그 다음에 이제 제철 따라서 이렇게 챙겨 먹는 것들에서 나는 그런 맛을 알면 좀 인생 사는 맛이 좀 살만하다? 좀 행복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 할머니한테도 말씀드렸어? 너 이사 간다는 얘기 말씀드렸어?
0: 했지.
2: 할머니가 서운하냐고 안 그러셔?
0: 할머니가? 서운하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마음적으로 되게 안정감을 느끼면서 왔거든. 그 복시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좀 무서웠어. 어른이 없는 느낌이니까 내가 아무리 나이가 먹었지만. 그래서 여기 오는 게 되게 좋았어.
2: 아, 그거는 이모가 있으니까 좋았던 거고.
4: 이모는 저한테 엄마보다 더 엄마 같은 엄마?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약간 방관하고 방목한 스타일이었는데 저희 이모는 완전 붙잡아두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옆에다 끼고서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뭔가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더 저희 엄마보다 더 엄마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이모인 것 같아요.
2: 야, 이렇게 밥 짓는 거 알려줬으니까 밥만 있어도 그러니까 배달 음식 좀 자제하고
0: 걱정하지 마. 앞으로 배달 어플도 지우고 건강하게 잘 챙겨 먹을게.
2: 배달 어플 지우는 거 찬성. 좋아.
4: 오늘 이모랑 만든 이 시래기 밥은 맛있는 잔소리 같아요. 그
0: 그 이모가 항상 건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시래기 밥이 너무 건강한 밥이고 맛있기도 하고 잔소리지만 도움이 많이 되는 결국에는 그런 건강한 맛있는 잔소리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2: 이모는 나 가니까 어때?
5: 아 시원하지.
2: 그렇지.
5: 아, 네 모르겠다.
3: 아직 멀었는데 더 좀 끼고 있어야 되는데 뭐 이런 느낌이 들었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 사실 잘할 수 있는 게 많은데 그걸 내가 너무 걱정과 염려만 많이 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5: 그리고 이사를 안 갔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으나 그냥 계획대로, 네 계획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너무 밝은 날에 꽃을 보며
3: 지희랑 가끔 집에서 뭐 밥 차려서 같이 먹고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러면 좀 주기 잘 맞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은 서운하죠. 이제 독립하게 되면. 근데 오늘 의미있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4: 오늘 이모랑 요리를 하면서 엄마가 가고 나서 가끔 혼자 집에서 요리를 할 때 아 이거는 엄마 가기 전에 배웠었으면 참 좋았겠다 이건 이제 물어볼 수 없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 이모한테 충분히 훨씬 더 나의 스타일로 아 배울 수 있구나 그래서 뭔가 안심도 되면서 한 음식을 같이 먹은 것도 즐거웠고 좋았던 것 같아요.
3: 가자 복실아 산책하러 가자.
6: 응? 아이고 신났어. 아이고 신났어.
3: 신나.
6: 가자. 가자. 가자. 가자.

0: Wow. Oh, this is a bidding. Energy 들어가 있어요. 우와!
1: 맛봐도 돼요?
0: 네.
2: 와우.
0: 와.
1: 와. 어, 색깔이 조금 노란, 노란색이에요. 부드러워요.
2: 아. You see? Beautiful little octopus shape.
0: 예. Yes. Perfect.

0: 저희가 이제 정규 앨범이란 걸 준비하다 보니까 시서만 하는 팀이다 보니까 이제 각자 막 업무도 분담을 해야 되고 막 어디에 자료도 보내야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1: So because you were preparing for an official album, they had so many different things to do. And it's only a three-member band, so they divided the work, had a lot to do, get done.
0: 그러다가 이제 앨범 정말 자료 다 보내고 릴리즈도 잡고 공연만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각자 쌓여있던 마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공연하기 전날에 제 기억에는 여기 아임 라이브 전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이제 전화를 해서 얘기를 좀 했죠, 저희끼리.
1: Oh, okay. So it was probably before they performed on I'm Live. It was right before their album release, and they only had the stage performance left to do. And they thought they don't want to leave that upsetness inside their hearts, so they decided to talk it out over the phone. 그럼 세 분이서 같이 통화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 okay. 그리고 잘 풀렸나요?
0: 네, 그러고 이제 아임 라이브를 비롯해서 공연들이 쭉 있었어서 공연까지 잘 마쳤습니다.
1: Okay. All right. It's early in the morning. 아무래도 아침 시간이다 보니까 목이 아직 조금 잠기신 것 같은데. So he said, Jiwon said, they talked over all the things that they were upset about to each other before I'm Live over the phone. It was a group call. And they did well on I'm Live and all the other stage performances after that because they got all the emotional upsetness out of themselves through the phone. That's good. All right. Now, next up on our special menu is Concrete Aid. Now let's talk about the full-length album we just mentioned earlier, Concrete Valley. 다음 메뉴는 Concrete Aid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정규 앨범이죠. Concrete Valley에 대해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It was released this March, and since it's a full album, it includes 13 tracks. Now that's a lot. I can imagine how much work you would have done. Could you introduce the album for us? 올해 3월에 발매를 하셨죠. 정규 앨범답게 13곡이나 담고 있더라고요. 어떤 앨범인지 직접 소개해 주시겠어요?
2: Concrete Valley는 일단은 저희가 만든 프로젝트 중에 가장 그래도 여태까지 만들었던 프로젝트 중에 가장 실험적인 앨범이었던 것 같습니다.
1: It's one of the most experimental albums so far. Okay.
2: 그래서 저희가 원래 기본 베이스가 되는 그 전자음악과 이제 저희가 더 하고 싶은 앨범이라고 볼수 있고요.
1: Okay, so the bass would be electronic music, but on top of that, they mixed it or combined it with acoustic music that they strive to do. Okay, so it's a combination of that.
2: 그래서 도시에서의 일어나는 그런 폐허된 도시에서 일어나는 사랑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앨범입니다.
1: Oh, okay. So it talks about love that rises in like a city that is disappearing or like dying, really. Okay, sad but romantic at the same time. You know what? I think our crunchers, including myself, are dying to listen to your live at this point after talking about this album. So what song will you perform first? 오프 더 메뉴의 라이브 빨리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 앨범 얘기도 하다 보니까 첫 번째 라이브로 어떤 곡 준비해 주셨죠?
2: 네, Love is a Weapon이라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1: 아, 혹시 선곡 이유는요? What's the reason why you chose Love is a Weapon?
2: Love is a Weapon은 그 드럼 앤 베이스라는 굉장히 빠른 장르인데, 네, 그 어쿠스틱하게 저희가 따로 편곡을 해서 준비를 해서 색다르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1: Okay, so they excluded the drum part and made it into an acoustic version, and it could sound quite different. So while the band prepares for their first live performance, Love is a Weapon, let's take a listen to our program listening guide. Stay tuned. Want to add a little culture to your day? Then come hang out with us on Culture Crunch every day at 11 a.m. Korea Standard Time on Arirang Radio. You can listen through the Arirang Radio app. Just download it from your app store or watch us live on Arirang TV. If you're in Jeju, tune your radio to 88.7 in Jeju City.

0: so melancholic. 너무 감미로운데요. 계속 듣고 싶어요. 한 번 더 해주시면 안 될까요? All right. That was so, so nice. I was definitely feasting my ears today with their live performance. But do stay tuned until the end because you get to listen to the second live performance by Off the Menu. We have a lot of comments coming in today. User one is saying, 입덕했어요. Oh my gosh, I got in love with the band through this song. And 사랑 inner side is saying, love weapon 너무 좋다. Love weapon, love is a weapon is so good. And Cloud Chaser is saying, the moment that intro synth kicked in, I felt like I was instantly transported to the middle of a neon lit city at night. 그 synth 소리가 처음에 들릴 때부터 뭔가 좀 neon 그 빛들이 밝혀진 도시가 생각난다. 네, 그쪽으로 이동한 기분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굉장히 잘 감상을 해주신 것 같은데 CYFG5SF is also saying my ears are melting, right? Me too. 귀가 녹아내린다 라고 얘기해주셨고 another user is saying man, they absolutely killed this live set. This band is the real deal. Off the Menu is officially staying on my daily playlist rotation forever. Whoa, right? 라이브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매일 듣는 제 플레이리스트에 계속 고정해놓을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that live performance once again.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이제 다시 특별한 메뉴판으로 돌아가서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Now this time it's hidden tapas. Little hidden delicacies that aren't on the menu. But you get to taste one bite at a time. 이번에는 hidden tapas. 메뉴판에는 없지만 한 입씩 맛보는 숨은 별미죠. So we want to get to know off the menu a little more personally now through music. I feel like each member probably has a hidden talent of your own. Could you each show us a little something perhaps? 음악으로 만나 Off the Menu를 더 가깝게 좀 알아보고 싶거든요. 멤버분들 숨겨둔 개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씩 살짝 보여주실 수 있어요? 분명히 있을 텐데 숨은 별미.
1: 이거 대본에 없었는데.
2: 개인기?
3: 저는 뭐가 하나 있긴 하거든요.
0: 오 그래요?
3: 저 그냥.
0: 승민 has one.
3: 근데 이걸 하면 재밌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런 거 이런 기회가 있을 때 한 번씩 하는 거 하나 있긴 해요.
0: 좋습니다.
3: 슈퍼 마리오 어떤... 점프하는 소리 낼 수 있거든요.
0: Okay, Super Mario jumping. He can make that sound. Okay, can we hear it?
3: Okay.
0: Oh! Hey, that was really nice. Oh my gosh. 저 눈 감고 들었거든요.
3: 똑같죠.
0: 슈퍼 마리오 네, 똑같은데요?
3: 원래 이거 원래는 좀 제스처랑 같이 하는데
0: 아.
3: 오늘은 또 아침 방송이고 정적이다 보니
0: 해주셔도 되는데.
3: 죄송합니다.
0: All right, he would usually do it the gesture, but that was so nice. You know what? 우리는 지금 오전이긴 하지만 글로벌 청취자들 지구 반대편은 밤이거든요. 그래서 해주셔도 돼요.
3: 지구 반대편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기는 아침이어서.
0: Okay. All right, so he would usually show the gesture too, but because this is a morning show and it's a little calmer than night afternoon show, so sorry to other global listeners. Listening during the night, but that was a hidden talent of 승민. What about the others? 다른 분들은요? 그리고 저희 청취자 QPWOEIRUTY99 is saying 닌텐도 켠 줄 알았어요. 저도요. I thought the Nintendo was on. Seriously. Yeah. Oh my gosh, that was really good. Any other talents? I think 정준 has one.
4: 이걸 해도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옛날에 방송을 보면 그 특유의 리포터의 목소리가 있어요.
0: 맞아요.
4: 그
0: Alright.
4: 옛날에 세상에 이런 일이에 나오는 그 리포터 목소리가 있는데
0: The reporter's voice, you know when you listen to some programs and one of the programs in Korea, there's like 세상에 이런 일이, you're reporting about the really amazing, like surprising things in daily life. He can make the voice

0: of the reporter. Okay.
1: 오프다마니가.
0: 오프. Whoa! E for effort. That was good, Jeongju. That was good.
1: 오프다마니가 크리스피 크런치에 왔다.
0: Oh! Wow! 세상에 이런 일이 방금 틀었어요 저희. Ah, okay, Jeongju. That was good. That was being very courageous. 아, 약간 BJ 특공대. 어.
2: 헷갈렸어요.
0: Oh my gosh, that was good. I don't know if our crunchers would know, but that was really close to what he tried to imitate. All right, guys. Well, thank you so much for sharing that. Now, I have a question for Jiwon now. You're also a vlogger, right, Jiwon? Do you film your daily life often? 이제 베이시스트 지원님께 질문 드릴게요. 브이로거이시잖아요. 일상에서도 자주 촬영하시는 편인가요?
3: 요즘은 촬영을 또 멈춰가지고 지금 좀 재정비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0: Oh, okay. So he doesn't shoot any films these days. He's reorganizing, getting ready to film more next in the future. All right. Well, let's move on to the next menu now. It's the secret menu that only appears once the cameras are off. It's off the menu. 자, 다음 메뉴는요, 바로 카메라가 꺼졌을 때만 나오는 비공개 메뉴, off the menu입니다. So in this segment, we'll see how well the members know each other's offstage TMI. We actually collected the answers from each of the members before. 자, off the menu는요, 무대 밖 카메라가 꺼졌을 때 멤버들의 TMI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코너인데요. 사전에 저희가 멤버분들께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내면 그 문제의 주인공을 빼고 제외한 다른 멤버들이 답변을 안다. 그러면 본인의 이름을 크게 외치고 답변을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네, 그런 코너고요. 준비되셨을까요? Are you ready?
2: 네. 네.
0: All right. First up, off the menu's vocalist, 정준. Now listen carefully, and if you know the answer, shout your name and say the answer. 먼저 off the menu의 보컬 정준님의 문제부터 가볼게요. 멤버분들 잘 들어보시고 아시는 분은 이름 외치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Now, 정오티콘은 무엇일까요? What's the emoji 정준 uses most often on Messenger? Who knows the answer? Shout your name.
3: 지원.
0: 지원님.
3: 그 눈이 이렇게 하트로 돼 있는 이모티콘.
0: 눈이 하트로 돼 있는 네. 이모티콘. Okay, so the emoji with eyes of hearts, heart eyes. 왜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세요? Why do you think that's the answer?
3: 정준이가 약간 티는 안 내는데 애교가 좀 많은
0: 오,
3: 편이라.
0: Really? 네,
3: 뭔가 그걸 많이 쓸 것 같아서.
0: Okay, so 정준, he doesn't really express a lot usually. But he has a lot of 애교. He's very affectionate towards other people. He expresses his love a lot. So he thought that would be it. 정준님, 정답이 맞나요? Is that the answer?
2: No, no, no.
0: No, wrong. Who wants to go next? 승민?
2: 승민, 그 이모티콘 중에 그 초록색 고토물을 뱉고 있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0: Yeah, yeah, I know that. The emoji, you know, the vomiting emoji with the green face.
2: 약간 그게 항상 저한테 보내는 거 같기도 보내는 신호인 거 같기도 하고. only to him.
3: 자주 보내긴 해.
0: only to him. Only to you, 승민. 승민님한테만 보내는 거라고 해요.
2: 유감이네요.
0: 그러면 정답이 아닌 건가요, 정준님?
2: 네.
0: Okay, so that's not the answer. Come on, who knows the answer?
3: 지원.
0: 지원.
3: 그 약간 눈물 고였는데 입만 웃고 있는 이모지도 하나 있거든요.
0: 아.
3: 뭔가 그거일려나?
0: Okay, the emoji that's smiling but has a teardrop on the face. Okay, is that the answer?
2: No, no.
0: Oh, it's not. Okay, all right. So you guessed once. 이미 한 번씩 말씀하셨으니까 답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뭐죠?
2: The one with the freezing face.
0: Yes,
2: blue one, freezing face.
0: Yes. Interesting, the freezing emoji. Oh, okay, that's very. 어떤 점이 좋으신 거예요, 이 이모티콘은?
2: Because since they don't use that emoji a lot, so I thought that this was really unique and really. I like the blue color, so.
0: Is blue your favorite color?

0: It was before, but it changed to pink.
1: Oh, really? Hey, I'm impressed at your English. You should just keep speaking English. But all right, so that is the emoji that Jeongjun uses most often. Okay, interesting to know. Now, moving on then. Next up is off the menu's bassist, Jiwon. All right. If you know the answer, shout your name and answer. 다음은 오프 더 메뉴의 베이시스트 지원님의 질문 문제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이름을 외치고 정답을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지원님이 가장 자신 있는 요리는 뭘까요? What dish is Jiwon most confident cooking? Who knows the answer? 정답 아시면
0: 정준.
1: 오, 오케이.
0: 알리오올리오 파스타.
1: 정준, 알리올리오 파스타. 그 이유가 뭐죠? 정답으로 생각하신?
0: 뭔가 오일 파스타.
1: 정답인가요?
2: No, 저는
1: no.
2: 파스타 안 좋아.
1: 아, 파스타 안 좋아하세요? He doesn't like pastas, actually. 승민, do you want to go? You have to shout your name.
3: 승민,
1: uh-huh.
3: 조개탕.
1: 조개탕?
4: 집에서?
1: Okay. Is 아, that? 그, why? Why? 왜요?
3: 그 지원이 형 SNS 스토리에서 조개탕을 끓이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본 것 같아서.
1: 오. 네. Okay, so 승민 saw
3: 아닌가?
1: on Jiwon's social media, him cooking this clam soup. Okay, is that the answer, Jiwon?
2: 이것도 아닙니다.
1: 아니에요. Okay, 지금 한 분씩 대답 말해주셨는데 맞추신 사람이 없어요. 대답 들어볼까요? 정답이 뭐죠? What's the answer?
2: 아마 못 맞출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쌈이에요.
1: Oh, interesting. 네. Okay, steamed pork. I love 보쌈 too. Okay, so can you share like the secret recipe of yours then? 지원님, 요리 레시피 살짝만 공유해주시겠어요?
2: 저도 이거 그 유튜브에서 본 건데
1: 네.
2: 소금이랑 미원이랑 설탕을 넣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1: 네. Okay, okay. So to make it delicious, you saw it on YouTube too. You can add salt, sugar, and a little bit of, you know, taste enhancer, artificial, yeah, that seasoning. You can add that. Okay. All right. So got to know you a little bit better as well. Now next is off the menu's synthesizer player 승민. 다음은 오프 더 메뉴의 신디사이저 승민님의 문제입니다. 승민님이 서른 살이 되자마자 하고 싶은 것은 뭘까요? What's the very first thing 승민 wants to do once he turns 30. Who knows the answer? Shout your name.
2: 먼저 할래?
4: 내가 할래. 어차피 똑같은 거잖아.
2: 그럼 먼저 해.
0: 연애.
1: 오, 오케이. 정준, 이름 외치셔야 돼요.
0: 정준, 연애.
1: 오케이. To date someone.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왜 그렇게? 왜요? 그렇게 계속 자주 말씀하시나요?
0: 정답이니까요.
1: 정답이에요? Because it is definitely the answer. 승민, is that the answer?
3: Oh, no, no. 절대 아닙니다.
1: Oh, it's not. Absolutely not.
2: 제가 해보겠습니다.
1: 지원?
2: 지원.
1: Mm-hmm.
2: 바디 프로필 찍기.
1: 바디 프로필 찍기? To shoot a body profile photo. Is that the answer?
3: 아시지만 아닙니다.
1: Oh, unfortunately, it's not the answer. Okay, what is the answer then, 승민? 답이 뭐죠?
3: 저는 차를 사는 게.
1: Buying a car. Okay, so you have a license, right? 면허는 있으신가요?
3: 네, 있긴 하죠.
1: Okay, so buying a car. Okay, 근데 왜 서른 살이 돼야 되는 거죠? 왜 기다려 주세요?
3: 한 2년 정도 남았거든요.
1: 네.
3: 그때쯤은 좀 돈을 모을 것 같아서. 네,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1: Okay, all right. So he's waiting for his, and he would have saved up a little more money to buy a car, is what he said. All right, we got to know a little bit more about all three members of Off the Menu, but one of our crunchers said, 혹시 아직 다들 안 친하신가 봐요 하셨는데 친하시죠? 이제 퀴즈를 보다가 한 크런처분이 다들 아직 안 친하시냐고. 친하신 거 맞죠? 답을 맞춘 사람이 없었어요.
2: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네. 없는 것 같긴
1: 하긴,
2: 해요.
1: 하긴. 네. 네.
3: 저희가 아침엔 좀 안 친해요.
1: 아침에는? 네.
3: 좀 아침에 본 경험이 네. 많이 없어서.
2: 아침에 잘 안 보긴 해요.
1: Okay, so in the morning, in this early hours, they're not that close because they don't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y.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이 모습 뭔지 아시나요? 바로 택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 연구원 구승현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한국의 전통 무예인 택견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2: 불시대기 섰거라! 섰다!
1: 택견은 유연하고 율동적인 동작인 품밟기라는 우리 고유의 독창적 보법을 중심으로 상대를 발로 차거나 넘기는 기술을 사용하는 무예예요. 그런데 택견을 보고는 전통춤이다, 기술연이다, 도검을 들고 한다, 이크에크 소리는 익살스러운 추임새다 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택견에 대한 오류 정보 바로 잡아볼까요?
2: 바꿔라!

깨는 부드러운 동작으로 순간적으로 상대방을 압도하는 한국의 전통 무예이자 민속 경기예요. 도건 같은 도구는 쓰지 않는 맨손 무예합니다.

0: 잠깐 뭔가 하나 빠졌는데요.
1: 네? 뭘요?
0: 택견은 중요 무형 문화재거든요. 1983년에 국가가 중요 무형 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무예로서는 최초로 유네스코가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했죠.
1: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다고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요?
0: 예, 세계가 인정한 거죠.
1: 맞네요. 우리 고유의 전통 무예이자 세계가 인정한 문화재인 택견. 앞으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한국 바로 알리기에

0: 예, 많이 빠세요.
1: 오, 와, 이거 1kg 2만 원이에요. 네. 우리 이탈리아 말로 이렇게 칼라마레티 작은 오징어, 예. 칼라마로 오징어, 칼라마레티 작은 오징어 이런 말이에요.
2: 드셔보세요.
1: 먹어도 돼요?
2: 어, 괜찮아요.
1: 오 마이 갓. 오. 혹시 이거 1kg 주시겠어요? 아, 이거 최고.
2: 이탈리아에서 오셨으니까 많이 드릴게요.
1: 오호, 예. 한국인의 정 진짜 최고. 진짜 전 세계 최고예요. 계산할게요.
2: 예, 네.
1: 감사합니다. 네. Nothing better than coming here to traditional market and discover the seasonal beautiful products. Everything came out from the sea in front of us this morning, and everything is on season. 저는 오늘 진짜 제철 음식, 제철 해산물 여기 찾아러 왔어요.
3: 와, 네. 제철 해산물은 이렇게, 요거 쭈꾸미.
1: 쭈꾸미? 아, 네. 이거 다 오늘 나온 거예요?
3: 네, 오늘 아침. 네, 오늘 아침.
1: 술이랑 이거 잘 맞죠?
3: 네.
1: 잘 어울리죠?
3: 여기 술이랑 잘 맞으니까 여기가 또 서천이 한산 소곡주 유명해요.
1: 소곡주?
3: 응, 한산 소곡주라서 그게 앉은뱅이 술이에요.
1: 아, 요?
3: 앉아서 먹으면 너무 맛있어서 앉아서 정신없이 먹다가 일어나면은 못 일어난다고. 그래서 앉은뱅이 술.
1: 진짜로?
3: 네.
1: 아, 그런 속담이 있어요?
3: 네, 있어요. 그래서 여기 소곡주 마을이 있어요. 저희 서천에 유명한.
1: 한식 중에 이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을 수 있는 해산물이죠.
3: 네, 네,
1: 이렇게 그냥 샤부샤부 데쳐서 아니면 비빔밥도.
3: 네,
1: 볶음.
3: 네, 쭈꾸미 볶음도 괜찮고.
1: 오케이. 저를 잘 설득했습니다, 네. 사장님. 사장님.
3: 여기 있습니다.
1: 오,
3: 맛있게 드세요.
1: 감사합니다. 네. 오, 진짜 맛있게 먹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Now I think I have to first try this 소고추 and then maybe the inspiration will really pop out. Oh, I have a lot of choice and I'm very happy about that. That is the best thing for a chef.

0: 들어와도 됩니까?
1: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한산소곡주 안진뱅이수를 빚는 양조장입니다. 주 재료가 쌀입니다. 그중에서도 찹쌀로 빚어지거든요. 쫀득쫀득한 찹쌀의 전분이 발효가 되면서 굉장히 달달한 맛으로 만들었습니다.
0: 왜 여기까지 왔냐면 저는 전동주 발견하러 왔어요. 그리고 제철 여기 이 지역의 식품으로 술이랑 잘 맞을 수 있는지 저는 궁금해서 좀 조금 개발하고 싶어요.
1: 그러면 술 맛을 보셔야죠.
0: 맞아요. 그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1: 네, 여기 한 잔 따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색깔이 조금 노란색이에요. 조금 노릇노릇해요.
1: 황금빛이라고 하잖아요.
0: 아, 네. 맞아.
1: 이게 오랜 시간 저온 숙성하면서 이렇게 황금빛 색깔이
0: 진짜,
1: 나타나게
0: 되는 거죠. 진짜 그런 색깔이에요. 예, 이거 네. 진짜 골드.
1: 골드.
0: 향은 네. 과일.
1: 과일. 네.
0: 꿀.
1: 꿀.
0: 맞죠?
1: 네.
0: 진짜 냄새부터 달아요. 냄새도 달아요.
1: 네. 이 쌀이 잘 발효가 되면 그런 향을 낸다고 하거든요.
0: 야, 시럽인 것 같아요. 아. 와, 신기하다. 너무 생각보다 입안에 풍부해요.
1: 생각하셨던 것보다 더
0: 훨씬 더 부드러워요.
1: 그러면 이 소곡주하고 한식 중에서는 어떤 게 좀 어울릴 것 같으세요?
0: 저는 무조건 해산물. 근데 저는 지금 이거 선생님의 조금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1: 어떤 도움이 필요하세요?
0: 저는 어떤 것이랑 제일 잘 어울리는지 우리 선택해야 돼요.
1: 네.
0: 꼴뚜기.
1: 꼴뚜기요?
0: 꼴뚜기. 아까 저는 그냥 네. 초장.
1: 너무 맛있죠.
0: 쌀장만 이거 찍고 이거 바로 먹었어요. 시장에서 최고였어요. 그리고 여기서 짜잔 꽃게.
1: 꽃게네요. 네,
0: 조금 꽃게탕 매운 탕 같은 거 이거 술이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거 어떠세요?
1: 잠깐 침 넘어가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저도 네네. 이제.
1: 이건 뭐예요?
0: 짜자잔 주꾸미. 이거 소천하면 이거 주꾸미죠. 아마 우리 똑같은 생각일 수도 있어요.
1: 네.
0: 저는 이거 마셔봤으니까 네. 이제 살짝 그런 달콤한 맛이 있어서 주꾸미는 네. 이거 볶을 때 네. 그런 땡글땡글 쫄깃쫄깃한 식감이랑 그리고 뒷맛은 조금 달죠.
1: 네, 네. 맞아요.
0: 아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1: 정말.
0: 근데 이거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1: 지금이 주꾸미 제철이거든요. 제일 맞아요. 지금 홍원항 앞바다에 제일 많이 잡힐 때고 또 가장 맛있잖아요. 제철 음식이. 그래서 주꾸미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0: 예. 제 말이에요.
1: 빙고.
0: 오 마이 프렌드, finally my favorite part. Now let's cook. Here I have those beautiful chukumi, web food octopus. And now first step, I have to clean them. Come here, I will show you. First thing first, take out the intestine here in the head. Take out the intestine and then second step, the eyes, because in the eyes there's the ink, so we don't want that everything turns black. And then the mouth is coming out easily. Pop. Okay. Okay, the cleaning is done. I took out the intestine and the eyes and the mouth, but now look at this. There's a lot of sand and a lot of dirt inside here. And taking out this usually has been very, very difficult until now when I show you this Korean way to clean it. If you do like this, they will become super clean. And then you just have to rinse it under running water. Wow, look at this. It's just like passing them in a washing machine. Super, super clean. Done, let's go. Now they're super clean. We have to do another step. So we have to blanch them because I have to make the meat a little bit more tender. I will use the sokokju. 1, 2, 3, and a pinch of salt. Let's do that. Okay, now 30 seconds, 45 seconds. Depends on the size, but like this is okay. You see? Beautiful little octopus shape. Oh, beautiful.

0: 선생님, 여기 진짜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
1: 네.
0: 드디어 이런 맛있는 주꾸미 볶음 맛볼 수 있어요.
1: 맛이 막두 배, 세 배가 될것 같은데요. 네.
0: 그리고 오늘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1: 네.
0: 그래서 이렇게
1: 짠. 네.
0: 잔. 자, 이제 진짜 이거 먼저 이거
1: 주꾸미 볶음 어떻게?
0: 오리지널 먼저 조금 여기 콧나물도 있어서 콧나물
1: 주꾸미랑 그러니까 같이
0: 이렇게
1: 먹어볼까요?
0: 콧나물이랑 이렇게 괜찮을 것 같아요. 와, 자,
1: 여기 깻잎도 있는데 살짝 얹어 먹을까요?
0: 깻잎도
1: 네네네
0: 괜찮습니다.
1: 같이.
0: 자,
1: 짠.
0: 짠, 짠, everyone. 이제 테스트.
1: 소국주를 또 부르네요.
0: 테스트. 잠깐만요. 자, 이제 진짜
1: 네.
0: 테스트예요.
1: 짠.
0: I'm very curious how it's coming out. 야, 완벽해요. 이거 매운맛을 싹 이렇게 빼는 거 아니고 그냥 더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이죠.
1: 그러니까 이 소국주가 단술이잖아요.
0: 예.
1: 이 달달한 맛이 매운맛을 싹 감싸주면서 뭔가 마지막에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와.
0: 완벽한 밥상
1: 와.
0: 한 상이에요.
1: 저 근데
0: 맞죠?
1: 아까부터 계속 이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0: 예.
1: 네,
0: 이거
1: 셰프님의 주꾸미 스파게티.
0: 스파게티. 스파게티도 기기 될까? 잘 모르겠어요.
1: 와, 이거 기가 막힌데요?
0: 선생님, 이것도 제 생각에는 이거 원래 우리 이탈리아에서 이거 해산물이랑 이거 와인
1: 네.
0: 해산물 파스타 먹으면 무조건 화이트 와인. 근데 제 생각에는 이번에 소고추 있어서 이거
1: 우와.
0: 야, 이거 장난 아니에요. 이거 와인보다 훨씬 더잘 어울리네요.
1: 저는 이거 완전 색다른 경험이에요. 이렇게 뭔가 이 서천의 소국주의 주 재료였잖아요. 근데
0: 에에에
1: 이게
0: 맞아요.
1: 스파게티를 만나가지고 더 자꾸 젓가락이 가는 것 같아요.
0: 에에 뭐 이거 진짜
1: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혀.
0: 역시 주꾸미 볶음이랑 스파게티.
1: 와, 최고예요. 근데 이거
0: 와,
1: 잘못하면
0: 뭐야.
1: 오늘 안전뱅이 되시는 건 아니시겠죠?
0: 괜찮아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자,
1: 짠.
0: 오늘 진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맛있습니다.
0: Today, I was really happy. And I really hope you also, that you watched that, you felt the same kind of feeling that I felt today. I discovered new things. You also discovered that. We discovered it together. So let's meet in the next episode because I will show you many more things and many more pairings with regional specialties and traditional sul, liquor. Ciao! Salute!
1: Coco
0: 어떤 거? 아, 그 기름?
1: 네.
0: 그냥 대파. 대파 근데 잘 구워야 돼요. 거의
1: 와, 제가
0: 떼워야
1: 봤을 때
0: 돼요.
1: 너무 맛있어요.
0: 오,
1: 괜찮죠?
0: 짠! 아,
1: 아,
0: 너무
1: 너무
0: 좋아요.
1: 맛있어요. 진짜
0: So,
1: 한정적인
0: this is what I love about Korea. You see this kind of situation only here. I never tried that. If you come to Korea, you can feel the same.

책임은 두 줄로 된 하마끼인데 저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거는 그 두 줄에서 너무 다양한 소리가 나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일단 해금이 되게 사람의 목소리랑 좀 비슷하다고 많이들 하세요. 줄을 눌러서 이렇게 음을 계속 왔다 갔다 진동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애절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곡은 제가 좀 오래 좋아했던 친구에 대한 제 여러 감정을 담은 곡인데요. 슬펐던 마음 혹은 뭐 고마웠던 마음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한데 묶어서 마음이 담긴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적인 음악으로 이제 재구성하는 단계를 거칠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음악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뭔가 전통적인 주법들, 식임새 이런 전통의 냄새라고 할까요? 맛? 이런 걸 살릴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집어넣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저는 요새 연주하면서도 스스로가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안한 음악들을 좀 자주 들려드리고 싶다. 제가 음악으로 위로받았던 것처럼 제가 하는 음악들로 여러분들이 좀 위로받을 수 있는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무대를 만들려고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0: 안녕하세요. 고고학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의 아리랑 방송 아임 라이브 첫 출연이자 창단 이래 방송 첫 출연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임 라이브. 저는 기타와 보컬을 맡고 있는 하범석입니다.
1: 저는 베이스를 치고 있는 유병현이라고 합니다.
2: 안녕하세요. 키보드의 라코브입니다. 안녕하세요.
3: 네, 고고학에서 드럼을 연주하고 있는 강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고자 첫 곡은 소리부터 냅다 지르고 보자 해서 드라마 들려드리고 가장 최근 발매곡인 모래알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저희 곡이 굉장히 길어서 바로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의 귀 속에 계속 맴돌았으면 좋겠습니다. 환청 들려드리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벌써 마지막 곡이네요. 아리랑 TV가 또 각국에 송출되는 자랑스러운 방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외국어 할 줄 아는 게 있냐 그래서 저희가 인사는 다 잘해요. 봉주, 올라, 헬로, 하지메 마시떼. This is band Gogo Hawk. Thank you.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처음 보셨는데 마음에 드셨으면 노래 찾아서 들어봐 주시고 마지막 곡은 컴플렉스라는 곡입니다. 감사합니다. Last song called Complex. Thank you.

0: 임현빈, 박예리, 정상희 씨 세 분 만나 뵙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자, 이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세 분을 소개해드려야 되겠는데 제가 소개해드리는 것보다 서로 소개해드리면 좀 어떨까 해요.
1: 재밌겠는데요.
0: 네네네. 누가 먼저 해주실까요?
2: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네. 우리 박예리 씨는 네. 이제 동문수학을 한 후배인데 제가 예리 씨를 생각할 때 항상 부처 같다고.
0: 부처요?
2: 예. 예, 노래로나
0: 좋은 말이지 나쁜 말이지 약간
2: 아, 좋은 말입니다.
0: 예예. 예.
2: 예, 소리로서도 그렇고
0: 네네.
2: 어렸을 때부터 성품이 사람들을 이렇게 배려하고 항상 즐겁게 해주고 그리고 저한텐 동생이지만 그 엄마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이렇게
0: 아 그래요?
2: 예, 이렇게 배려를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예.
1: 정상희 씨와는 사실 알고 지낸 지는 몇 년 되지 않아요.
0: 네.
1: 그런데 요 몇 해 동안 같이 이 프로젝트 작품을 두 차례 했었는데 한 10수년 알고 지낸 것처럼 너무나 편안하고 그리고 이 소리가 굉장히 곡진한 맛이 있습니다. 아주 성음도 너무나 좋고 소리를 정성스레 이끌어가는 너무나 제가 좋아하는 동생이에요.
0: 자, 그럼 이번에 정상희 씨 어떻게 두 명을 소개하시겠어요?
3: 네, 임현미 씨는 저에게는 네, 고등학교 선배님이시고요. 네. 지금까지도 소리를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정말 끊임없이 자극을 주는 분이세요.
0: 네.
3: 그리고 무대에서 항상 빛이 나시잖아요. 소리를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2: 감사합니다.
3: 정말 빛이 나시고 그 재담이 정말 대단하세요. 아이디어가 항상 넘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0: 네.
3: 배울 점이 정말 굉장히 많으시는 분. 네. 그리고 우리 박예리 씨는 언니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제가 어느 무대에서 언니랑 함께 해도 믿고 항상 같이 할 수 있는 분 그리고 항상 따뜻한 분 정말 좋아요. 네, 두 분 정말 빛이 나시는 분입니다.
0: 춘향가 계속해서 이어서 감상하시죠. 임현빈, 박예리, 정상희 씨의 무대입니다.
4: 그때여 어사또는 장원 급제하여 전라어사가 되었구나. 서리옥조를 각처로 분발할제 남원에 당도허니 이때는 어느 땐고 허니 오뉴월 농번 시절이라 각댁 머슴들이 맥반 맥주를 배불리 먹고 상사 소리를 맞아가며 모를 힘는디

0: 이렇듯 어삿도는 농부들 모시는 거동을 보시고 남원읍으로 내려가시는 길에 한 아이를 만났겄다.
1: 얘야, 너 이리 좀 오너라.
0: 아따, 아 바쁘게 가는 사람 어째 그렇게 불러쌌소?
1: 얘야, 이리 좀 오너라. 너 어디 사느냐?
0: 나는요, 사람 싹 죽어버리고 나 혼자 사는 데 사요.
1: 오, 너 남원 산단 말이로구나.
0: 오, 당신 죽도 않고 귀신 먼저 되었소.
1: 뭐 이런 고향 놈을 봤나? 그래, 어디를 가느냐?
0: 나 우리 고을 열려 춘향 편지를 가지고 한양 삼청동 이몽룡 씨를 찾아가요.
1: 예, 그 편지 내가 좀 보면 안 되겠느냐?
0: 엄매 이놈 어른 말아요. 그 염치 없는 놈은 소리하고 있네요. 아, 여보시오, 남의 주중 편지 사연을 무엇이라고 쓴 줄 알아서 함부로 보잔단 말이오.
1: 이놈, 네가 모르는 말이로다. 옛말에 허여 쓰되 부궁 총총 설비준이 허여 행인 인발 우 개봉이라 허였으니 내가 보고 돌려주면 안 되겠느냐?
0: 어떤 이름 모른 말아요? 그 생긴 조격보다는 문자는 바로 그냥 거들어 버렸네 그려. 그러시오, 내가 편지 줄 일이 아니지만은 당신 문자 쓰는 것이 하도 신통해서 주는 것인께 얼른 보고 돌아 주시오잉.
1: 뭐냐?
2: 그 편지에 허여 쓰되 펴루광음이 우금삼재의 척서가 단절어요. 혁수삼천리의 청조가 끊어지니 북해만리의 홍안이 없어매라. 천해

0: 구여리라. 이화에 두견 홀고도 홍금밤 비울째 정막히 홀로 누워 상사일념이 치왕철로라도 차하는 난절이라.
1: 무심한 오전몽은 절기에 오락가락 정불지역이 피불야성이라. 오창단으로 하조월석을 바랬더니 신관사 또도의 무에 수청들 나옵기에 처사 못 비겁다 무죄락형을 당하여 비구에게 장하지원이 되게 싸우니 바라건대 서방님은 기림만 중옥을 노리시다 차생금이지 나늘 후생금 다시 만나 이별 없이 사사이다.
2: 형사에 나간 처럼 피흔적이 뚝뚝뚝 지켰거늘 어사또 편지 들고 엎드지며 수지 재난군 소절 한게 그게 무슨 죄가 어디형 엄치 형장이 웬일이냐. 아이고 준영아, 내가 이것이 웬일이라

0: 아이고 춘향아.
1: 많이.
2: 내가 어사한 것이 우리 선영의 덕인 줄만 알았더니 여기 와서 보니 우리 장모와 향단이 비는 덕이 절반이 오신다 되는구나. 허나 내가 이 꼴로 들어갔다가는 조호랑이 할멈 성길에 상추쌈을 당할 테니 여기서 잠깐 농을 청할 수밖에 없구나.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걔 아무도 없느냐?
0: 아이고의 향단아, 예. 너 그 아씨 생 목숨이 끊게 되어 그러는지 송주주상에 모두 발동을 허였는가? 예. 어떤 놈이 술 듬뿍 처먹고 오뉴월 장마에 토단 무너지는 소리를 하는구나. 잠깐 나가 봐라.
1: 예, 마님. 여보세요? 누구를 찾으세요?
2: 너희 마님 좀 잠깐 뵙자고 여쭈어라.
1: 예. 마님, 밖에 어떤 거지 같은 분이 마님을 잠깐 뵙자는데요.
0: 아이고, 내가 이렇게 경황이 없는데 어떻게 손님을 맞이하겠냐. 네가 나가서 예. 마님 안 계신다고 살짝 따서 보내라니.
1: 예. 여보세요, 저희 마님이요 안에 계시는데요 저보고 살짝 따서 보내라는데요.
2: 따란 말까지 다 들었으니 딸 것 없이 잠깐만 나오시라고 여쭈어라.
1: 예. 마님, 그 사람이 밖에서 따란 말까지 다 들었으니 딸 것 없이 잠깐 좀 나오시라는데.
0: 아이고 이 급살 맞을 것. 아니 네가 따라는 말까지 다 했으니 그 사람이 갈 리가 있겠냐. 아이 쏙 들어가지 못해.
1: 예 마님.
0: 허 저거리나
3: 좋다.
0: 볼생 모르는 저거리 날씨 뭐 없는 저거리 남원 보정어 성내 성괴나 그 소문을 못 들었나. 대신 수 불길하여 남 동녀 따랐나. 그 목까지 길러대어 목중근을 넣어놓고 명제 경각이 되었는디 무슨 정의 동냥 동냥 없내어서 가소 어서가.
2: 허헌 늙은이 날 몰라. 허헌 늙은이가 날 몰라. 평생 우경전능이 자네 본지가 우리여 세금 인도백 허여 백발의 완전능이 자네 일이 허허 말한 일세 내 성기가 나이도 날 몰라.
0: 기가 단지 어떤 이가요 성한 성괴반 흔이가 어느 기간 줄 내가 알아. 굴책

0: 망령이여 우리 장모가 망령이여 장모 자네가 날 몰라 장모라니 웬 말이여 남본든데 오입쟁이들은 아니 꼬꼬 농록하대 내 딸아지는 춘향기 가가 양반 소방러였다고 공유원이 미워거여 빚진 문전을 지내며 인사 한마디는 아니오고 빙글 빙글 비웃으며 여보게 장모 에이 장모라면 환장할 줄도 보기실래 웃어가소 웃어가
1: 허허 장모 망령이여 우리 장모가 날 몰라 장모가 날 다녀 모른다고 하니 그 성명을 일러 줌세 한양 삼천공산 춘향은 안군 이몽룡 그래도 자네가 날 몰라
0: 아니 자네가 참말로 이몽룡이요?
2: 어이 내가 이몽룡일세
0: 아이고

어사 또 춘향모와 상봉은 후에 춘향을 찾아가 이에 춘향아 오늘 밤만 견디어라 당부한 후 이날인즉 본관 사또 생신 잔친 날인디 본관이 하는 말이 자 좌중에 헐 말이 있어 우리 관장네들 모여놓는 좌석에 그리 없어 무미허니 우리 시한기씩 지읍시다 손수 운자를 불러쓰되 기름고 높을고 운자를 불러놓니 어사또 이 말 듣고 일필휘지허여 운봉영장께 내어주니 그 글에 허였으되 금주원비주는 천이 인연이요 옥반가요는 만성

0: 가서 고초의 원성모라.
1: 아이고 이글 속에 큰일 들었어. 첫설이 맞기 전에 어서 떠납시다.
0: 떠납시다.
1: 뜻밖 협조라나 진청으로 급히 와서 어사 또 비가니오. 부천오니 육방선우등 온다. 본관은 생신잔치 갈 대로 가라 하고 출도 제비 준비 할제 공방을 불러 사체를 단 속포진을 겨우 백포장 둘러라 손우를 불러 교군을 단 등대매질 고치고 호피를 여져 집사를 불러 형복을 데리고 도군을 불러 기체를 대어 부사령 불러 나조를 등대 극창이 불러 정은영을 신직하라.
2: 기대한 참분 성이 일어서며 내가 오늘 일이 떨린 것이 아마도 초학식 날인가 보. 어서 가봐야겠소. 어서 또 대답어대. 내가 시골을 오래 다녀서 초학 방문을 잘 알지요. 그 소하고 입을 맞추면 꼭 낫지요. 거야 중단하여 말을 허여보지요. 소에 찾아갈 것이니 의원 퇴접이나 착실히 허오. 운봉이 일어서면 나도 고울길이 많은 사람으로 포도기 왔삼더니 어서 가봐야겠소. 어서 또 대답어대. 갔다 왔다 또 괴롭겠소. 못 알아 또 쉬었겠소. 상관과 가랑묘 재간이나 당하면 오지요. 공문기를 알 것이 어딜 돌란디. 이 말은 남어 공부라 말대로 돼. 본관이 할 수가 있겠느냐.
0: 그때 여고 사또님은 산문 밖으로 나가면 남번 끝적 부채질 까딱 바람 번 톡 꼬르니 정폐역절이 눈치를 채고 순식간에 변장을 하는 뒤 정상적을 입고 홍견대를 띠고 배랭이를 벗고 홍절립을 쓰고 사면에서 오르르르르르르르르르 산문을 확 암행어사 철도에 철도하옵신다. 여름날이 불이 붙어 가슴이

0: 저를 막느라고 알고 과실을 허였던지 속물이고 노여워.
1: 괜찮아 괜찮아.
0: 내 눈치가 네 눈치라고 그만 헌일을 모를까. 얼씨구나 저씨구 제연율이 우그같이구나. 기주로 돌아갈 때 반가운 마음이 이 같으며 영덕 전세로 우짓고 상양뿐이지
2: 격려
0: 악양 누구 중소 풍월 끼가 제형이오 결려춘약이 죽게 될제 기가 챙겨 기로다 얼씨구 얼씨구

오늘은 판소리 춘향가를 이야기 흐름에 따라 압축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함께 가졌습니다. 이렇게 쭉 들어본 춘향가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쭉 들으니까 그동안 대목별로 들었던 소리에 담긴 이야기의 맥락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았고요. 또 차라리 춘향가의 전바탕, 그러니까 완창을 한번 들어볼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음악의 다양한 모습들을 때로는 깊이 있게, 또 때로는 재밌고 새롭게 소개해 드리겠고요. 춘향가와 함께 했던 국악 콘서트판,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Well, oh, this is a bidding. Energy 들어가 있어요. 우와!
1: 맛봐도 돼요? 네.
2: 와우. 오.
1: 와, 어, 색깔이 조금 노란색이에요. 부드러워요.
2: 아, you see? Beautiful little octopus shape.
0: 예스. Perfect.

누나가 발레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나 발레 학원에 따라가서 누나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하고 싶다고 생각이 조금 들어서 발레 음악에 맞춰서 아무 춤이나 추다 보니까 그냥 그 음악에 맞춰서 제가 몸을 움직이는 게 재밌다고 느껴졌었는지 발레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나이가 좀 어릴 때 제가 가진 장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예 제가 가진 단점도 모를 때 발레를 시작했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이제 평발이었던 것 같아요. 평발이다 보니까 발레를 할 때 쥐가 조금 많이 나는 편이라 그거를 견뎌가면서 춤을 계속 춰야 했던 거 그게 가장 극복하기 힘들었던 것 같고요. 제가 다리가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두껍다고 해서 제 다리를 조금 싫어했었는데 근데 이제 로잔에 갔다 오고 나서 오히려 제 다리에서 나오는 파워풀한 힘이 좋았다고 해주신 분들도 있다는 걸 느껴가지고 그 두 개가 가장 극복하기도 힘들었고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프릭스티 로잔이라는 콩쿨 자체가 학생들 사이에서는 가장 크고 의미 있는 콩쿨이다 보니 제가 그 로잔 영상을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 무대에 서서 제가 춤을 췄다는 것 자체가 엄청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제가 걸어왔던 길, 이게 맞는 방법일까? 근데 그런 의구심을 다 없앨 수 있게 제가 가는 길이 맞았다라는 거를 확인시켜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들어서 조금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한 배역에만 잘 할 수 있는 명수가 아니라 어떠한 배역을 받아도 다 넣어서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스펙트럼이 넓은 명수가 되고 싶습니다.

0: The moment we wear it, our spirits lift. It helps us grow strong in body and in mind. As we wear it, we learn patience and respect. The belt system motivates students to strive harder and continue growing. This uniform shapes movement into grace and turns performance into something thrilling. Now, embraced around the world, Taekwondo shares our culture, philosophy, and values with pride and spirit. Though it may seem simple, this uniform holds your passion and your journey. It belongs to Taekwondo. Wear the extraordinary. Be with Taekwondo.
1: 이모 어디가?
2: 잘 왔다. 이리 와봐봐.
1: 뭐 하게?
2: 이거 혼님나물 좀 따게.
1: 이모가 하는 요리가 맛있는 잔소리 같아요. 잔소리지만 도움이 많이 되는 결국에는 그런 건강한 맛있는 잔소리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2: 이게 좀 잡는 손을 야무지게 잡고서는 썰어야지 이게 골고루 작게

0: 안녕하세요. 저는 마포 신수동에서 3년째 빵집을 운영하고 있는 노지희라고 합니다. 제가 이모네 집에 살고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독립을 하게 돼가지고 얼마 뒤에 이제 가게를 정리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독립을 하면서 저희 어머니나 뭐 할머니도 그랬고 이모도 음식 솜씨가 되게 좋으신데 이제 혼자 살면서 제가 스스로 밥을 해먹고 해야 하는데 이제 이모한테 뭘 하나 배우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1: 이모 어디가?
2: 잘 왔다. 이리 와 봐봐.
1: 뭐 하게?
2: 이거 혼잎나물 좀 따게. 할머니가 옛날에 무쳐주시던 혼잎나물이 이게 원래 화살나무에서 나는 싹이야. 저는 정혜숙이라고 하고요. 이전에는 요리 잡지사에서 일했었고 지금은 게스트하우스 하한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저희 식구들의 보금자리이기도 하면서 민박을 제공하는 그런 게스트하우스예요. 너 얼굴 본 김에 좀 부려먹자. 이리 와봐라. 제가 조카랑 같이 살게 된 이유는요. 저희 조카의 엄마, 저희 언니가 갑자기 암에 걸려서 한 1년 넘게 투병을 하게 되었는데요. 조카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되게 힘들어하는 게 안쓰럽기도 하면서 뭔가 좀 위로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카한테

0: 이렇게 빵집을 한번 시작해보면 어떻겠냐. 내가 멀리서 열면 도와주기 힘들겠지만 우리 집으로 이사 와서 만약에 빵집을 하게 되면 제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 꼬셨죠. 그래서 오게 됐어요.
1: 가게를 차릴 때 이제 이모가 많이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너무 생각보다 많이 도와줘서 너무 미안할 정도였거든요. 그중 이제 제가 그 인테리어 할 때도 앞에 이제 허전한 공간이 있었는데, 이모가 이제 제 그림 중에 마음에 드는 그림을 골라서 직접 아크릴 제작을 해서 액자처럼 이렇게 꾸며준 것도 있고, 그래서 도움을 되게 많이 해줬어요, 이모가.
2: 이모 오늘 바빠?
3: 아니,
2: 그래? 그러면 이모 저번에 솥밥 알려준다고 했잖아. 오늘 알려줄 수 있나?
0: 조카랑 한 집에 살기는 해도 서로 이제 하는 일이 다르다 보니까 따뜻한 밥한끼 해먹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혼자 독립하게 되면 더 배달 음식이나 사 먹는 음식에 의존할 것 같아서 저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뭐 거창한 음식은 아니지만 어머니가 해주셨던 그런 음식 한 가지는 가르쳐주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2: 가자.
1: 응, 가자.
2: 까미도 가자. 안, 안 돼!
0: 자, 솥밥을 할 거니까 쌀부터 씻어보자.
2: 그래, 잠깐.
0: 쌀은 흐르는 물에 맑은 물 나올 때까지 깨끗이 씻어서 체에 받쳐서 30분 정도 불리면 돼.
1: 근데 이거 시래기 어디까지 다듬어야 돼?
0: 안 다듬어서 먹는 사람도 많아. 섬유소가 몸에 좋다고, 근데 이게 소화가 안 돼.
1: 그치?
0: 소화가 안 되고 되게 질겨서 입안에 좀 질겅질겅 남거든? 대신 이게 대강대강 벗기면 돼.
1: 아, 이거 사온 거야?
0: 그럴 리가.
1: 할머니?
0: 어머니가 밭에서 나는 제철 식재료는 거의 다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제철 봄나물, 달래, 오늘 음식한 시래기 이런 건 1년 내내 냉동실에 재워져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어머니가 직접 농사 지어서 갈무리 해서 사실 껍질도 다 벗기고 깨끗하게 씻어서 바로 음식만 하면 될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해서 보내주세요. 우리는 어쨌든 할머니 덕분에 몸에 좋은 음식 많이 먹었지, 지금까지도. 야, 너는 왜 시래기 솥밥 배우고 싶다 그런 거야? 내가 해준 솥밥이 맛있었어?
1: 이모가 언제 솥밥을 해줬어?
0: 그럼 밥통에다 한줄 알았어?
1: 전기밥솥에 한줄 알았지?
0: 야, 너 다이어트에 좋다고 맨날 그 시래기 솥밥 해줄 때 그거 다 솥에다가 한 거거든? 그래서
1: 아니,
0: 갖다 준 거거든?
1: 나는 하는 건못 봤으니까 그냥 밥솥에 한줄 알았지.
0: 어쨌든
1: 비빔밥이었구나.
0: 정성 들여서 해다 준 거야. 자, 시래기 썰어보자. 네가 그거를 쫑쫑 썰어봐봐.
1: 이 정도? 어찌
0: 좋아.
1: 해보자.
0: 잘게. 집집마다 레시피가 다른데 파는 거는 정말 시래기를 조금 넣거든? 근데 나는 쌀한 컵에 시래기 두 컵. 그 정도로 해. 그래도 정작 이제 쌀을 불고 나면 시래기가 너무 많다 이런 느낌은 안 들거든? 약식으로 하는 방법이 일단 국간장이야. 국간장으로 밑간만 해. 약간 마리네이드 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나물 무칠 때처럼 밑간이 되게, 하지만 너무 짜지 않게 약간만 넣어서 이렇게 조물조물 이렇게 됩니다.
1: 조금만큼?
0: 조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냄새 맡아봐봐. 고소하지? 이거 할머니 들기름. 이렇게 해서 밑간을 한 다음에 이거는 먹기 좋게 그냥 잘게 썰고 이건 그냥 쓰면 되고 나는 큼직하게 좀 써는 편이야. 너 칼질 많이 늘었다.
1: 응? 빵집 하면서 칼질 하지 은근히.
0: 아니 근데 이모 요리 잡지 다닐 때 기자 이모들이 너 처음에는 요리 배워보라 그랬다며.
1: 맞아 원래는 그래가지고 처음에 한식 양식 뭐 이렇게 하다가 근데 이제 집에서 이제 칼질 연습을 이제 하는데 다들 나한테 내가 왼손이니까 보기에도 어색하고 내가 칼질도 원래 안 했었고 막 이러니까 되게 불안해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보고 차라리 빵을 해보지 않으려? 그래가지고 빵인데 재밌더라고.
4: 그나마 이제 제일 잘하고 좋아했던 게 이제 그림이었는데 저는 이제 어머니가 저한테 그 미대를 추천했다고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 이모가 이제 추천을 해줘서 또 이제 이모 덕분에 대학도 미대를 간 것 같고 지금 빵을 하는 것도 결국에 관련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모 덕분에 저한테 좀 맞는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 같아요.
0: 두 컵만 하자. 이렇게 해서 밥물을 잡는 거야. 내가 1:2로 한다 그랬잖아. 쌀 1, 그러면 나머지 이제 부재료가 2. 그러니까 시래기를 이제 두 컵 했지. 그럼 이제 나머지를 섞어가지고 두 컵 정도로 하면은 딱 적당하지. 여기서 나머지 골고루 깔고 그다음에 고명도 얹고. 자 이제 됐지. 근데 지금 봄이잖아. 할머니가 냉이를 캐가지고 데쳐서 보내주셨거든. 냉이 밥을 하면 사실 맛이 너무 쓰고 쎄.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들기름 향밖에는 안 나잖아. 여기다가 약간 상큼한 봄나물을
1: 향긋하겠다.
0: 활용점정이라고나 할까? 많이 말고.

그리고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아까 들기름 총 두 스푼인데 아까 한 스푼만 넣고 조물조물 밑간 했었잖아. 나머지 한 큰술을 이렇게 넣어서 코팅을 시켜주는 거야. 솥밥은 처음 해본다 그랬지? 가장 쉽게 기억을 하려면 센 불에서 10분, 약불에서 10분, 불 끄고 10분이야. 그런데 그 시간만 믿으면 안 되고, 사실 이 솥밥은 이렇게 오감을 동원을 해야 된다고 하거든? 눈으로 보고, 소리도 듣고, 냄새도 맡고, 밥솥 하나에 뭔가 종합 예술이 들어있는 것 같은? 이제 양념장을 만들 건데 양념장이 진짜 중요해. 근데 그 양념장은 사실 정해진 레시피가 따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선호하는 거는 간장보다는 안에 들은 향신료채를 많이, 그리고 제철 채소, 예를 들어 달래가 제철이면 달래 넣고, 여름에는 미나리를 넣고, 아니면 이도 저도 없을 때는 청양고추, 풋고추, 빨간고추를 듬뿍 넣는다든지 해가지고 좀 맛을 살리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진간장과 국간장을 반반씩 섞어서 너무 달지 않게, 그리고 이제 국간장은 어쨌든 조미되지 않은 그런 간장에서 깊은 감칠맛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야채에서 숨이 죽으면서 국물이 좀 나오기도 하고, 그래 안

0: 노릇노릇할 정도로만.
1: 이몽 이거 어디서 배웠어? 할머니?
0: 아니 이게 원래 사찰 음식이거든? 아, 예, 제가 요리잡지 있을 때 연재를 하시던 영선사 법송 스님이 아 정말 세상에 이런 음식이 있구나. 재료는 너무 제철 음식이요. 조미료는 그냥 소금 그게 전부고 기름도 그냥 들기름. 그런데 하나하나 보여주시는 그런 음식들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제가 외국 손님들 접대할 일이 있으면 이 음식은 꼭 에피타이저로 내요. 소금이랑 그 달달한 대추가 어우러지는 그 맛을 모두 다 감탄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저한테는 굉장히 귀한 레시피예요.

0: 밥 맛있겠다.
1: 밥 잘 됐다. 잘했네.
2: 할머니가 짜주신 들기름, 듬뿍 넣고 또 양념장은 네 입맛에 맞게 건더기 위주로 나는 김 짜서 먹어볼게. 어때?
0: 들기름이 너무 맛있다.
2: 들기름 맛 맞나?
0: 나는 향 나는 게 좋아서 여기 있는 거 냉이랑 들기름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 그리고 이게 그냥 이런 반찬 없이 그냥 이 상태로만 먹어도 충분히 그냥 반찬이랑 밥이랑 다 합쳐진 느낌이어서 얘가 이거를 한 번에 딱 해놓고 반찬 없이 이것만 딱 먹어도 간편하고 좋을 것 같아. 양념장도 맛있다.
2: 잘했네. 냉이 조금만 넣는데도 향이 되게 많이 나네.
0: 이것도 마전도 먹어볼까?
2: 먹어봐. 이게 영선사 법성스님 레시피인데 내가 제일 그 좋아하는 음식이거든. 그 스님 여러 가지 음식 중에. 너무 맛있지?
0: 저 소금이 딱 포인트다.
2: 막걸리 한잔 할까?
0: 그래.
2: 네가
0: 내가 딸까?
2: 맛있다. 이것도 먹어봐. 혼잎나물. 내가 이시 좋아하는 이유 얘기했었나? 그 혼잎나물이라는 이 시가 굉장히 긴데 난 그 시에서 뭐 저녁 무렵? 노을 질 무렵? 인생이 쓸쓸해지지 않는 덜 쓸쓸한 맛이라니 얼마나 낭만적이에요. 그 맛에 대한 표현이. 그래서 혼잎나물을 오늘 이제 묻혀서 지희랑 같이 먹어보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그런 오묘한 그런 자연의 그런 맛을 알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깥의 음식은 짠맛이랑 단맛밖에 없잖아. 근데 그치. 할머니가 해주시던 음식, 그다음에 이제 제철 따라서 이렇게 챙겨 먹는 것들에서 나는 그런 맛을 알면 좀 인생 사는 맛이 좀 살만하다, 좀 행복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 할머니한테도 말씀드렸어? 너 이사 간다는 얘기 말씀드렸어?
0: 했지.
2: 할머니가 서운한

0: 서운해하고 안 그러셔?
1: 할머니가? 서운하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마음적으로 되게 안정감을 느끼면서 왔거든. 그 복실이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좀 무서웠어. 어른이 없는 느낌이니까 내가 아무리 나이가 먹었지만 그래서 여기 오는 게 되게 좋았어.
0: 아니 그거는 이모가 있으니까 좋았던 거고.
2: 이모는 저한테 엄마보다 더 엄마 같은 엄마?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약간 방관하고 방목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저희 이모는 완전 붙잡아두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옆에다 끼고서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뭔가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더 저희 엄마보다 더 엄마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이모인 것 같아요.
0: 야, 이렇게 밥 짓는 거 알려줬으니까 밥만 있어도 그러니까 배달 음식 좀 자제하고
1: 걱정하지 마. 앞으로 배달 어플도 지우고 건강하게 잘 챙겨 먹을게.
0: 배달 어플 지우는 거 찬성. 좋아.
1: 오늘 이모랑 만든 이 시래기 밥은 맛있는 잔소리 같아요. 그 이모가 항상 건강 건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시래기 밥이 너무 건강한 밥이고 맛있기도 하고 잔소리지만 도움이 많이 되는 결국에는 그런 건강한 맛있는 잔소리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2: 이모는 나 가니까 어때?
0: 시원하지.
1: 그렇죠.
0: 아, 네, 모르겠다.
3: 아직 멀었는데 더 좀 끼고 있어야 되는데 뭐 이런 느낌이 들었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 사실 잘할 수 있는 게 많은데 그걸 내가 너무 걱정과 염려만 많이 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0: 그리고 이사를 안 갔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으나 그냥 계획대로, 네 계획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너무 밝은 날에 꽃을 보며
3: 지희랑 가끔 집에서 뭐 밥 차려서 같이 먹고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러면 좀 죽이 잘 맞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은 서운하죠. 이제 독립하게 되면. 근데 오늘 의미 있고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1: 오늘 이모랑 요리를 하면서 엄마가 가고 나서 가끔 혼자 집에서 요리를 할 때 아 이거는 엄마 가기 전에 배웠었으면 참 좋았겠다 이건 이제 물어볼 수 없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 이모한테 충분히 훨씬 더 나의 스타일로 아 배울 수 있구나 그래서 뭔가 안심도 되면서 한 음식을 같이 먹은 것도 즐거웠고 좋았던 것 같아요.
3: 가자, 복실아. 산책하러 가자.
4: 응? 아이고, 신났어. 아이고, 신났어.
3: 신나.
4: 가자, 가자.
3: 가자.
4: 가자, 가자.

0: 나한테는 말을 했었어야지.
1: 뭐라고? 동생 깜빵 가 있다고? 살인. 죽였다고 사람을.
2: 다크 스릴러지만 이게 되게 사랑 이야기다.
1: 나 왜 찾아왔어?

0: Case Story brings the movie Wrangler today. It's a look at sisters who have trust issues in an exploration of thinly veiled inner brokenness. Many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have lauded this thriller. New directors Hong Sung took the megaphone, and actresses Choi Soon-yoon and Kim Seung-hwa tackled the roles of the troubled sisters. Kim Da-sol and Ju Ye-rim completed the cast.
1: 너 여기가 뭐 하는 곳인지 알아?
2: 알지? 훈련사.
1: 훈련사가 훈련했던 개가 사람을 보여주겠다. 이제 알려주면 어떻게 될까?
2: 그래서 내가 일부러 그런 것 같아?
3: 그것도 그만하면 안 돼?
1: 잡았어? 놓쳤어.
0: Come join us for the movie Wrangler. 하영 is a dog trainer. She's got a successful career.
4: 당신 진짜 방송 체질인가 봐.
0: An attentive husband, a picture perfect life. But one day, her little sister Sora is released from prison after serving time for murder. She just turns up suddenly. With a look of interest, Sora peers at Haeyoung's pictures.
1: 어떻게 오셨어요?
0: 네? Veterinarian Min-kyung looks way of Sora.
5: 이 사람 어딨어요?
1: 이하영 훈련사님이랑은 어떤 관계세요?
0: Meanwhile, Haeyoung comes in. After 7 years apart, the sisters share a moment together.
1: 내 면회는 다 거절하더니 왜 갑자기 마음 바뀌었어?
2: 갑자기라니. 내가 편지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1: 봉투만 달랑 보내는 게 편지니?
0: The two seems to have a rather tense relationship.
1: 나 여기 취직시켜줘.
0: That night, Haeyoung makes up a room for Sora. Yoon-ho learns about a sister-in-law he did not know he had.
4: 근데 누구야? 그래도 나한테는 말을 했었어야지.
1: 뭐라고? 동생이 깜빵가 있다고?
4: 깜빵?
1: 강간하라는 남자랑 싸우다 칼로 찔렀대.
4: 그럼 정당방이잖아.
1: 정당방위 치고는 너무 많이, 많이 그랬대.
0: So that's what happened. The first night in her sister's house, Sora has a nightmare.
1: 깜짝이야.
0: Haeyoung had been watching her sleep.
1: 이제 나쁜 건 그만 생각해. 과거는 다 잊고.
2: 잊는다. 그때 우리 집에 불이 안 났으면 언니랑 나랑 계속 같이 살았을까?
1: 난 그때 생각 잘 안 나.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0: What really happened in the fire from their childhood? Meanwhile, Sora starts working at the training center.
1: 아, 맨날 아침마다 이렇게 똥 오줌을 치워야 한다고?
0: Trainer Seung Jae helps Sora learn the ropes.
6: 색깔 이상한 것 같으면 꼭 저한테 말해주고요.
2: 아, 그럼 대체 오늘 훈련 언제 해?
6: 야, 견습생이잖아요. 예? 최소 세 단은 청소랑 잡무가 일입니다.
2: 뭐?
6: 아니 근데 왜 자꾸 반말?
2: 그럼 너도 말 놔. 동갑이라며.
0: But is taken aback by Sora's attitude. Soon after, a dog gets sick. It's a dog from an area that Sora cleaned.
1: 봐봐. 애들한테 초콜릿이 독인 거 몰라요? 이거 기본 상식이잖아.
6: 죄송합니다.
1: 소라시네.
0: But what's this? It's the chocolate Sora was eating. Haeyoung checks the security cameras. She suspects Sora fed the chocolates to the dog, yet longs to believe she would do no such thing. The inner conflict.
1: 저기 벽이 좀 허전한 것 같아서.
0: Ends with quiet surveillance. Meanwhile, a stray dog attacks an owner walking a pet dog. The stray is Dubu, an abandoned dog that was once rescued by Haeyoung's training center.
1: 그때 왜 바로 얘기 안 했어?
2: 너 한창 방송 나오느라고 정신 없었어. 그리고 우리 훈련소도 되게 바빴고.
0: Min-kyung, who managed to rescue dogs, had been hiding the dog's escape.
1: 훈련사가 훈련했던 개가 사람을 물어주겠다. 내 장치 우리 캠프로 등록돼 있을 거 아니야.
3: If Tuba's background is discovered, the training center could come under fire.
5: 그건 좀 그만하면 안 돼?
1: 아, 어떡하지?
5: 어떡하긴 뭘 어떡해. 잡히기 전에 먼저 잡아와야지.
3: They plan to capture Tuba in secret. Sora catches on and joins the effort. They get on with the plan to capture Tuba. But while everyone else is busy, Sora does her own thing. But just then, Tuba passes right by her. Everyone tenses up at the sight of the dog, and they pause to aim the gun loaded with anesthesia. Sora sees Hyeong hiding in the grass, and as if recalling something, she screams. At that, Tuba runs away. The sudden appearance of Sora and Tuba and the unwelcome problems they bring. Will Hyeong ever recover her manicured life? The need for control and the fear that follows its loss. It is the movie Wrangler. Let's hear from the director and actors. The movie Wrangler is a psychological thriller about the tension between those that seek control and those that are subject to it.
7: 산책을 하다가 큰 강아지를 이제 데리고 있는 견주를 마주보면서 걸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큰 강아지가 약간 저한테 오려고 하니까 그 견주분이 목줄을 당길 때 그때 제가 느꼈던 긴장감이 좀 생생하거든요. 목줄을 매개로 힘의 방향이 좀 느껴졌어요. 인간관계에도 이런 힘의 어떤 역학관계가 있지 않을까?
3: Hyeong and Sora have a strained relationship with a tense mix of protectiveness and suspicion.
7: 두 가지의 좀 모순된 감정이 한 사람한테 갖게 되는 게 저는 흥미로운 것 같고 그런 지점을 영화에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고 인정을 받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뭐 믿을 수도 없고 보호하고 싶지만 또 나를 위협할까 봐 두렵기도 하고 이런 극단적인 어떤 상황과 설정 안에 자매의 긴장 관계를 놓이게 되면 그런 모순적인 감정을 좀 따라가는데 잘 이제 보여질 것 같았어요.
3: The actors say the characters were not easy to get into at first.
8: 하영이가 음흉하다고 생각했어요. 대본 읽었더니 하영이나 인물이 너무 낯설었고 촬영하면서는 오히려 제 입을 빌려서 그녀의 말을 하고 행동을 하다 보니까 촬영하면서 조금 이해가 됐어요.
9: 인물 간의 어떤 역학이 공렬하면서도 여러 가지 레이어를 같이 포함해서 연기를 세심하게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읽어나가면서 이게 다크 스릴러지만 같이 동료분들과 말씀을 나눴을 때 이게 사랑 이야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3: 민경, who becomes very anxious after Tubu's escape, is a character who is manipulated by Hyeong.
8: 민경이가 이 영화에서 가장 비극적인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영은 끊임없이 이제 통제를 하고요. 민경은 혼자 그 통제 안에서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선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감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감독님의 영화가 이런 다양한 인간상 그리고 그 안에서의 자기 나름대로의 고뇌, 의심, 혼란 이런 것을 보여주고 관객들에게 경험을 해주게 하는 게 연출의 목적이신 것 같아서 저도 이 비운의 캐릭터를 대변하는 인물로 한번 연기를 해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3: Control seekers pit it against those they seek to control. It is the movie Wrangler. K-Story seeks to focus on this character from Wrangler. The younger sister, fresh out of jail for murder.
5: 나 사람답게 살고 싶어.
3: Who shakes up her perfect older sister Hyeong's life. Actress Kim Seung-hwa, known for acting in TV and movies, took on the role. Her acting contrasts with the restrained acting of Choi Soon-yoon and exudes a palpable energy to create a character who is unpredictable.
7: 소라를 표현할 때 중점을 뒀던 건 그녀의 웃음이에요. 별로 웃을 상황도 아니고 웃기지도 않은데 보는 사람 불편하게 웃고 막 왜 저래 싶은 그런 진짜 웃겨서 웃은 것도 있고 회피하고 싶어서 웃음으로 바꿔버린 것도 있었어요. 소라가 소라다웠던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3: The character's anxiety and strangeness is said to be felt through the screen. A story about sisters who have trust issues and a stray dog. It is the movie Wrangler.

지금도 너무 생생한데, 요즘도 너무 힘들어서 지치거나 피곤할 때 항상 이걸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전 태권도 국가대표, 현재는 태권도 해설위원을 하고 있는 이대훈이라고 합니다. 몸보신할 때 먹는다라는 느낌을 어릴 때는 못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운동을 그렇게 막 힘들게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중학교 형들이랑 같이 운동을 시작할 때첫 회식이 삼계탕이었었어요. 제가 가장 강력한 인상을 받았던 거는 그 숟가락이랑 젓가락도 임금님이 사용할 법한 그 노쇠 삼계탕은 뭔가 궁중 요리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되게 특별한 날, 힘들거나 힘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삼계탕을 좀 찾아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찹쌀을 많이 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국물하고 같이 먹을 때 그게 저는 가장 좋았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삼계탕에서는 그 한약재, 큰막 오각기 같은 이만한 나무 같은 것도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게 딱 있으면은 아, 뭔가 좋은 약재가 하나 더 들어갔구나. 몸보신이 더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더 들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찹쌀이랑 같이 들어갈 밤이라던가 대추, 통마늘 이거를 잘닭 배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뭐 이쑤시개 같은 걸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잘 꿰매주고 다리를 이제 이렇게 앞바다리를 잘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좀 이쁘게. 닭이 반신욕 하듯이 싹 들어가야지 닭도 편안하게 익을 수 있으니까요.

고기가 부드러워야지 맛있으니까 좀 오랫동안 끓여서 전체적인 살을 좀 부드럽게. 저 일단 매운고추는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오이고추 좋아하거든요. 오이고추 쌈장 많이 찍어서 딱 먹으면은 이제 고기랑 이제 입안에서 딱 어우러지는 맛이 그게 최고 맛있죠. 삼계탕이 익을 때 그 보글보글보글 하면서 이 공기방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뚝배기 안 나오면 이 보글보글함이 없거든요. 음식도 갓 만든 게 맛있는데 이거는 지금도 만들고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어릴 때도 그랬는데 그 빗소리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처럼 힘들고 지친 게 싹 사라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항상 그 보글보글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전쟁터에서 뭔가 쉬는 곳으로 왔구나라는 느낌을 딱 주는 것 같아요. 특히 삼계탕은 어떻게 하면은 이 먹는 사람이 더 힘을 낼까 하는 마음에 만드는 요리이기 때문에 정성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더 맛난 거겠죠. 제가 좋아하는 재료가 밤이어가지고 그 밤 한 알 두 알 정도는 마지막에 최대한 아껴두다가 딱 먹는 스타일입니다. 촬영 시작 전부터 삼계탕만 그려지고 있어요. 오늘 삼계탕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0: 안녕하세요. 국립민속박물관 김창일입니다. 오늘은 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리는 물고기를 잡는 전통 오구인데 또 무렵 정도에 오는 얕은 개울에서 민물고기를 잡는 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있는 전통 오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나라의 박물관에 가서 전통 어구 있는 데를 이렇게 쭉 둘러보면 그의 형태하고 모양이 유사한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인류가 보편적으로 민물고기를 잡을 때 이런 형태의 어구를 사용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사용했느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선조들은 이런 어구를 가지고 민물고기를 많이 잡아먹었다. 아쿠아맨이 들고 있는 창이 이런 형태예요. 이것도 얕은 물에서 어느 정도 CR이 되는 물고기를 보고 있다가 단번에 찔러서 잡는 창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가지가 다섯 개 있는데 조금 더 사이즈가 굵은 물고기들을 찔러서 잡는 물고기 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창을 사용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인류 보편적으로 물고기 잡을 때 다 이런 창들을 흔히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한번 다시 어디 가까운 데 가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조심 하세요.
2: 아니, 선생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왜 또 강에 이렇게 데려오신 거예요?
3: 깐부잖아.
0: 가장 오래 사용했던 두 가지의 전통 어구를 가지고 오늘 여기에서 한 판.
2: 그 중에서 또 어구 중에 가장 오래된 거라고 추측되는 건가요?
0: 네, 그렇죠. 아.
2: 거기서 뭐 작살 감고 있고 지금 고기는 다가가면 도망가고 이걸로 뭘 잡겠다고 이걸 진짜 여태까지 그 하셨던 것 중에 제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고기들이 다 도망치고 있습니다. 아 디테일하시네.
4: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2: 됐습니다.
5: 네, 됐습니다.
2: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뭘 잡아야 되지?
0: 벌써 야 마음이 급하시구나.
2: 빨리 잡아야죠. 빨리 시합인데. 고기가 좀 보이긴 보이네요.
0: 보이긴 보이는데 네. 이게 빨라서 쉽지가 않을 거예요. 저는 얕은 물에서 하는 게 가리니까 얕은 물로 가겠습니다.
4: 이쪽 오지 마, 이쪽 오지 마.
2: 방해해야지.
4: 영초.
2: 아, 보통 일이 아니네 이거. 고기가 나를 잡겠는데?
0: 조그만 한 50마리 잡혔어. 50마리.
4: 벌리면...
0: 50마리 잡혔어. 일단은 잡힐 곳을 봐야겠다.
2: 돌 잡았냐, 돌 잡았어.
0: 와, 여기 엄청 많은데. 너무 빨라, 가요. 너무 빨라. 저로 가세요, 저로.
2: 열심히 화이팅!
0: 네, 많이 잡히면은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왜 안 잡히는 거야? 이거 또 망신당하게 생겼네.
4: 못 맞췄지로.
0: 아, 빠르네. 나도 빠른 사람인데. 아, 어렵네.
2: 고기를 잡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잡았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또 나름대로 정말 오래된 어구들이잖아요. 그런 거를 한번 체험을 하고 직접 써봤다는 거에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0: 네. 저한테도 의미가 있었던 게 네. 제가 전통 옹구라든지 이런 걸로 글도 쓰고 네. 뭐 전시도 하고 네. 강의할 때도 늘 이렇게 좀 쉽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아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구나.
2: 그 낚시 잘하시는 프로들도 고기 잡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3: 이 바다 겸손해야 된다.
2: 근데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참 이걸로 우리가 고기를 잡겠다고 생각한 게 좀 무모하지만
0: 과거에는 씨알 크고 개체 수가 그만큼 많았을 거고 늘 사용하시는 선조들은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어느 장소에서 어느 시점에 이것들을 활용할지를 알고 있었으니까
2: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기술이
0: 그렇죠.
2: 있어야
0: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네.
2: 그거를 뭐 우리가 처음 이렇게 시도해 봤는데 고기를 잡는다는 게 사실 어불성설이죠.
0: 야, 우리 조선시대에 있었으면 굶어 죽었어요. 네.

0: Well, oh, this is a bidding. Energy 들어가 있어요. 우와!
1: 맛봐도 돼요? 네.
2: 와우. 오.
1: 와, 어, 색깔이 조금 노란색이에요. 부드러워요.
2: 아, you see? Beautiful little octopus shape.
0: 예. Yes. Perfect.

0: 미술 이론과는 이제 교수님들도 그렇지만 사실은 미술사학이 가장 기본이 되는, 그래서 미술사 공부, 지식 생산을 하는 훈련을 기본적으로 하는 학과였죠. 그 4학년쯤 됐을 때 친구랑 우연히 이제 영상 이론과의 그 유은성 비평가의 실험 영화사라는 수업을 이제 듣게 되면서 되게 매혹이 많이 됐죠. 근데 유은성 비평가께서 이제 오큘로라는 잡지를 준비를 하고 있으니 같이 참여해서 같이 해보자. 그래서 영상 이론과 친구들 한 모임이 한 1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영상 예술을 비평하는 잡지를 만드는 일을 같이 하고, 그 잡지를 만들게 되면서 비평지의 편집자이자 이제 거기에 글을 쓰는 사람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서 덜컥 이렇게 비평이라는 것으로 안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정의하는 비평은 이렇게 전문화된 어떤 장르가 아니고, 그리고 특수한 누군가만 행하는 게 아니고 되게 추상적인 개념적인 행동이거든요. 그 조르주 아간벤이라는 철학자가 쓴 행간이라는 책에서 그 문장을 보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비평적인 개념이 단번에 이제 형성이 됐는데,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에게 비평이라고 한다는 거는 지금의 의미랑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표현이었냐면 비평은 앎의 경계를 탐색을 하는 작업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평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저 문학 작품에 대해서 내가 리뷰를 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경계가 어딘지까지 이제 몰아붙여서 거기까지 가는 행위를 뜻하는 거죠. 비로소 거기 갔을 때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왔다 갔다, 내가 모르는 것과 아는 것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아슬아슬한 경계 타기를 하는 행위가 이제 비평이라는 거죠. 나선 도서관에 그 책 번호가 다 있는데 1번 책이 루이스 부르주아의 스파이럴이라는 책이거든요.
1: 상징적인데요.
0: 네. 이 책인데 이게 진짜 그 1번 책이에요. 근데 그래서 한동안 이 도서관을 이제 설비를 하고 거의 한 달은 이 책 한 권만 이거 서가에 놓고 지냈었죠. 그러니까 아주 명확한 이 시작점을 정해놓고 과연 이것과 이렇게 옆에 놓을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이제 상상하는 시간을 훨씬 많이 보냈는데, 도서관을 좀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의식적으로 이제 이렇게 토픽을 설정한 게 시끄러운 도서관이거든요. 돌이켜보면은 제가 만든 책, 나선에서 만든 책들도 다 시끄러운 책들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나선 프레스에 대해서 어딘가 이제 소개하는 글을 쓰면서, 나선 프레스는 내가 생각하기에 일링크스의 놀이터가 되려고 한다, 뭐 이런 말을 쓴 적이 있거든요. 저도 우연히 어쩌다가 이제 그 문장을 쓰게 됐는데, 그 일링크스라는 게 뭐냐면 그 로제 카이바라는 인류학자가 이제 인류의 놀이를 이제 그 몇 가지로 구분을 하면서 그 중에 하나를 일링크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링크스가 뭐냐면은 이제 소용돌이 같은 거니까 뱅뱅뱅 도는,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놀이를 할 때 뭐 역할 놀이를 구분을 해서 역할 놀이를 할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놀이들이 있는 와중에 그냥 토할 때까지 빙글빙글 도는 놀이도 있잖아요. 놀이터 가서 이렇게 막 빙글빙글 돈다 말이죠. 막 손잡고 막 서로 토할 때까지 막 돌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거기에는 뭐 어떤 아름다움이나 의미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어떤 그런 종류의 어떤 어지러움과 그 운동만 있을 뿐인 놀이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일링크스라는 말을 보는 순간 아, 나선 프레스가 그 애들한테 제공하고 싶은 놀이터는 연극 무대도 아니고 뭔가 교실도 아니고 이런 토할 것 같은 일링크스의 놀이가 있는 놀이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린이뿐만 아니라 그 독자들이 그런 종류의 어떤 감각, 막 흐트러지고 막 그런 종류의 읽기 경험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책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거를 시도하기 위해서 이제 저자들, 뭐 디자이너들과 계속 이제 그게 가능할 수 있는 그 책 만들기의 그 방향성들을 계속 뭐 모색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 더 이상 저는 책과 관련해서 서점은 정치적일 수 없는 장소라고 생각을 해요. 더 이상 저는 어떤 가능성을 타진할 수 없는 공간이라고 저는 결정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그게 강력한 소비주의랑 다 관련이 있는 것 같고, 거기서 비교적 자유롭고 훨씬 더 그 정치적인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 게 저는 도서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미술의 제도에 걸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서점 왜 안 하냐는 질문보다는 왜 전시장이 아니라 도서관이냐는 질문을 더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제 문제의식은 거기에 더 많이 결부가 되어 있는 게, 저는 전시장으로만 가득한 미술 제도가 진짜 정말 지옥도랑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은 전시장이 우리한테 요구를 하는 게 뭐냐면 끊임없이 작품을 만들어라는 요구잖아요. 끊임없이 생산하고 끊임없이 소비만 하게끔 하는 공간이란 말이죠. 아무리 그 만든 의도가 좋다고 할지라도 그 생산과 소비만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동력들이 몇 해에 걸쳐서 지금 거의 지금 최고조에 이른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예술적 작업이라는 건 결코 작품으로 환원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작업이라는 의미에 있어서 더 중요한 거는 작품이 형성되는 그 거의 90% 이상의 그 생각의 시간들, 혹은 작품이 형성되기까지 필요한 어떤 관계들인데, 그런 게 깔끔하게 없어지고 거의 이제 끊임없는 생산만 해야 되는, 작품이라는 사물을 소비할 수 있는 형태로 내놓는 공간은 넘쳐나는데 작업의 근간이 되는 생각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제 도서관을 만든 이유는 제 개인적인 애호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강력한 비판에 대한 비판이기도 해요.

그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노동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도서관이 도서관 수익이 날 수 없는 공간인데 제가 이걸 일주일 감당을 하면 이거를 유지할 수 있는 노동을 내가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일에는 제가 돈을 벌고 작업하는 노동을 해야 되고 일주일 하루 정도는 이 공간을 운영을 하는 노동을 할 수 있다라고 설정을 한 거죠. 책은 반드시 협업 관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책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이 생산자들이 작업자들이 어떤 식으로 결속돼서 어떤 식으로 협업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사실은 저한테 책을 만드는 일은 이렇게 종이로 덩어리진 이 뭔가 물건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결국은 이 어떻게 관계성을 형성을 해서 할 것인가가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사실은 정말 다른 결과물을 내고 싶다고 했을 때 이 관계의 재발명이 없으면은 결코 다른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생산 모델을 상상을 해야만 그나마 조금 다른 결과물이 나온다는 걸 이제 어떤 일들을 반복하면서 많이 느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굳이 제 출판사를 차려서 작업을 하는 이유도 남의 출판사에서는 그 완전히 새로운 관계 발명을 불가능하거든요. 거기 있는 시스템을 따라야만 하고 근데 이제 내 퍼블리싱

이게 제일 좋기 때문에 이렇게 산다라고 그냥 생각했다가 지금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굴려보고 있는 키워드가 방랑자였거든요. 되게 그 용어가 있잖아요. 갑자기 그 용어에 대한 엄청난 화가 생기는 거예요. 왜 화나지라고 이제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해를 하게 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일과 휴식으로 이분화되는 삶이라는 게 얼마나 끔찍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거든요. 일을 부정적으로 부정화했을 때 휴식이라는 게 생겨나 버리는 건데 그럼 삶이라는 게 일과 일의 부정성으로 막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얼마나 끔찍한 삶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서 방랑이라는 거는 일과 휴식이라는 구분 자체와 관계가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좀 지향을 하고 살아가는 방식을 선택을 했다고 생각한 게 예를 들어서 방랑이라고 생각하면 일과 휴식의 구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어딘가 이렇게 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휴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어떻게 방랑할 수 있을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죠. 요즘에 여가와 휴식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소비의 시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은 소비를 하게끔 만드는 구조인데 방랑이라는 게 저는 이제 그런 어긋남의 시작인 것 같고 비평이라는 행위를 할 때는 언제나 어긋나 있는 상태를 거기에 참여해야 되고 생산해야 되고 근데 그게 사실은 엄청 감정적으로는 자유로움과 해방감을 주는 일이고 그래서 제가 비평가라는 거를 관두지 못하고 가능한 오래 하고 싶고 모든 일의 근간으로 삼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는 이제 손글씨 쓰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취미로 시작을 했고, 이제 하다 보니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정서적으로 돌봄을 시켜주더라고요. 제가 많이 힘든 시기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었거든요. 돌이켜보면 힘든 시기를 글씨로 극복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글이 갖는 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글씨를 처음에 형적으로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림 그리듯이 썼었거든요. 근데 쓰다 보니까 점점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이제 글이 글씨가 되고 글씨가 글이 되고 이 메시지적인 부분이 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직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되게 아름답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는 순간을 한번 예술로 만들어 보면 좋겠다 해서 제가 글씨를 원래는 이렇게 책상 위에서 썼다면 어떤 벽면에 세우듯이 마치 춤을 추듯이 그렇게 이제 글씨를 퍼포먼스 공연으로 한번 해볼까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외국인분들도 이걸 뜻을 알지 못해도 되게 아름답다고 느끼시고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기억이 있지만 또 카타르에서의 경험이 되게 기억이 나요. 어떤 분이 이제 보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이 어쩌면 저를 계속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해외 나가면 오히려 더 애국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시장으로 나가고 싶어요. 공연이 될 수도 있고 교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한글을 쓰는 행위 자체

제가 지금은 사실 손글씨도 잘안 쓰는 시대지만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되게 더 가치 있는 일이 될것 같다고 이제 제가 믿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역할을 할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법지사는 풍수적으로 배가 항해하는 그런 형국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이 배에는 무거운 돌을 실으면은 가라앉을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나무로서 이렇게 목탑 형식의 팔상전을 지은 것입니다.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otte.
1: Hello everyone, my name is Fabrizio Ferrari. I'm a chef coming from Italy, and definitely I am world's most handshake lover.
2: Oh my, the aroma. Smell of Korean food here.
1: There's also to get to know more about the Korean traditional liquor.
3: 진짜 냄새부터 달아요. 냄새도 달아요.
1: Liquor goes in and magically another harmony comes out. Perfect. It's perfect wedding, perfect marriage of flavor.
2: Annyeonghaseyo, everyone. Buongiorno. Chef Fabri, today, finally, we can start our journey to discover Korea's delicious seasonal food and the regional recipes and the traditional liquor. So today, we arrived in Chuncheon-namdo. Especially here, we are in Sochon. Very, very beautiful city on the sea. And I can find for sure something that goes well with the traditional liquor of the region. I don't know if you know that, but I cook for like 20 years only with seafood. So for me, wow, just looking at this, I feel big, big excitement. What is this? Wow! Oh! This is a bidding! Sochon 바다!
4: 네네.
2: 제일 맛있는 거 뭐요? 그 바다에서 온 거?
4: 그러니까 도다리!
2: 도다리?
4: 봄도다리!
2: 봄도다리! 네. 아, 맞아요. 봄도다리!
4: 이제 꽃게!
2: 감사합니다! For now, I know that here in Sochon, the seasonal seafood is dodari, and then kukke, which is the blue crabs, and chukumi. Wow, yeah, yeah. Look at this. This is kukke. 사장님, 안녕하세요. 국게 땅 같은 거.
5: 땅도 맛있고.
2: 땅도 맛있죠? 예. 술이랑 국물 요리.
4: 여기 1kg.
2: 여기 1kg. 쌀이 많이 들어가 있는 국게 주세요.
5: 이 많이 들어있는 국게가. 네.
2: If I was going to buy this in a supermarket or in a big city, that would have been just like two times the price.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걸로 맛있는 요리 할게요. 감사합니다. 예, 많이 파세요. 오, 와, 이거 1kg 2만 원이에요.
4: 네.
2: 우리 이탈리아 말로 이렇게 칼라마레티. 작은 오징어, 예. 칼라마로 오징어, 칼라마레티 작은 오징어 이런 말이에요.
4: 드셔보세요.
2: 먹어도 돼요?
4: 어, 괜찮아요.
2: Oh my god. 오. 혹시 이거 1kg 주시겠어요? 아, 이거 최고.
4: 이탈리아에서 오셨으니까 많이.
2: 오호 예. 한국인의 정 진짜 최고. 진짜 전 세계 최고예요. 계산할게요.
4: 네,
2: 감사합니다. 네. Nothing better than coming here to a traditional market and discover the seasonal beautiful products. Everything came out from the sea in front of us this morning and everything is on season.
6: 저는 오늘 진짜 제철 음식, 제철 해산물 여기 찾아러 왔어요.
7: 와, 네. 제철 해산물은 이렇게, 요거 쭈꾸미,
2: 주꾸미? 아, 네. 이거, 이거 딱.
6: 오늘 나온 거예요?
7: 네, 오늘 아침. 네, 오늘 아침.
2: 술이랑 이거 잘 맞죠?
7: 네.
2: 잘 어울리죠?
7: 여기 술이랑 잘 맞으니까 여기가 또 서천이 한산 소곡주 유명해요.
2: 소곡주?
7: 응. 한산 소곡주라서 그게 앉은뱅이 술이에요.
2: 아, 요?
7: 앉아서 먹으면 너무 맛있어서 앉아서 정신없이 먹다가 아, 일어나면은 못 일어난다고. 그래서 앉은뱅이 술.
2: 진짜로?
7: 네.
2: 아, 그런 속담이 있어요?
7: 네, 있어요. 그래서 여기 소곡주 마을이 있어요. 저희 서천에 유명한.
2: 한식 중에 이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을 수 있는 해산물이죠.
7: 네, 네, 맞아요.
2: 이렇게 그 그냥 샤부샤부 데쳐서 아니면 비빔밥도.
7: 네,
2: 볶음.
7: 네. 쭈꾸미 볶음도 괜찮고.
2: 오케이. 저를 잘 설득했습니다, 네. 사장님. 사장님.
7: 여기 있습니다.
2: 오, 감사.
7: 맛있게 드세요.
2: 감사합니다. 네. 오, 진짜 맛있게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Now I think I have to first try this 소고추 and then maybe the inspiration will really pop out. Oh, I have a lot of choice and I'm very happy about that. That is the best thing for a chef.

0: 안녕하세요. 한산소곡주 안진뱅이술을 빚는 양조장입니다. 주 재료가 쌀입니다. 그 중에서도 찹쌀로 빚어지거든요. 쫀득쫀득한 찹쌀의 전분이 발효가 되면서 굉장히 달달한 맛으로 만들었습니다.
1: 왜 여기까지 왔냐면 저는 전동주 발견하러 왔어요. 그리고 제철 여기 이 지역의 식품으로 술이랑 잘 맞을 수 있는지 저는 궁금해서 좀 조금 개발하고 싶어요.
0: 그러면 술 맛을 보셔야죠.
1: 맞아요. 그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0: 네, 여기 한 잔 따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색깔이 조금 노란색이에요. 조금 노릇노릇해요.
0: 황금빛이라고 하잖아요.
1: 네. 맞아.
0: 이게 오랜 시간 저온 숙성하면서 이렇게 황금빛 색깔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1: 진짜 그런 색깔이에요. 예, 네. 이거 진짜 골드.
0: 골드.
1: 향은 네. 과일.
0: 과일. 네.
1: 꿀.
0: 꿀.
1: 맞죠?
0: 네.
1: 진짜 냄새부터 달아요. 냄새도 달아요.
0: 네. 이게 쌀이 잘 발효가 되면 그런 향을 낸다고 하거든요.
1: 야, 시럽인 것 같아요. 아. 와, 신기하다. 너무 생각보다 입안에 풍부해요.
0: 생각하셨던 것보다 더
1: 훨씬 더 부드러워요.
0: 그러면 이 소곡주하고 한식 중에서는 어떤 게 좀 어울릴 것 같으세요?
1: 저는 무조건 해산물. 근데 저는 지금 이거 선생님의 조금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0: 어떤 도움이 필요하세요?
1: 저는 어떤 것이랑 제일 잘 어울리는지 우리 선택해야 돼요.
0: 네.
1: 꼴뚜기.
0: 꼴뚜기요?
1: 꼴뚜기. 아까 저는 그냥 네. 초장.
0: 너무 맛있죠.
1: 쌀장만 이거 찍고 이거 바로 먹었어요. 시장에서 최고였어요. 그리고 여기서 짜잔 꽃게.
0: 꽃게네요. 네.
1: 조금 꽃게당 매운 당 같은 거 이거 술이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거 어떠세요?
0: 아침 넘어가요. 좋을 것 같아요.
1: 저도 네네. 이제.
0: 이건 뭐예요?
1: 짜자잔 주꾸미. 이거 소천하면 이거 주꾸미죠. 아마 우리 똑같은 생각일 수도 있어요.
0: 네.
1: 저는 이거 마셔봤으니까 네. 이제 살짝 그런 달콤한 맛이 있어서 주꾸미는 네. 이거 볶을 때 네. 그런 땡글땡글 쫄깃쫄깃한 식감이랑 그리고 뒷맛은 조금 달죠.
0: 네, 맞아요.
1: 아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0: 정말.
1: 근데 이거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0: 지금이 주꾸미 제철이거든요. 제일 맞아. 지금 홍어낭 앞바다에서 제일 많이 잡힐 때고 또 가장 맛있잖아요. 제철 음식이. 그래서 주꾸미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1: 예. 제 말이에요.
0: 빙고.
1: Oh, my friend, finally, my favorite part. Now, let's cook. Here I have those beautiful chukumi, webfoot octopus. And now, first step, I have to clean them. Come here, I will show you. First thing first, take out the intestine here in the head. Take out the intestine, and then second step, the eyes, because in the eyes there's the ink, so we don't want that everything turns black. And then the mouth is coming out easy. Pop. Okay. Okay, the cleaning is done. I took out the intestine and the eyes and the mouth, but now look at this. There's a lot of sand and a lot of dirt inside here. And taking out this usually has been very, very difficult until now when I show you this Korean way to clean it. If you do like this, they will become super clean. And then you just have to rinse it under running water. Wow, look at this. It's just like passing them in a washing machine. Super, super clean. Done, let's go. Now they're super clean. We have to do another step. So we have to blanch them because I have to make the meat a little bit more tender. I will use the sokokju. 1, 2, 3, and a pinch of salt. Let's do that. Okay, now 30 seconds, 45 seconds. Depends on the size, but like this is okay. You see? Beautiful little octopus shape. Oh, beautiful.

0: And then the chef's kick. Oh yeah. Done. Chukumi bokkeum. Now I can't wait to try it with sugokju. Let's try. Oh, 선생님, 여기 진짜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 드디어 이런 맛있는 주꾸미 볶음 맛볼 수 있어요.
1: 맛이 막 두 배, 세 배가 될 것 같은데.
0: 네. 그리고 오늘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1: 네.
0: 그래서 짠. 이렇게.
1: 네.
0: 짠. 자, 이제 진짜 이거 먼저 이거 오리지널 오리지널 먼저 조금 여기 콧나물도 있어서
1: 콧나물이랑 같이
0: 이렇게 콧나물이랑 이렇게 괜찮을 것 같아요. 와. 자.
1: 여기 깻잎도 있는데 살짝
0: 깻잎도 깻잎도 괜찮습니다. 자.
1: 짠.
0: 짠. 짠 everyone. 이제 테스트.
1: 소국주를 또 부르네요.
0: 잠깐만요. 자, 이제 진짜 테스트예요.
1: 네.
0: I'm very curious how it's coming out. 야. 완벽해요. 이거 매운맛을 싹 이렇게 빼는 거 아니고 그냥 더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이죠.
1: 그러니까 이 소국주가 단술이잖아요.
0: 예.
1: 이 달달한 맛이 매운맛을 싹 감싸주면서 뭔가 마지막에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0: 완벽한 밥상 한상이에요.
1: 저 근데 맞죠? 아까부터 계속 이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셰프님의 주꾸미 스파게티.
0: 스파게티도 기기 될까? 잘 모르겠어요.
1: 와, 이거 기가 막힌데요?
0: 선생님, 이것도 제 생각에는 이거 원래 우리 이탈리아에서 이거 해산물이랑 이거 와인.
1: 네.
0: 해산물 파스타 먹으면 무조건 화이트 와인. 근데 제 생각에는 이번에 소고추 있어서 이거.
1: 우와.
0: 야, 이거 장난 아니에요. 이거 와인보다 훨씬 더 잘 어울리네요.
1: 저는 이거 완전 색다른 경험이에요. 이렇게 뭔가 이 서천의 소고추의 주 재료였잖아요.
0: 이게 맞아요.
1: 스파게티를 만나가지고 더 자꾸 젓가락이 가는 것 같아요.
0: 이거 진짜.
1: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혀.
0: 역시 주꾸미 볶음이랑 스파게티.
1: 우와 최고예요. 근데 이거 잘못하다가 오늘 안전뱅이 되시는 건 아니시겠죠?
0: 괜찮아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짠. 오늘 진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맛있습니다.
0: Today, I was really happy. And I really hope you also, that you watched that, you felt the same kind of feeling that I felt today. I discovered new things. You also discovered that. We discovered it together. So let's meet in the next episode because I will show you many more things and many more pairings with regional specialties and traditional sul, liquor. Ciao! Salute!
1: Oh, 괜찮죠?
0: 짠!
2: 정말 좋아요.
0: 오. So, this is what I love about Korea. You see this kind of situation only here. I never tried that. If you come to Korea, you can feel the same.
3: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otte.

0: Wow. Oh, this is a bidding. Energy 들어가 있어요. 우와.
1: 맛봐도 돼요? 네.
2: 와우.
1: 와, 색깔이 조금 노란색이에요. 부드러워요. 아,
2: you see? Beautiful little octopus shape.
0: 예. Yes. Perfect.

0: 안녕하세요. 고고학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의 아리랑 방송 아임 라이브 첫 출연이자 창단 이래 방송 첫 출연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임 라이브. 저는 기타와 보컬을 맡고 있는 하범석입니다.
1: 저는 베이스를 치고 있는 유병현이라고 합니다.
2: 안녕하세요. 키보드의 라코브입니다. 안녕하세요.
3: 네, 고고학에서 드럼을 연주하고 있는 강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고자 첫 곡은 소리부터 냅다 지르고 보자 해서 드라마 들려드리고 가장 최근 발매곡인 모래알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저희 곡이 굉장히 길어서 바로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의 귀 속에 계속 맴돌았으면 좋겠습니다. 환청 들려드리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벌써 마지막 곡이네요. 아리랑 TV가 또 각국에 송출되는 자랑스러운 방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외국어 할 줄 아는 게 있냐 그래서 저희가 인사는 다 잘해요. 봉주, 올라, 헬로, 하지메 마시떼. This is band Gogo Hawk. Thank you.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

김밥 한 줄을 싸기 위해서는 정말 정성과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금치, 단무지, 당근, 우엉, 햄, 맛살 뭐 이런 게 다 들어가는데 그 하나하나 생으로 넣는 게 아니에요.

0: 바쁠 때 패스트푸드를 먹을 것이냐 김밥을 먹을 것이냐에 선에 딱 쓴다면 김밥을 택할 수밖에 없죠.
1: 빨리 한 끼 때울 수 있고 그래서 김밥은 항상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0: 흘리지 않고.
1: 김밥 종류도 너무 많잖아요. 뭐 참치김밥, 소고기김밥, 뭐 멸치김밥.
0: 먹는 사람 입장에서 잘 모르는데 만드는 과정들을 지켜보니까 손이 정말 많이 가죠.
1: 네.
0: 그래서 잘 팔리는 것 같아요. 만들기는 싫고 먹는 건 맛있으니까 김밥 가게들도 많고.
1: 저는 그 김밥의 매력에 푹 빠져서 현재 김밥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0: 참기름의 향, 싹 이렇게 입을 감싸는 참기름의 향과 밥의 꾸덕꾸덕함이 믹스가 되면서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침이 나오는데 꼬다리가 먹고 싶은데 그냥. 아 근데 제가 듣기로 지금 미국 쪽에서 김밥이 난리가 났다고 들었어요.
1: 아 진짜?
0: 난리가 났어. 그들이 이렇게 굉장히 건강식으로 느껴진대요. 이 바다에서 나온 김과 그 안에 야채들 그리고 밥. 그리고 딱 패키지가 그들은 점심 때 이렇게 나와서 뭐 공원에서도 밥도 많이 먹고 그러기에는 이게 너무 제대로 된 한 끼니까 김밥은 제대로 된 한 끼. 네, 패스트푸드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하나의 재료들이 정성을 싹 밥으로 말아서 기부로 싹 말아놓은 진짜 든든한 한 끼. 저는 이남 이녀 중에 막내로 자랐는데요. 그 초등학교 때 그 소풍의 안겹치기를 우리 형과 막 이렇게 안겹쳐야 네 번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김밥을. 엄마는 힘들겠지만 아침마다 싸셔야 되니까. 근데 네 명이 자라다 보니까 그 끝에 꼬다리. 꼬다리 전쟁이었어요. 꼬다리에 재료가 더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김밥 먹으면 전 꼬다리부터 먹어요.
1: 저는 개인적으로 써는 김밥보다 한 줄 그냥 통으로 뜯어먹는 게 제일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말아서 그냥 바로. 아. 근데 좀 잘못 씹으면 또 아살이 쭉 뽑혀요. 김밥에 가장 잘 어울리는 건 뭐니 뭐니 해도 떡볶이, 다음 오뎅 국물, 그 중에 최고는 뭐예요?
0: 뭐? 모두가 생각하는 라면.
1: 라면이죠.
0: 다 돼 있는 거 아는데도 또 거기서 한 젓가락을 먹어야 돼 이게. 아. 거기서 한 젓가락 딱 먹어봐요. 이건 이제 다 알아 이제. 이미 우린 요리사기 때문에 다 아는데도 한 젓가락을 먹고. 라면을 탁 먹으면 촉촉하면서 국물하고 해가지고 입에서 이게 말아서 들어간 건지 따로 먹었는지 모르게 싹 갑자기.
1: 김밥은 옹알스다.
0: 모두니가 사랑한다.
1: 아, 모두가 다 즐길 수 있다.
0: 맞아. 네. 옹알스는 김밥이고 김밥은 옹알스. 김밥집 하네.
2: 김 먹었어.

0: 임현빈, 박예리, 정상희 씨 세 분 만나 뵙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자,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세 분을 소개해드려야 되겠는데 제가 소개해드리는 것보다 서로 소개해드리면 좀 어떨까 해요.
1: 재밌겠는데요.
0: 네네네. 누가 먼저 해주실까요?
2: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우리 박예리 씨는 네. 이제 동문수학을 한 후배인데 제가 예리 씨를 생각할 때 항상 부처 같다고.
0: 부처요?
2: 예. 예, 노래로나
0: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약간
2: 좋은 말입니다.
0: 예예.
2: 예, 소리로서도 그렇고
0: 네네.
2: 어렸을 때부터 성품이 사람들을 이렇게 배려하고 항상 즐겁게 해주고 그리고 저한테는 동생이지만 그 엄마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이렇게
0: 아 그래요?
2: 예, 이렇게 배려를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예.
1: 정상희 씨와는 사실 알고 지낸 지는 몇 년 되지 않아요.
0: 네.
1: 그런데 요 몇 해 동안 같이 이 프로젝트 작품을 두 차례 했었는데 한 10수년 알고 지낸 것처럼 너무나 편안하고 그리고 이 소리가 굉장히 곡진한 맛이 있습니다. 아주 성음도 너무나 좋고 소리를 정성스레 이끌어가는 너무나 제가 좋아하는 동생이에요.
0: 자, 그럼 이번에 정상희 씨 어떻게 두 명을 소개하시겠어요?
3: 네, 임현빈 씨는 저에게는 네, 고등학교 선배님이시고요. 네. 지금까지도 소리를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정말 끊임없이 자극을 주는 분이세요.
0: 네.
3: 그리고 무대에서 항상 빛이 나시잖아요. 소리를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2: 감사합니다.
3: 정말 빛이 나시고 그 재담이 정말 대단하세요. 아이디어가 항상 넘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0: 네.
3: 배울 점이 정말 굉장히 많으시는 분. 네. 그리고 우리 박예리 씨는 언니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제가 어느 무대에서 언니랑 함께 해도 믿고 항상 같이 할 수 있는 분 그리고 항상 따뜻한 분 정말 좋아요. 네, 두 분 정말 정말 빛이 나시는 분입니다.
0: 춘향가 계속해서 이어서 감상하시죠. 임현빈, 박예리, 정상희 씨의 무대입니다.
4: 그때의 어사또는 장원 급제하여 전라어사가 되었구나. 서리옥조를 각처로 분발할제 남원의 당도허니 이때는 어느 땡고 허니 5.6월 농번 시절이라 각땡 머슴들이 맥반 맥주를 배불리 먹고 상사소리를 마저 가며 모를 힘는디

0: 이렇듯 어사또는 농부들 모시는 거동을 보시고 남원읍으로 내려가시는 길에 한 아이를 만났겄다.
1: 얘야, 너 이리 좀 오너라.
0: 아따, 아 바쁘게 가는 사람 어찌 그렇게 불러쌌소?
1: 얘야, 이리 좀 오너라. 너 어디 사느냐?
0: 나는요, 사람 싹 죽여버리고 나 혼자 사는 데 사요.
1: 오, 너 남원 산단 말이로구나.
0: 오, 당신 죽도 않고 귀신 먼저 되었소.
1: 뭐 이런 고향 놈을 봤나? 그래, 어디를 가느냐?
0: 나 우리 고을 열려 춘향 편지를 가지고 한양 삼청동 이몽룡 씨를 찾아가요.
1: 예, 그 편지 내가 좀 보면 안 되겠느냐?
0: 엄매 이놈 오른 말아요. 그 염치 없는 놈은 소리하고 있네요. 아 여보시오, 남의 규중 편지 사연을 무엇이라고 쓴 줄 알아서 함부로 보잔단 말이오.
1: 이놈, 네가 모르는 말이로다. 옛말에 허였으되 부궁총총 설비준이 허여 행인 임발 우 개봉이라 허였으니 내가 보고 돌려주면 안 되겠느냐?
0: 어떤 이름 모른 바라요? 그 생긴 조격보다는 문자는 바로 그냥 거들어버렸네 그려. 그러시오, 내가 편지 줄 일이 아니지만은 당신 문자 쓰는 것이 하도 신통해서 주는 것인께 얼른 보고 돌려주시오잉.
1: 뭐냐?
2: 그 편지에 허였으되 겨울 우광음이 우금 삼재의 척서가 단절어요. 약수 삼천리의 정조가 끊어지니 북해 만리의 홍안이 없어매라. 천해

0: 부여리라. 이화에 두견 홀고도 황금밤 비울째 정막히 홀로 누워 상사일념이 치왕절로라도 사는 난절이라.
1: 무심한 오전몽은 절기에 오락가락 정불지역이요 피불야성이라. 오창단으로 하조월석을 바랬더니 신관사 또도임무액 수청들 나옵기에 저사 못비 없다 무죄랑경을 당하여 미국의 장하지원이 되겠사오니 바라건대 서방님은 기림만 중옥을 노리시다 차생금이 지난을 후생금 다시 만나 이별 없이 사사이다.
2: 평사에 나간처럼 피흔적이 뚝뚝뚝 지켰거늘 어사 또 편지 들고 엎드지며 쏘지 형장이 웬일이야.

0: 아이고, 준영아. 아이고.
1: 많이.
2: 내가 의사한 것이 우리 선영의 덕인 줄만 알았더니 여기 와서 보니 우리 장모와 향단이 비는 덕이 절반이 훨씬 더 되는구나. 허나 내가 이 꼴로 들어갔다가는 저 호랑이 할멈 성길에 상추쌈을 당할 테니 여기서 잠깐 농을 청할 수밖에 없구나.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걔 아무도 없느냐?

0: 공주주상이 모두 발동을 하였는가? 예. 어떤 놈이 술 듬뿍 처먹고 온유월 장마에 토단 무너지는 소리를 하는구나. 잠깐 나가 봐라.
1: 예, 마님. 여보세요? 누구를 찾으세요?
2: 너희 마님 좀 잠깐 뵙자고 여쭈어라.
1: 예. 마님, 밖에 어떤 거지 같은 분이 마님을 잠깐 뵙자는데요.
0: 아이고, 내가 이렇게 경황이 없는데 어떻게 손님을 맞이하겠냐. 네가 나가서 마님 안 계신다고 살짝 따서 보내라니.
1: 예. 여보세요, 저희 마님이요 안에 계시는데요, 저보고 살짝 따서 보내라는데요.
2: 딸한 말까지 다 들었으니 딸 끝 없이 잠깐만 나오시라고 여쭈어라.
1: 예. 마님, 그 사람이 밖에서 딸한 말까지 다 들었으니 딸 것 없이 잠깐 좀 나오시라는데.
0: 아이고, 이 급살 맞을 것. 아니가 딸하는 말까지 다 했으니 그 사람이 갈 리가 있겠냐. 아이, 쏙 들어가지 못해.
1: 예, 마님.
0: 저거리나 불생보주는 저거리 날심모 없는 저거리 남원 보정어 성내 성괴나 그 소문헐봇 들었나. 대신 수 불길하여 남통녀 따랐나. 그 목까지 길러대어 중근은 어워놓고 명제 경각이 되었는디. 무슨 정의 동냥 동냥 없네어서 가소 어서가.
2: 허헌 늙은이 날 몰라. 허헌 늙은이가 날 몰라. 우경전이 자네 본지가 우리여 세각 인도백 허여 백발의 완전하니 자네.

0: 한양이 한인가?
1: 한게 그래서 방안이 오지.
0: 그러면 자네가 누구요?
1: 장모 망령이여. 우리 장모가 망령이여. 장모 장모 장모 자네가 날 몰라.
0: 장모라니 장모라니 웬 말이여. 남본든데 오입쟁이들 아니 꼭 운동 놓거대.

0: 역사 한마디는 아니오고 빙글 빙글 비웃으며 여보게 장모 헤이 장모라면 환장할 줄도 보기실래 웃어가소 웃어가
1: 허허 장모 망령이여 우리 장모가 날 몰라 장모가 날 다녀 모른다고 하니 그저 성명을 일러 좀세 한양 삼천공산 춘향은 안군 임몽룡 그래도 자네가 날 몰라
0: 아니 자네가 참말로 임몽룡이요?
1: 어이 내가 임몽룡일세
0: 아이고 이게 누구예요?

어사또 춘향모와 상봉은 후에 춘향을 찾아가 이에 춘향아 오늘 밤만 견디어라 당부한 후 이날인즉 본관 사또 생신 잔치 날인디 본관이 하는 말이 자 좌중에 헐 말이 있어 우리 관장네들 모여놓는 좌석에 그리 없어 무미허니 우리 시 한 개씩 지읍시다 손수 운자를 불러쓰되 기름 고 높을 고 운자를 불러놓으니 어사또 이 말 듣고 일필 휘지허여 운봉영장께 내어주니 그 글에 허였으되 금주원 비주는 천인혈이요 옥반가요는 만성

0: 가서 고초의 원성고라.
1: 아이고, 이글 속에 큰일 들었어. 첫설이 맞기 전에 어서 떠납시다.
2: 떠납시다.
1: 뜻밖 혁조라나 진청으로 급히 와서 어사 또 비가니오. 부천오니 육방선우동 온다. 본관은 생신잔치 갈대로 가라 하고 출도 제비 준비할 때 공방을 불러 사체를 단 속포진을 병택 포장 둘러라 선우를 불러 교군을 단 등대매질 고치고 호피를 넣자 집사를 불러 형복을 데리고 도군을 불러 기체를 대어 사령 불러 나조를 등대 극창이 불러 정은영을 신직하라.
3: 이리 한참 분발할 때 예대여 곡성이 일어서며 내가 오늘 일이 떨린 것이 아마도 초학식날인가 보. 어서 가봐야겠소. 어서 또 내다보대. 내가 시골을 오래 다녀서 초학 방문을 잘 알지요. 그 소하고 입을 맞추면 꼭 낫지요. 거야 중단하여 말을 허여보지요. 소에 찾아갈 것이니 의원 퇴접이나 착실히 허오. 운봉이 일어서면 나도 고울 일이 많은 사람으로 포도기 왔삼더니 어서 가봐야겠소. 어서 또 내다 보대. 갔다 왔다 또 괴롭겠소. 못 알아 또 쉬었겠소. 상관과 가랑묘 재간이나 당하면 오지요. 공문기를 알 것이 어디 또란디. 이 말은 남은 봉구라 말이로되 봉관이 할 수가 있겠느냐.
0: 그때 여고 사또님은 성문 밖으로 나가면 남은 끝적 부채찌가 딱 바람은 독구르니 정폐역절이 눈치를 채고 순식간에 변장을 하는데 정상적을 입고 홍견대를 띠고 배랭이를 벗고 홍절립을 쓰고 사면에서 오르르르르르르르르르 산문을 딱 암행어상 철도에 철도하옵신다. 여름날이 불이 붙어 가슴이 따.

0: 아이고.
1: 홍신이 들어갔거든. 보국 충신이 아니랄까. 어제 저녁 오셨을지. 사온 줄은 알았으나 남이 알까 염려가 되어 천기두서를 막느라고 알고 괄시를 허였던지. 속물이고 노여워.
2: 괜찮아 괜찮아.
1: 내 눈치가 네 눈치라고 그만 헌일을 모를까. 어르시구나 저시고 천년이 오그 같이구나. 계절로 돌아갈 때 반가운 마음이 이 같으며 영혼 전세로 우짓고 상양뿐이지.
3: 아이고
1: 악양누구 중소 풍월 끼가가 제 형이오. 결려춘 약이 죽다

오늘은 판소리 춘향가를 이야기 흐름에 따라 압축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함께 가졌습니다. 이렇게 쭉 들어본 춘향가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쭉 들으니까 그동안 대목별로 들었던 소리에 담긴 이야기의 맥락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았고요. 또 차라리 춘향가의 전바탕, 그러니까 완창을 한번 들어볼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음악의 다양한 모습들을 때로는 깊이 있게, 또 때로는 재밌고 새롭게 소개해드리겠고요. 춘향가와 함께했던 국악콘서트판,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만 5살에 바이올린을 시작했는데요. 바이올린 소리를 워낙 좋아했어서 그 특유의 따뜻함과 약간 사람의 목소리 같은 목소리를 갖고 있거든요, 바이올린이.

올랐을 때보다는 이제 혼자 연습할 때 더 큰 희열을 느끼는데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음악이 잘 나왔을 때 그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의 색깔을 어떻게 하면 찾아갈 수 있을까 그걸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습을 할 때는 이제 생각과 고민을 많이 하는 반면에 무대에서 연주할 때는 정말 머릿속을 비우고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무대에서는 자유롭게, 콩쿨 무대도 저만의 독주회라고 생각하는 자세를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바이올린과는 거의 제 인생의 대부분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저를 힘들게 할 때도 많지만 제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존재입니다. 작곡가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와 또제 자신이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모두 다 설득력 있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연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0: 교수님, 네. 저희가 경리단길에 왔습니다.
1: 근데 왜 경리단길인지 아세요?
0: 저한테 지금 퀴즈 내시는 거죠?
1: 퀴즈. 네.
0: 이곳이 예전에 네. 육군 중앙 경리단, 그리고 현재는 네. 국군 재정관리단이 이 길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세 글자 경리단을 따와서 경리단 길이 된 거죠. 맞죠?
1: 대성 씨 도대체 모르는 게 뭐예요?
0: 다 알고 있죠, 저는.
1: 와, 이거 개그계 영재야.
0: 네, 감사합니다.
1: 이 경리단 길이 네. 이태원이랑 옛 미군 부대랑 인접해 있어가지고 이국적이고 개성 있는 식당, 카페, 먹거리는 물론 다양한 문화와 결합되면서 젊은이의 성지로 불리고 있어요.

0: 저희 걸어오면서 느낀 건데 네. 근데 사실 여기 뭐 길에 네. 딱히 뭐 벽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아트랑 그 굉장히 밀접한 연관은 없어 보이거든요.
1: 네. 경리단길이 인기가 네. 많아지면서 무슨 리단, 리단길이 이 경리단길을 패러디해서 나온 말들이잖아요. 네. 패러디의 전통적인 표현은 원작을 풍자하거나 조롱하는 의미로 쓰였잖아요. 근데 1960년대 이후로는 오마주와 같은 존경의 의미도 포괄하게 되었고 현대에 와서는 키치적인 장난스러운 의미까지 가미하면서 뭐 무슨 음악, 미술, 문학, 네. 건축, 영화 다양한 분야에 광범위하게 쓰이게 되었죠.
0: 아, 네. 미술은 패러디를 하면은 네. 뭔가 그 저작권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같거든요.
1: 네. 그래서 패러디와 모방의 차이는 원작을 다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예요. 그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이것을 원작을 패러디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고야의 마드리드 수비군의 처형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천안문 사태의 그 처참함을 처형이라는 그림으로 패러디를 했고요. 피카소도 한국에서의 학살을 그 그림을 따서 패러디를 했어요. 패러디한 작품으로 유명한 작가가 이제 페르난도 보테로라는 콜롬비아 작가가 있는데 네. 통통하게 풍선처럼 부풀려 놓은 그림 기억나세요?
0: 네네네네.

0: 그 예술 쪽에서도 패러디가 있네요. 어, 저는 진짜 몰랐어요. 하면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아.
1: 재성 씨, 여기 네. 경리단길이 핫해지면서 청담동에 있었던 갤러리들이 꽤 많이 이쪽으로 이사 왔어요.
0: 아, 그래요?
1: 네. 오. 오늘 가는 갤러리는 첫 개관하는 갤러리라는데 한번 구경해보고 싶어요.

0: 너무 아늑하다.
1: 들어오니까 다른 느낌이에요. 밖에서 봤을 때랑
0: 뭔가 딴 세계에 온 거 같죠?
1: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0: 신화적인 세계.
1: 맞아요 맞아요.

0: 이 그림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멋있네요.
1: 진짜 이 그림은 예. 정말 저희 집에 좀 걸어놓고 싶어요.
0: 아 진짜?
1: 네.
0: 아 이것도 좀 비싼 가격인데.
1: 아,
0: 이 작가님 그전 작업 봤을 때 가르강티아의 고개사라는 제목으로 전시하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네. 창작이라는 고개를 계속해야 되는 걸 자신에 빗대어 그리셨다고 그랬거든요.
1: 네.
0: 근데 이번에는 좀 구름에 빗대어 그리신 것 같아요. 구름이라는 게 네. 땅과 하늘 사이에서 자기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우 애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나 작가님의 삶 그런 것도 형태를 유지하면서 애쓰는 모습으로 보이셨나 봐요. 그래서 아, 되게 독특한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1: 저는 보면서 그리고 네. 되게 이런 것들은 뭔가 싶어요. 카라멜 같은 게 묻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0: 네.
1: 이런 느낌이 이제 되게 특이하거든요. 이렇게.
0: 네, 이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네. 옛날 고전적인 재료와 현대적인 재료를 막 섞어가지고 새로운 회화적 기법을 마련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오브제적인 거를 영속성이 있는 것과 네. 순간 없어지는 재료들 그런 거를 병치함으로써 작품의 심도를 깊이 있게 만들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1: 멋진 꿈을 꿨을 때 한 장면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0: 그쵸,
1: 들어요.
0: 그렇죠. 뭔가 네. 꿈속의 한 장면?
1: 네. 오, 이거는 어떤 작품인가요? 굉장히 강렬하거든요.
0: 와, 이거 프란체스코 파테네 작가로 아시아 최초 전시래요.
1: 아~
0: 이게 우리한테 익숙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저도 지금 처음 보는 그림인데요.
1: 네.
0: 이 작가의 말 중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요.
1: 네.
0: 완벽한 것은 존재하는 것에 있는 것이지 나타나는 것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가는 완벽함보다는 불완전한 것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유로운 선과 함께 그 불완전한 거에서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고 거기에서 서로 느끼고 그 부분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1: 네.
0: 네.
1: 제가 딱 봤을 때 느낌이 네. 또 자화상 같기도 하고 또 사람이 딱 앉아있는데 굉장히 편안하게 자세로 앉아있거든요. 근데 이런 선들이 어떤 사회에서의 그런 힘듦, 찌듦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지 않나.
0: 저는 네. 다음부터 대성 씨한테 질문을 할래요. 뭐 아니, 하나 얘기를 해주면 팍 이렇게 파생돼서 막 나와.
1: 제가 느끼기에 그래요.
0: 아, 영재야.
1: 교수님 근데 이 작품은 제가 아는 그림 작품이랑 좀 다르거든요.
0: 김승현 작가의 본 시리즈예요. I was born to love you. 그 퀸 노래가 있어요.
1: 아, 퀸은 알죠.
0: 네.
1: 네네.
0: 이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팝송을 차용해가지고 이렇게 글을 써서 작업을 했어요.
1: 아...
0: 이 작가에서 눈여겨볼 만한 거는 경이로운 방을 꾸미는 거예요. 자기가 네. 좋아하는 가구나 뭐 작품들이나 또 뭐 소품들이나 그런 거를 다 사서 꾸미기에는 너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사람의 머릿속이야말로 정말 경이로운 방이다. 그 단어들을 써놓는 거야. 자기가 갖고 싶은 것들, 생각하는 것들. 그러면 상상으로 경이로운 방이 만들어지잖아요.

0: 진짜 갤러리네요.
1: 그쵸.
0: 네. 야, 이것도 멋진 작품 같거든요.
1: 네. 빛의 한 부분이 색이라는 걸 차용해가지고 여기 작업을 했는데요. 전통 조각보라는 모티프를 사용해가지고 작업을 했어요.
0: 그렇네요. 약간 전통의 느낌으로.
1: 요 빛도 화려하지만 메인 작품은 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보실 수 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한번 봐보세요.
0: 아, 저 작품이에요. 저 위에가 뚫려 있는 게 저게?
1: 저기 천장이 뚫려 있잖아요.
0: 네.
1: 시시각각 변하는 계절과 시간의 빛을 느낄 수 있어요. 이게 높이가 35m예요. 그래서 35m의 높이에서 지하까지 빛이 떨어져서 섬세한 빛의 차이를 느낄 수 있어요.
0: 너무 멋있네요. 어? 저기 앞에 나무들이 막 있는 게 저것도 뭔가 작품인 것 같거든요.
1: 네. 여기 작가님께서 남산 소나무의 밀도를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여기에도 작업하셨다고 하는데요. 작가님 만나 뵙고 말씀 들어보죠.
0: 네. 네.

0: 안녕하세요, 작가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아, 아닙니다.
0: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네.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에서 설계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런 식으로 가끔 설치 미술도 하고 있습니다.
0: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이, 지금 인터뷰하는 곳이 이 지하철 역사 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연적인 소음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점.
1: 네, 그렇죠. 일상의 양해, 소리.
0: 네, 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우리 작가님의 작품 안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1: 네, 영광입니다.
0: 너무 느낌이 좋거든요. 어떤 작품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1: 제 작품 같은 경우는 이 녹사평역이 남산에서부터 용산공원으로 이어지는 서울 중심을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녹지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나무 숲을 이 지하철역에서 한 번 더 새롭게 해석해보고자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0: 근데 이게 다 소나무는 아닌 거죠? 여기 있는?
1: 소나무는 너무 비싸고요.
0: 그래요? 그럼 무슨 나무들이 이렇게 있는 건가요?
1: 이 소나무 숲은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면 소나무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실제로 숲은 굉장히 생명력이 왕성한 곳이어서 다른 나무들이 함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소나무 숲에 가서 직접 조사를 하고 소나무, 팥배나무, 삼번나무, 신갈나무, 단풍나무 이런 나무들의 관계를 이 공간으로 재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재 색깔이 살짝 다른데요. 그 다른 나무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0: 근데 저는 아까 싹 걸어보면서 느낀 게 한번 싹 걸어봤거든요. 근데 숲이라는 느낌도 들었는데 저는 고궁? 궁을 거니는 느낌이 좀 셌거든요.
1: 아, 왜 그럴까요?
0: 아무래도 저 바닥의 느낌이.
1: 아, 네.
0: 예, 숲의 바닥이 아니라 약간 고궁의.
1: 아,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거의 처음 들었는데.
0: 아, 네.
1: 아, 저는 그 느낌이 뭔지 알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색감도 그렇고.
1: 네네. 돌하고 목재하고 되게 단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전통 공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라서 네. 너무 탁월한 해석이십니다.
0: 아, 그렇습니다. 아,
2: 꿈나무예요? 그러네요. 저기 아텐더 시티의 영재.
1: 아, 네.
2: 교수님 저기 작품 중에서 생태학적 상상력.
1: 아, 네, 네.
2: 그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1: 네.
2: 생태학적 상상력이란 무엇일까요?
1: 그러니까 생태학은 사실 과학이기는 한데
2: 네.
1: 환경하고 생명체의 관계를 다루는 학문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살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관계망으로 저희가 얽혀 있잖아요. 사람과 어떤 생명체와의 관계도 그렇고 그런 생명체들과 환경과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에 많은 존재들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그 영향력을 상상하자라는 의미로 제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 그거를 무시하면 궁극적으로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2: 맞아요.
1: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해하고 상상했을 때 조금 더 책임 있는 행동들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예술적으로 표현해서 사람들한테 정말 풍부한 관계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싶습니다.

0: 그럼 이런 작품들을 만드시고 구상하시고 조경활동 하실 때 어느 곳에서 영감을 많이 받으세요?
1: 그냥 아주 다양한 일상 속에서 어제까지는 별거 아니었던 게 되게 별거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0: 네, 맞아요.
1: 그래서 일상에서 영감을 많이 받는 것 일상에서. 같아요.
0: 네. 아침에 깨우다가도 이렇게
1: 네네 어떤 거는 진짜 막 다림질하다가 영감 받는 것도 있고 막
0: 진짜 일상에서
1: 네.
0: 혹시 앞으로 이런 작품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거 구상 중이신 게 혹시 있으신지
1: 아주 어린 나무들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은 되게 오랫동안 했었어요. 어린 나무들은 사실은 되게 보잘것없고 값도 싸고 그러지만 엄청난 그 가늠성과 잠재력을 갖고 있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걔네들이 정말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거를 어떻게든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묘목으로 만드는 숲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해보고 싶은데 혼자서 할 수는 없어서
2: 근데 이게 굉장히 부러운 게 여기 도시 곳곳에 작가님만의 숲을 만드시는 거예요. 정말 매우 보람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1: 아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좋은 공간이 사람들의 삶에서 정말 좋은 기회들을 만들고 좋은 계기들을 만들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어떤 행복감을 줄 수 있다면 공간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큰 보람인 것 같습니다.
0: 작가님의 작품 그리고 공간들을 우리 관객들이 느낄 때 어떤 점을 더 중점적으로 보고 어떤 점을 더 느꼈으면 좋겠는지 궁금하거든요.
1: 우리 주변의 자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호기심? 이런 것들이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씩 알게 되면 그 자연과 저와의 관계도 달라지고 더 좋아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면 더 많이 알고 싶어하고 그런 어떤 변화들을 만들어 나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얘기를 들으면서 저부터도 자연에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잡초 하나라도 더 눈여겨보고 자연에 대해서 조금 더 아끼고 네. 사랑하는 네.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0: 일단 저부터 바뀌었습니다.
1: 우와! 우와!
0: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1: 아, 네. 초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세계 그리고 그 세계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적확하게 보여줄 수 있을까를 가장 많이 골몰했던 시집인 것 같고, 그게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어렵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아마 제가 보고 있는 절망이 조금 어려워서 그랬던 게 아닐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 등단했을 때는 굉장히 자의식도 강했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멋져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시인 같아 보일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환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시를 쓸 때 그런 자의식을 갖고 쓴다기보다는 좀 운동하듯이 꾸준히 매일매일 쓰고 내 언어의 근육을 단련하는 일에 좀 더 골몰하게 된 것 같아요. 네.

했을 때는 약간 마뜩찮은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경제적인 이유로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괴로움이 마음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그 책으로 인해서 만나게 된 인연도 있고 벌어지게 된 일들도 있고 조금 더 제 글의 저변이 넓어지면서 청탁도 다양하게 들어오게 되어서 잘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주 가끔 좋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제가 쓰고 싶었던 시를 쓰고 있을 때, 그리고 그 시가 제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고, 다 쓰고 나서 읽어볼 때, 마음에 흡족한 기분이 들 때, 그래도 제가 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내 역할이 있고 내 자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스스로가 아주 조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육아도 하고 하면서 조금 성격이 둥그러진 지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전에는 되게 세상에 분노하는 마음이 많았거든요, 들끓고. 근데 지금은 조금 더 담담하게 세상을 보게 된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자세로 시를 쓴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보면 내 포즈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미세하게 변해서 어떤 지점에서는 완전히 다른 지점으로 이동해 있다는 걸 느낄 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세상의 모든 것은 한 자리에 있다고 늘 말씀하셨지요. 언젠가 그 말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미혹된 자는 굽은 등을 갖게 마련이니까요. 심장이 있던 자리에 한 마리 새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잠결에 날아와 둥지를 틀더니 나가지 않아서 쫓아내려 애를 쓰다 그만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름을 붙여주고 나니 이제는 이국의 유일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것은 때로 삶이 아닌 죽음에 육박한다는 것을 한 번도 상상한 적 없는 채 살 수 있었다면 저는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봄은 그토록 서늘하기에 유리처럼 빛날 수 있다고.

제가 시를 쓸 때 항상 뭔가를 감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레고리로 시를 쓰는 경우도 많고 좀 현실에 있지 않은 정황이나 인물들을 끌어와서 쓰기도 하고 이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공간에서 시가 진행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솔직하다고 느끼신다면 그거는 아마 굉장히 시가 육박해 들어오는 지점이 있다는 칭찬이 아닐까 그렇게 느껴지고 저는 그 세계에 벌어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계속 응시하고 고개를 돌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불편함이라는 게 발생하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네. 제 꿈이라고 하면 조금 거창하지만 저는 계속 시를 쓰는 게 꿈입니다. 계속해서 자기 갱신을 하면서 써나가는 것.

0: And as if recalling something, she screams. At that, Tubu runs away. The sudden appearance of Sora and Tubu and the unwelcome problems they bring. Will Hayoung ever recover her manicured life? The need for control and the fear that follows its loss. It is the movie Wrangler. Let's hear from the director and actors. The movie Wrangler is a psychological thriller about the tension between those that seek control and those that are subject to it.
1: 산책을 하다가 큰 강아지를 이제 데리고 있는 견주를 마주보면서 걸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큰 강아지가 약간 저한테 오려고 하니까 그 견주분이 목줄을 당길 때 그때 제가 느꼈던 긴장감이 좀 생생하거든요. 목줄을 매개로 힘의 방향이 좀 느껴졌어요. 인간관계에도 이런 힘의 어떤 역학관계가 있지 않을까?
0: Hayoung and Sora have a strained relationship with a tense mix of protectiveness and suspicion.
1: 두 가지의 좀 모순된 감정이 한 사람한테 갖게 되는 게 저는 흥미로운 것 같고 그런 지점을 영화에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고 인정을 받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뭐 믿을 수도 없고 보호하고 싶지만 또 나를 위협할까 봐 두렵기도 하고 이런 극단적인 어떤 상황과 설정 안에 자매의 긴장 관계를 놓이게 되면 그런 모순적인 감정을 좀 따라가는데 잘 이제 보여질 것 같았어요.
0: The actors say the characters were not easy to get into at first.
2: 하영이가 음흉하다고 생각했어요. 대본 읽었을 때 하영이랑 인물이 너무 낯설었고 촬영하면서는 오히려 제 입을 빌려서 그녀의 말을 하고 행동을 하다 보니까 촬영하면서 조금 이해가 됐어요.
3: 인물 간의 어떤 역학이 분열하면서도 여러 가지 레이어를 같이 포함해서 연기를 세심하게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읽어나가면서 이게 다크 스릴러지만 같이 동료분들과 말씀을 나눴을 때 이게 사랑 이야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0: 민경, who becomes very anxious after Tubu's escape, is a character who is manipulated by Hayoung.
2: 민경이가 이 영화에서 가장 비극적인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영은 끊임없이 이제 통제를 하고요. 민경은 혼자 그 통제 안에서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선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감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감독님의 영화가 이런 다양한 인간상 그리고 그 안에서의 자기 나름대로의 고뇌, 의심, 혼란 이런 것을 보여주고 관객들에게 경험을 해주게 하는 게 연출의 목적이신 것 같아서 저도 이 비운의 캐릭터를 대변하는 인물로 한번 연기를 해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0: Control seekers pit it against those they seek to control. It is the movie Wrangler. K-Story seeks to focus on this character from Wrangler. The younger sister, fresh out of jail for murder.
4: 나 사람답게 살고 싶어.
0: Who shakes up her perfect older sister Hayoung's life. Actress Kim Seung-hwa, known for acting in TV and movies, took on the role. Her acting contrasts with the restrained acting of Choi Soon-yoon and exudes a palpable energy to create a character who is unpredictable.
3: 소라를 표현할 때 중점을 뒀던 건 그녀의 웃음이에요. 별로 웃을 상황도 아니고 웃기지도 않은데 보는 사람 불편하게 웃고 막 왜 저래 싶은 그런 진짜 웃겨서 웃은 것도 있고 회피하고 싶어서 웃음으로 바꿔버린 것도 있었어요. 소라가 소라다웠던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0: The character's anxiety and strangeness is said to be felt through the screen. A story about sisters who have trust issues and a stray dog. It is the movie Wrangler.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다음 중 한국의 전통 의상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한국의 전통 의상 이름은 무엇일까요?
2: 정답은 한복입니다. 안녕하세요. 방크 청년연구원 이정우입니다.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가 한류 팬들에게 사랑받으면서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국 문화 콘텐츠가 지구촌 곳곳에서 인기를 누리면서 한국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3: 그중에는 한복에 관한 오류 정보도 있더라고요.

0: 안녕하세요. 국립미술박물관 김창일입니다. 오늘은 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리는 물고기를 잡는 전통 어구인데 무렵 정도에 오는 얕은 개울에서 민물고기를 잡는 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있는 전통 어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나라의 박물관에 가서 전통 어구 있는 데를 이렇게 쭉 둘러보면 그의 형태하고 모양이 유사한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인류가 보편적으로 민물고기를 잡을 때 이런 형태의 어구를 사용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사용했느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 선조들은 이런 어구를 가지고 민물고기를 많이 잡아먹었다. 아쿠아맨이 들고 있는 창이 이런 형태예요. 이것도 얕은 물에서 어느 정도 씨알이 되는 물고기를 보고 있다가 단번에 찔러서 잡는 창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가지가 다섯 개 있는데 조금 더 사이즈가 굵은 물고기들을 찔러서 잡는 물고기 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창을 사용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인류 보편적으로 물고기 잡을 때 다 이런 창들을 흔히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한번 다시 어디 가까운 데 가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왔어요. 네. 아니 선생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왜 또 강에 이렇게 데려오신 거예요?
2: 깐부잖아.
0: 가장 오래 사용했던 두 가지의 전통 어구를 가지고 오늘 여기에서 한 판
1: 그중에서 또 어구 중에 가장 오래된 거라고 추측되는 건가요?
0: 네 그렇죠.
1: 거기서 뭐 작살 감고 있고 지금 고기는 다가가면 도망가고 이걸로 뭘 잡겠다고 이걸 나 진짜 여태까지 그 하셨던 것 중에 제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고기들이 다 도망치고 있습니다. 아 디테일하시네.
3: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1: 됐습니다.
4: 네 됐습니다.
1: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뭘 잡아야 되지?
0: 벌써 야 마음이 급하시구나.
1: 빨리 잡아야죠. 빨리 시합인데. 고기가 좀 보이긴 보이네요.
0: 보이긴 보이는데 네. 이게 빨라서 쉽지가 않을 거예요. 저는 얕은 물에서 하는 게 가리니까 얕은 물로 가겠습니다.
3: 이쪽 오지 마, 저 오지 마.
1: 방해해야지.
3: 영초.
1: 아, 보통 일이 아니네 이거. 고기가 나를 잡겠는데?
0: 조그만 50마리 잡혔어. 50마리.
3: 벌리면...
0: 50마리 잡혔어. 일단은 잡힐 곳을 봐야겠다. 와 여기 엄청 많은데 너무 빨라
1: 가자.
0: 너무 빨라 저로 가세요 저
1: 열심히 화이팅
0: 네 많이 잡히면은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아. 왜 안 잡히는 거야? 이거 또 망신당하게 생겼네.
3: 못 맞췄지 뭐.
0: 아, 빠르네. 나도 빠른 사람인데. 아, 어렵네.
1: 고기를 잡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잡았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또 나름대로 정말 오래된 어구들이잖아요. 그런 거를 한번 체험을 하고 직접 써봤다는 거에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0: 네. 저한테도 의미가 있었던 게 네. 제가 전통 공구라든지 이런 걸로 글도 쓰고 네. 뭐 전시도 하고 네. 강의할 때도 늘 이렇게 좀 쉽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아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구나.
1: 그 낚시 잘하시는 프로들도 고기 잡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2: 이 바닥 겸손해야 된다.
1: 근데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참 이걸로 우리가 고기를 잡겠다고 생각한 게 좀 무모하지만
0: 과거에는 씨알 크고 개체 수가 그만큼 많았을 거고 늘 사용하시는 선조들은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어느 장소에서 어느 시점에 이것들을 활용할지를 알고 있었으니까
1: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기술이
0: 그렇죠.
1: 있어야
0: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네.
1: 그거를 뭐 우리가 처음 이렇게 시도해 봤는데 고기를 잡는다는 게 사실 어불성설이죠.
0: 야, 우리 조선시대에 있었으면 굶어 죽었어요.

사람에 대해 잘 모르는 분도 많고 또 잘못된 정보를 접한 분도 꽤 있더라고요. 사이버 외교사절 딴 방크의 일원으로서 제가 한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드릴게요. 한글은 조선 4대왕인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한 글자예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음은 입술, 이, 목구멍과 같이 발음 기관의 모양이나 그 움직임을 본떠 만들었고요.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본떠 만들었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와 사용법을 써놓은 훈민정음 해례본은 1962년 대한민국 국보로 지정되었고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창적이고 과학적이며 아름다운 문자인 한글, 한국인의 위대한 문화유산입니다.

0: Yong'am is nestled at the foot of Wurchersun Mountain. Known for its rock climbs, this area has been known for its ideal topography. There was a woman who one day bought land and moved here about a decade ago because of its beautiful scenery. She has completely acclimated to life in the countryside. Many things have changed since she started living close to nature. Taehee chose to move to the countryside with her grandchild about 10 years ago. What happened? Five years ago, her husband also joined her after retiring. Now the two, both in their 60s, are enjoying their second honeymoon.
1: 어머님은 채소 키우시고 아버님은 씻으시고 그러시네.
2: 아닌 것 같은데요. 내가 키모노 가서 애칭도 비워버리는데요. 왜 그러냐면 여자가 있잖아요. 먼저 들어가지고 이거 다 했잖아요. 어쨌든. 나 남자가 이렇게 다 해놓고 내가 들어와서 삶을 막 나 얻고 막 매일 얻고 댕기겠어. 근데 신랑 만나서 이제 이렇게 내가 기죽고 살지. 기죽고 살지.
3: 포스 봐봐요. 포스 자기 포스로 사는 거지. 남자는 웬만 남자들은 주물딱 해버려. 5년 전만 해도 풀인지 콩인지 국한지. 숙인지 이게 분간이 안 됐어. 숙이가 뭐 싹 비워버렸지. 가고 난리 났지. 지금 앞에서 앞장서야 내가 뒤에서 하고 가. 공기 좋고 누가 뭐라 해도 일단 재밌어. 그냥 하루하루 가는 게 즐거운 마음으로 재밌게 사는 거야.
2: 뭘로 가?
0: Since moving to the rustic area, she acquired a new hobby, cooking.
2: 원래 요리할 때는 이렇게 딱 세팅해가지고 딱 만들고 그렇죠. 싹 세팅 예약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요리하는 것이 항상 해보고 싶었던 그런 희망사항이었어요. 요리할 때 깔끔하게 깨끗하게.
0: She is turning her dreams into reality one after another. These crocks in the yard for storing fermented sauces are also her longtime wish.
1: 여기 장들이 다 어머님들이 키운 자식들이네요.
2: 그렇죠. 자식 거의 자식처럼 귀한 거죠 다. 가만히 이렇게 하거든요.
4: 아, 되게 조심스럽게 열어야 되네요.
2: 지금 봐보세요. 저 보이죠? 이게 소고기예요. 그죠? 소고기 넣어놓은 게 이게 지금 5년 된 거고요. 이거는 지금 농어, 봐봐. 이 농어가 이렇게 큰 게 들어가거든요. 살이 다 빠져나갔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봐봐요. 겉배기만 남아있어요. 닭도 있어요, 이건요. 닭도 지금

0: 껍데기밖에 없잖아요. 예. 분해가 돼서 이제 이 간장으로 다 추출이 되는 거죠.
1: Rich soy sauce fermented by time.
2: 진하네.
0: 예, 그죠. 소리 밥 들어보세요. 오. 소리 들리죠? 수정체 같죠? 보석 들은 것 같죠? 이제 간장이 오래되면서 단백질이나 뭐네 미네랄 뭐 몸에 좋은 것들은 다 여기에 뭐지? 다 모아 있어요. 저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이거를 그렇게 해서 먹였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똑같이 우리 손자들한테 해서요.
1: A tradition passed down through generations.
0: 이게 어육 된장이에요.
3: 어육 된장?
0: 네. 오랜 시간 지나는 그 간장물하고 이제 건져 넣어서 된장하고 이제 치댈 때 같이 치대 가지고 보관을 해 놓으면은 이거 이것도 굉장히 깊은 맛이 납니다.
1: But one of the crocks looks very unusual.
0: 이거는 이제 왜 옷을 입고 있냐면 햇장이에요, 햇장. 올해 처음 담은 장.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그래서 온도 변화를 좀 일정하게 가자 해가지고 옷을 이렇게 입혀주거든요. 그 미생물이 안착할 때까지 한 1년, 2년 정도 이렇게 담아놓는 거예요.
3: 이게 제일 오래된 장은 몇 년 정도 됐어요?
0: 80년.
3: 80년 된 장이 있어요?
0: 그거 안 보여줬다. 80년 된 장. 이게 기회예요. 이게 지금 80년 된 장이에요. 이제 저희 그 친정에서 이제 어머님께서 사용하시다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보존해서 가지고 온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는 보물단지예요.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제가 이제 이거를 활용을 하고 또 보관하고 귀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 구경만 한번 해볼 수 있어요?
0: 안 돼요.
3: 안 돼요?
0: 네. 근데 다른 거는 내가 다 하는데 이건 안 돼요. 이거는 저만 열어보고 저만 오픈할 수 있어요. 원래는 도시에서 살았는데 손주가 조금 많이 아파가지고 시골에 들어오면서 장을 담기 시작했는데 음식으로 인해서 면역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서 이게 건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병원도 안 다니고.
3: 할머니한테 고맙겠다, 손주가.
0: 글쎄요, 뭐 제가 고맙죠, 오히려. 건강하게 커져서. 볼 때마다 뿌듯해요, 저는.
1: She began to make fermented sauces for her grandchild who was having health problems. Now, she is a master of fermented sauces. As more people wanted to learn from her, she opened a center of fermented food. This is her grandson who made her a fermented food master. He is very healthy now. Jae-hee says seeing her grandson regain his health makes cooking even more fun for her. Today she wants to cook Kona's favorite food. It's simple, yet it is prepared with love.
0: 콩나물은 삶으시다가 뚜껑을 열게 되면은 비린내가 나서 이렇게 우리가 드실 때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뚜껑을 열지 않고 감으로, 전라도 말로 감으로 익었나 안 익었나.
1: She learned this from her mother. The basic ingredient of the seasoning is a flavorful oyuk soy sauce, which allows to create a rich taste without using any other seasoning.
0: 배고프지? 많이. 다 했어. 한번 다 따로 먹자.
1: A healthy meal consisting of buckwheat jelly salad and steamed pork with bean sprouts seasoned with oyuk soy sauce.
0: 코나가 좋아하는 거 많이 먹어.
4: 평소에는 안 해주잖아.
0: 아니, 할머니 바쁜 게 아니지.
1: Kona is not happy that his grandmother is so busy these days.
4: 맛있어요. 음식은 잘해.
0: 다른 건 못해도?
4: 다른 건 못해도. 식당에서 먹고 나면은 좀 뭔가 느끼하고 뭐하는데 집에서 안 먹으면 그런 게 없으니까.
5: 저는 좋아요. 맨날 맛있고 좋은 음식 해주시고 매번 감사해요. 할머니가 뭐 이것저것 많이 해주긴 하는데 미역국이랑 카레를 제가 진짜 좋아했어요. 많이 먹었는데 요즘엔 없어요. 머리 바쁘셔가지고 생일 때도 안 해주세요.
0: 당장 해줘야 돼. 내일 아침에라도 당장 해줘야 돼.
2: 그러면 두 달 안 보내니까.
0: 아니야, 이제 진짜 내가 자주 사람을 좋아하시고 하니까.
1: When the whole family has meals together, it's always a happy time. After lunch, grandfather's most prized possession shows up with a loud roar. When he was living in Seoul, he worked with motorbikes. The family embarks on a bike trip to relive old memories. Where's grandmother? She's traveling on her own.
0: 손주가 타는 게 더 좋지. 그 난 옛날에 많이 타봐서 안 타. 나 한번 강원도 따라가고 뒤질 뻔했어. 목포에서 출발해갖고 강원도로 갔는데 10시간 걸리더라고요. 와. 허리가 나 빠져본 줄 알았어.
1: This would have been unimaginable in Seoul, where they were too busy making a living in a jungle of concrete. Living a slow-paced life close to nature was the entire family's dream. They arrive in Sangdaepo Historical Park in Yeongam. It's a good place to relax in a serene environment. Kona is now taller than his grandmother. But to her, he's still a little boy.
0: 옛날에는 영산강 있잖아요. 그 물이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를 이제 상대포라고 그러거든요. 옛날 같은 항구죠, 항구.
4: 여기로 갔는데, 와, 오늘 타보니까 완전 생긴이야.
0: 나는 그나 가운데 태워 나 뒤에 타가 있는데, 아까 안 돼.
4: 그, 안 돼. 참 세월 빠르다. 벌써 엊그저께 삐약삐약한 것 같은데.
0: 워낙 아니다. 여기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고등학교 가면은 이제 가서 혼자 자취를 하든지 숙소에 들어가면 해야 돼.
4: 그나 가장 너무 할아버지는 아, 일 삽 던져보고 와.
0: 일하다 삽단 던져보고 와.
1: Even when Kona turns 20, this will not change. Grandmother has stayed by her grandson's side like a river that never changes. Now she has a new goal. She is preparing to earn a certificate of fermentation master. But studying when you're over 60 is not easy. Sometimes she has a hard time figuring out the theory.
0: 기름 4cm.
1: But when it comes to practical skills, she is unrivaled.
0: 뭔가를 남한테 전달을 해주려면 제가 다방면으로 상식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교육을 하다 보니까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올해 다시 또 도전을 한 거죠. 안장님.
1: Some of the students studying here to earn a professional certificate are seasoned cooks.
0: 안 돼.
6: 감사합니다. 떡집을 하니까 이렇게 요리에 관심 있고 또 체계적으로 좀 배워보고 싶어서.
7: 모든 음식은 서로 이렇게 궁합이 맞는 거 있고 안 맞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또 배우고 또 영양 성분 같은 것도 좀 배우고.
0: 아이고. 자, 알겠습니다.
1: Step by step, she is becoming closer to her dream.
8: 자, 좋은 작품 연습할게요. 자, 예 쓰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After having a very busy day, grandmother begins to cook at home. She is making something with homegrown vegetables from her garden.
0: 얘들을 이거는 된장 열무지. 전라도 지방이나 해안 지방에서 주로 많이 해먹는 건데 반찬이 없을 때 얼른 텃밭에 가서 열무 몇 개 솎아다가 항아리에서 된장 쑥 떠다가 그냥 쓱쓱해서 먹는 거. 벼락치락. 이게

0: 오늘 아침보다 맛있다, 야. 먹어요. 확실히 예전이 더 훨씬 건강할 때 생각해요.
1: 그래도 할머니 덕에 내가 이렇게 건강하니 컸다라는 게 이런 것을 생각만 해주면 그럼 된 거지.
2: 그거랑 먹고 싶으면 다 해주지. 먹고 싶으면 다 해주지.
0: 거짓말.
3: Like fermented sauces, which become richer over time, their family bonds are also growing stronger.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미술학원을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놀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술을 접하게 됐고 저는 그리고 만드는 것 중에 만드는 게 더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요카 입학해서 다양한 재료들을 경험을 해봤지만 그중에서도 물레성형 기법에 굉장히 매료가 됐고 이 기법을 평생 하면서 하면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자기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작업하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제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마음이 엄청 큰데 프렌치라는 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되게 큰 상이었거든요. 제가 잘하고 있다고 도닥여주고 제대로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을 주는 것 같아서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지금까지 작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저는 옛날의 기 형태들을 많이 참고하는 편인 것 같고요. 엄청나게 섬세한 기법들을 통해서 장식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장식들을 일부분씩 뜯어와서 그걸 제만의 방식대로 입체화시킵니다. 원래는 기라는 형태 자체가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 공간을 저는 어떻게 하면 더 흥미롭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집중했던 부분이 창인데요. 건축에서도 창을 네버 웨브를 잇는 통로? 매개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창의 의미를 형태에 접목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설치 작업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컵 같은 경우는 최종 완성까지 한 3주에서 4주 정도 소요가 되고요. 큰 작업 같은 경우는 한 3달까지도 걸리는 작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창같이 복잡한 패턴들을 함께 구성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갈라져요. 그래서 재벌 가마에 들어가 있을 때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공간이라는 것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어떠한 무형의 어떤 것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빛이나 그림자나 무형의 어떤 요소들을 활용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1: Hello everyone, my name is Fabrizio Ferrari. I'm a chef coming from Italy, and definitely I am world's most handshake lover.
2: Oh my, the aroma. Smell of Korean food here.
1: There's also to get to know more about the Korean traditional liquor.
3: 진짜 냄새부터 달아요. 냄새도 달아요.
1: Liquor goes in and magically another harmony comes out. Perfect. It's perfect wedding, perfect marriage of flavor.
2: Annyeonghaseyo, everyone. Buongiorno. Chef Fabri, today, finally, we can start our journey to discover Korea's delicious seasonal food and the regional recipes and the traditional liquor. So today, we arrived in Chungcheongnam-do, especially here we are in Sochon. Very, very beautiful city on the sea. And I can find for sure something that goes well with the traditional liquor of the region. I don't know if you know that, but I cook for like 20 years only with seafood. So for me, wow, just looking at this, oh, I feel big excitement. What is this? Wow! Oh! This is a bidding! Sochon 바다!
4: 네네.
2: 제일 맛있는 거 뭐요? 그 바다에서 온 거?
4: 그러니까 도다리!
2: 도다리?
4: 봄도다리!
2: 봄도다리!
4: 네.
2: 아, 맞아요. 봄도다리!
4: 근데 꽃게!
2: 감사합니다! For now, I know that here in Sochon, the seasonal seafood is dodari, and then kukke, which is the blue crabs, and chukumi. Wow, yeah. Look at this. This is kukke. 사장님, 안녕하세요. 국게 땅 같은 거.
5: 땅도 맛있고.
2: 땅도 맛있죠? 예. 순이랑 국물 요리.
4: 여기
2: 1kg. 쌀이 많이 들어가 있는 국게 주세요.
5: 이 많이 들어있는 국게가. 네.
2: If I was going to buy this in a supermarket or in a big city, that would have been just like two times the price. Okay, oh, 감사합니다. 이걸로 맛있는 요리 할게요. 감사합니다. 예, 많이 파세요. 오, 와, 이거 1kg 2만 원이에요. 우리 이탈리아 말로 이렇게 칼라마레티. 작은 오징어, 예. 칼라마로 오징어, 칼라마레티 작은 오징어 이런 말이에요.
6: 드셔보세요.
2: 먹어도 돼요?
6: 어, 괜찮아요.
2: Oh my god. 오. 혹시 이거 1kg 주시겠어요? 아, 이거 최고.
6: 이탈리아에서 오셨으니까 많이 드릴게요.
2: 오호 예. 한국인의 정 진짜 최고, 진짜 전 세계 최고예요. 계산할게요.
6: 예, 네,
2: 감사합니다. 네, nothing better than coming here to a traditional market and discover the seasonal beautiful products. Everything came out from the sea in front of us this morning, and everything is on season. 저는 오늘 진짜 제철 음식, 제철 해산물 여기 찾아러 왔어요.
7: 제철 해산물은 이렇게, 요거 쭈꾸미.
2: 쭈꾸미? 아, 네. 이거, 이거 딱.
7: 오늘 나온 거예요?
8: 네, 오늘 아침.
9: 네, 오늘 아침.
2: 술이랑 이거 잘 맞죠?
9: 네.
2: 잘 어울리죠?
9: 여기 술이랑 잘 맞으니까 여기가 또 서천이 한산 소곡주 유명해요.
2: 소곡주?
9: 응. 한산 소곡주라서 그게 앉은뱅이 술이에요.
2: 아, 요?
9: 앉아서 먹으면 너무 맛있어서 앉아서 정신없이 먹다가 아, 일어나면은 못 일어난다고. 그래서 앉은뱅이 술.
2: 진짜로?
9: 네.
2: 아, 그런 속담이 있어요?
9: 네, 있어요. 그래서 여기 소곡주 마을이 있어요. 저희 서천에 유명한.
2: 한식 중에 이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을 수 있는 해산물이죠.
9: 네, 네 맞아요.
2: 이렇게 그 그냥 샤부샤부 데쳐서 아니면 비빔밥도.
9: 네, 볶음.
2: 볶음.
9: 네, 쭈꾸미 볶음도 괜찮고.
2: 오케이. 저를 잘 설득했습니다, 네. 사장님. 사장님.
9: 여기 있습니다.
2: 오,
9: 맛있게 드세요.
2: 감사합니다. 오, 네. 진짜 맛있게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Now I think I have to first try this 소고추 and then maybe the inspiration will really pop out. Oh, I have a lot of choice and I'm very happy about that. That is the best thing for a chef.

0: 어? 들어와도 됩니까?
1: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한산소곡주. 안진뱅이 술을 빚는 양조장입니다. 주 재료가 쌀입니다. 그 중에서도 찹쌀로 빚어지거든요. 쫀득쫀득한 찹쌀의 전분이 발효가 되면서 굉장히 달달한 맛으로 만들어집니다.
0: 왜 여기까지 왔냐면 저는 전동주 발견하러 왔어요. 그리고 제철 여기 이 지역의 식품으로 술이랑 잘 맞을 수 있는지 저는 궁금해서 좀 조금 개발하고 싶어요.
1: 그러면 술 맛을 보셔야죠.
0: 맞아요. 그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1: 네, 여기 한 잔 따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색깔이 조금 노란색이에요. 조금 노릇노릇해요.
1: 황금빛이라고 하잖아요.
0: 아, 네. 맞아.
1: 이게 오랜 시간 저온 숙성하면서 이렇게 황금빛 색깔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0: 진짜 그런 색깔이에요. 예, 이거 네. 진짜 골드.
1: 골드.
0: 향은 네. 과일.
1: 과일. 네.
0: 꿀.
1: 꿀.
0: 맞죠?
1: 네.
0: 진짜 냄새부터 달아요. 냄새도 달아요.
1: 네. 이 쌀이 잘 발효가 되면 그런 향을 낸다고 하거든요.
0: 야, 시럽인 것 같아요. 와, 신기하다. 너무 생각보다 입안에 풍부해요.
1: 생각하셨던 것보다 더
0: 훨씬 더 부드러워요.
1: 그러면 이 소곡주하고 한식 중에서는 어떤 게 좀 어울릴 것 같으세요?
0: 저는 무조건 해산물. 근데 저는 지금 이거 선생님의 조금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1: 어떤 도움이 필요하세요?
0: 저는 어떤 것이랑 제일 잘 어울리는지 우리 선택해야 돼요.
1: 네.
0: 꼴뚜기.
1: 꼴뚜기요?
0: 꼴뚜기. 아까 저는 그냥 네. 초장.
1: 너무 맛있죠.
0: 쌀장만 이거 찍고 이거 바로 먹었어요. 시장에서 최고였어요. 그리고 여기서 짜잔 곱게.
1: 곱게네요. 네.
0: 조금 곱게 당 매운 당 같은 거 이거 술이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거 어떠세요?
1: 다침 넘어가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저도 네네. 이제.
1: 이건 뭐예요?
0: 짜자잔 주꾸미. 이거 소천하면 이거 주꾸미죠. 아마 우리 똑같은 생각일 수도 있어요.
1: 네.
0: 저는 이거 마셔봤으니까 이제 살짝 그런 달콤한 맛이 있어서 주꾸미는 이거 볶을 때 그런 땡글땡글 쫄깃쫄깃한 식감이랑 그리고 뒷맛은 조금 달죠.
1: 네, 맞아요.
0: 아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1: 정말.
0: 근데 이거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1: 지금이 주꾸미 제철이거든요. 제일 맞아. 지금 홍원항 앞바다에 제일 많이 잡힐 때고 또 가장 맛있잖아요. 제철 음식이. 그래서 주꾸미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0: 예. 제 말이에요.
1: 빙고.
0: Oh, my friend, finally, my favorite part. Now, let's cook. Here I have those beautiful chukumi, webfoot octopus. And now, first step, I have to clean them. Come here, I will show you. First thing first, take out the intestine here in the head. Take out the intestine, and then second step, the eyes, because in the eyes there's the ink, so we don't want that everything turns black. And then the mouth is coming out easily. Pop. Okay. Okay, the cleaning is done. I took out the intestine and the eyes and the mouth, but now look at this. There's a lot of sand and a lot of dirt inside here. And taking out this usually has been very, very difficult until now when I show you this Korean way to clean it. If you do like this, they will become super clean. And then you just have to rinse it under running water. Wow, look at this. It's just like passing them in a washing machine. Super, super clean. Done, let's go. Now they're super clean. We have to do another step. So we have to blanch them because I have to make the meat a little bit more tender. I will use the sokokju. 1, 2, 3, and a pinch of salt. Let's do that. Okay, now 30 seconds, 45 seconds. Depends on the size, but like this is okay. You see? Beautiful little octopus shape. Oh, beautiful.

0: And then the chef's kick. Oh yeah. Done. Chukumi bokkeum. Now I can't wait to try it with sugokju. Let's try. Oh, 선생님, 여기 진짜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 네. 드디어 이런 맛있는 주꾸미 볶음 맛볼 수 있어요.
1: 맛이 막 두 배, 세 배가 될 것 같은데.
0: 네. 그리고 오늘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1: 네.
0: 그래서 짠. 이렇게
1: 네.
0: 짠. 자 이제 진짜 이거 먼저 이거 오리지널 오리지널 먼저 조금 여기 콧나물도 있어서
1: 콧나물이랑 같이
0: 이렇게 콧나물이랑 이렇게 괜찮을 것 같아요. 와 자
1: 여기 깻잎도 있는데 살짝
0: 깻잎도 깻잎도 괜찮습니다. 자
1: 짠
0: 짠 everyone 이제 테스트.
1: 소국주를 또 부르네요.
0: 잠깐만요. 자, 이제 진짜 테스트예요.
1: 네.
0: I'm very curious how it's coming out. 야. 완벽해요. 이거 매운맛을 싹 이렇게 빼는 거 아니고 그냥 더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이죠.
1: 그러니까 이 소국주가 단술이잖아요.
0: 예.
1: 이 달달한 맛이 매운맛을 싹 감싸주면서 뭔가 마지막에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0: 완벽한 밥상 한상이에요.
1: 저 근데 맞죠? 아까부터 계속 이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셰프님의 주꾸미 스파게티.
0: 스파게티도 기기 될까? 잘 모르겠어요.
1: 와 이거 기가 막힌데요?
0: 선생님, 이것도 제 생각에는 이거 원래 우리 이탈리아에서 이거 해산물이랑 이거 와인.
1: 네.
0: 해산물 파스타 먹으면 무조건 화이트 와인. 근데 제 생각에는 이번에 소고추 있어서 이거.
1: 와.
0: 야, 이거 장난 아니에요. 이거 와인보다 훨씬 더 잘 어울리네요.
1: 저는 이거 완전 색다른 경험이에요. 이렇게 뭔가 이 서천의 소고추에 주 재료였잖아요.
0: 이게 맞아요.
1: 스파게티를 만나가지고 더 자꾸 젓가락이 가는 것 같아요.
0: 뭐 이거 진짜.
1: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혀.
0: 역시 주꾸미 볶음이랑 스파게티.
1: 우와 최고예요. 근데 이거 잘못하다가 오늘 안전뱅이 되시는 건 아니시겠죠?
0: 괜찮아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짠. 오늘 진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맛있습니다.
0: Today, I was really happy. And I really hope you also that you watched that, you felt the same kind of feeling that I felt today. I discovered new things. You also discovered that. We discovered it together. So let's meet in the next episode because I will show you many more things and many more pairings with regional specialties and traditional sul, liquor. Ciao! Salute!
1: Oh, 괜찮죠?
0: 짠!
2: 정말 좋아요.
0: 오. So, this is what I love about Korea. You see this kind of situation only here. I never tried that. If you come to Korea, you can feel the same.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I'm from Indonesia, Bank of Taiwan, Mutiara Hairani. Welcome. When I came to Indonesia, I watched Korean drama.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대학을 다니게 됐어요. 한국 사극 드라마도 즐거웠어요. 왕과 왕비가 살고 그리고 신하들이 그 회의를 하고 그리고 궁녀들이 일하는 그런 궁궐에 관심이 생겼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궁은 경복궁입니다. 그런데 AI한테 경복궁 그림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 엉뚱한 그림을 보였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궁 앞에 강이 있고 나룻배가 있다든지 산 꼭대기에 있다든지 이런 오해들. 제가 직접 경복궁을 소개해드릴게요. 같이 갈까요?

경복궁은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로 여겨져요. 조선시대 왕실의 그 위엄과 격식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곳이거든요. 또 경복궁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그 서울의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제가 경복궁을 사랑하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0: 교수님, 네. 저희가 경리단길에 왔습니다.
1: 근데 왜 경리단길인지 아세요?
0: 저한테 지금 퀴즈 내시는 거죠?
1: 퀴즈. 네.
0: 이곳이 예전에 네. 육군 중앙 경리단, 그리고 현재는 네. 국군 재정관리단이 이 길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세 글자 경리단을 따와서 경리단 길이 된 거죠. 맞죠?
1: 대성 씨 도대체 모르는 게 뭐예요?
0: 다 알고 있죠 저는.
1: 와 이거 개그계의 영재야.
0: 네 감사합니다.
1: 이 경리단 길이 네. 이태원이랑 옛 미군 부대랑 인접해 있어가지고 이국적이고 개성 있는 식당, 카페, 먹거리는 물론 다양한 문화와 결합되면서 젊은이의 성지로 불리고 있어요.

0: 저희 걸어오면서 느낀 건데 네. 근데 사실 여기 뭐 길에 네. 딱히 뭐 벽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아트랑 그 굉장히 밀접한 연관은 없어 보이거든요. 네.
1: 경리단길이 인기가 네. 많아지면서 무슨 리단, 리단길이 이 경리단길을 패러디해서 나온 말들이잖아요. 네. 패러디의 전통적인 표현은 원작을 풍자하거나 조롱하는 의미로 쓰였잖아요. 근데 1960년대 이후로는 오마주와 같은 존경의 의미도 포괄하게 되었고 현대에 와서는 키치적인 장난스러운 의미까지 가미하면서 뭐 무슨 음악, 미술, 문학, 네. 건축, 영화 다양한 분야에 광범위하게 쓰이게 되었죠.
0: 아, 네. 미술은 패러디를 하면은 네. 뭔가 그 저작권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같거든요.
1: 네. 그래서 패러디와 모방의 차이는 원작을 다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예요. 그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이것을 원작을 패러디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고야의 마드리드 수비군의 처형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이 천안문 사태의 그 처참함을 처형이라는 그림으로 패러디를 했고요. 피카소도 한국에서의 학살을 그 그림을 따서 패러디를 했어요. 패러디한 작품으로 유명한 작가가 이제 페르난도 보테로라는 콜롬비아 작가가 있는데 네. 통통하게 풍선처럼 부풀려 놓은 그림 기억나세요?
0: 네네네네.

0: 그 예술 쪽에서도 패러디가 있네요. 어, 저는 진짜 몰랐어요. 하면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아.
1: 대성 씨, 여기 네. 경리단길이 핫해지면서 청담동에 있었던 갤러리들이 꽤 많이 이쪽으로 이사 왔어요.
0: 아, 그래요?
1: 네. 오. 오늘 가는 갤러리는 첫 개관하는 갤러리라는데 한번 구경해보고 싶어요.

0: 너무 아늑하다.
1: 들어오니까 다른 느낌이에요. 밖에서 봤을 때랑
2: 뭔가 딴 세계에 온 거 같죠?
1: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2: 신화적인 세계.
1: 맞아요 맞아요.

0: 이 그림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멋있네요.
1: 진짜 이 그림은 예. 정말 저희 집에 좀 걸어놓고 싶어요.
0: 아 진짜?
1: 네.
0: 아 이것도 좀 비싼 가격인데.
1: 아,
0: 이 작가님 그전 작업 봤을 때 가르강티아의 고개사라는 제목으로 전시하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네. 창작이라는 고개를 계속해야 되는 걸 자신의 빗대어 그리셨다고 그랬거든요.
1: 네.
0: 근데 이번에는 좀 구름에 빗대어 그리신 것 같아요. 구름이라는 게 네. 땅과 하늘 사이에서 자기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우 애쓰고 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나 작가님의 삶 그런 것도 형태를 유지하면서 애쓰는 모습으로 보이셨나 봐요. 그래서 아 되게 독특한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1: 저는 보면서 그러면 네. 되게 이런 것들은 뭔가 싶어요. 카라멜 같은 게 묻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0: 네.
1: 이런 느낌이 이제 되게 특이하거든요. 이렇게
0: 네. 이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1: 네.
0: 옛날 고전적인 재료와 현대적인 재료를 막 섞어가지고 새로운 회화적 기법을 마련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오브제적인 거를 영속성이 있는 것과
1: 네.
0: 순간 없어지는 재료들 그런 거를 병치함으로써 작품의 심도를 깊이 있게 만들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1: 멋진 꿈을 꿨을 때 한 장면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0: 그쵸,
1: 들어요.
0: 그렇죠. 뭔가 네. 꿈속의 한 장면?
1: 네. 오, 이거는 어떤 작품인가요? 굉장히 강렬하거든요.
0: 와, 이거 프란체스코 파테네 작가로 아시아 최초 전시래요.
1: 아~
0: 이게 우리한테 익숙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저도 지금 처음 보는 그림인데요.
1: 네.
0: 이 작가의 말 중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요.
1: 네.
0: 완벽한 것은 존재하는 것에 있는 것이지 나타나는 것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가는 완벽함보다는 불완전한 것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유로운 선과 함께 그 불완전한 거에서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고 거기에서 서로 느끼고 그 부분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1: 네. 제가 딱 봤을 때 느낌이 또 자화상 같기도 하고 사람이 딱 앉아있는데 굉장히 편안하게 자세로 앉아있거든요. 근데 이런 선들이 어떤 사회에서의 그런 힘듦, 찌듦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지 않나.
0: 저는 네. 다음부터 대성 씨한테 질문을 할래요. 뭐 아니, 하나 얘기를 해주면 팍 이렇게 파생돼서 막 나와.
1: 제가 느끼기에 그래요.
0: 아, 영재야.
1: 교수님 근데 이 작품은 제가 아는 그림 작품이랑 좀 다르거든요.
0: 김승현 작가의 본시리즈예요. I was born to love you. 그 퀸 노래가 있어요.
1: 아, 퀸은 알죠.
0: 네.
1: 네네.
0: 이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팝송을 차용해가지고 이렇게 글을 써서 작업을 했어요. 이 작가에서 눈여겨볼 만한 거는 경이로운 방을 꾸미는 거예요.

자기가 네. 좋아하는 가구나 뭐 작품들이나 또 뭐 소품들이나 그런 거를 다 사서 꾸미기에는 너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사람의 머릿속이야말로 정말 경이로운 방이다. 그 단어들을 써놓는 거야. 자기가 갖고 싶은 것들, 생각하는 것들, 그러면 상상으로 경이로운 방이 만들어지잖아요.

0: 진짜 갤러리네요.
1: 그쵸.
0: 네. 야, 이것도 멋진 작품 같거든요.
1: 네. 빛의 한 부분이 색이라는 걸 차용해가지고 여기 작업을 했는데요. 전통 조각보라는 모티프를 사용해가지고 작업을 했어요.
0: 그렇네요. 약간 전통의 느낌으로.
1: 요 빛도 화려하지만 메인 작품은 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보실 수 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위에 한번 봐보세요.
0: 아, 저 작품이에요. 저 위에가 뚫려 있는 게 저게?
1: 저기 천장이 뚫려 있잖아요.
0: 네.
1: 시시각각 변하는 계절과 시간의 빛을 느낄 수 있어요. 이게 높이가 35m예요. 그래서 35m의 높이에서 지하까지 빛이 떨어져서 섬세한 빛의 차이를 느낄 수 있어요.
0: 너무 멋있네요. 어? 저기 앞에 나무들이 막 있는 게 저것도 뭔가 작품인 것 같거든요.
1: 네. 여기 작가님께서 남산 소나무의 밀도를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여기에도 작업하셨다고 하는데요. 작가님 만나 뵙고 말씀 들어보죠.
0: 네. 네.

0: 안녕하세요, 작가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아, 아닙니다.
0: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네.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에서 설계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런 식으로 가끔 설치 미술도 하고 있습니다.
0: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이, 지금 인터뷰하는 곳이 이 지하철 역사 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연적인 소음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점을.
1: 그렇죠. 일상의 양해, 소리.
0: 네, 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우리 작가님의 작품 안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1: 네, 영광입니다.
0: 너무 느낌이 좋거든요. 어떤 작품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1: 제 작품 같은 경우는 이 녹사평역이 남산에서부터 용산공원으로 이어지는 서울 중심을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녹지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나무 숲을 이 지하철역에서 한 번 더 새롭게 해석해보고자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0: 근데 이게 다 소나무는 아닌 거죠? 여기 있는?
1: 소나무는 너무 비싸고요.
0: 아, 그래요? 그럼 무슨 나무들이 이렇게 있는 건가요?
1: 이 소나무 숲은 사람들이 생각하면 소나무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0: 네. 근데
1: 실제로 숲은 굉장히 생명력이 왕성한 곳이어서 다른 나무들이 함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소나무 숲에 가서 직접 조사를 하고 소나무, 팥배나무, 삼번나무, 신갈나무, 단풍나무 이런 나무들의 관계를 이 공간으로 재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재 색깔이 살짝 다른데요. 그 다른 나무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0: 근데 저는 아까 싹 걸어보면서 느낀 게 한번 싹 걸어봤거든요. 근데 숲이라는 느낌도 들었는데 저는 고궁? 궁을 거니는 느낌이 좀 셌거든요.
1: 아, 왜 그럴까요?
0: 아무래도 저 바닥의 느낌이.
1: 아, 네.
0: 예, 숲의 바닥이 아니라 약간 고궁의.
1: 아,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거의 처음 들었는데.
0: 아, 네.
1: 아, 저는 그 느낌이 뭔지 알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샜던 거.
1: 네네. 돌하고 목재하고 되게 단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전통 공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라서 네. 너무 탁월한 해석이십니다.
0: 아, 그렇습니다. 아,
2: 꿈나무예요?
1: 그러네요.
2: 저기 아텐더 시티의 영재.
1: 네.
2: 교수님 저기 작품 중에서 생태학적 상상력.
1: 아, 네, 네.
2: 그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1: 네.
2: 생태학적 상상력이란 무엇일까요?
1: 그러니까 생태학은 사실 과학이기는 한데
2: 네.
1: 환경하고 생명체의 관계를 다루는 학문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살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관계망으로 저희가 얽혀 있잖아요. 사람과 어떤 생명체와의 관계도 그렇고 그런 생명체들과 환경과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에 많은 존재들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그 영향력을 상상하자라는 의미로 제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 그거를 무시하면 궁극적으로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2: 맞아요.
1: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해하고 상상했을 때 조금 더 책임 있는 행동들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예술적으로 표현해서 사람들한테 정말 풍부한 관계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싶습니다.

0: 그럼 이런 작품들을 만드시고 구상하시고 조경활동 하실 때 어느 곳에서 영감을 많이 받으세요?
1: 그냥 아주 다양한 일상 속에서 어제까지는 별거 아니었던 게 되게 별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0: 네, 맞아요.
1: 그래서 일상에서 영감을 많이 받는 것 일상에서. 같아요.
0: 네. 아침에 깨우다가도 이렇게
1: 네네 어떤 거는 진짜 막 다림질하다가 영감 받는 것도 있고 막
0: 진짜 일상에서
1: 네.
0: 혹시 앞으로 이런 작품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거 구상 중이신 게 혹시 있으신지
1: 아주 어린 나무들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은 되게 오랫동안 했었어요. 어린 나무들은 사실은 되게 보잘것없고 값도 싸고 그러지만 엄청난 그 가능성과 잠재력을 갖고 있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걔네들이 정말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거를 어떻게든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묘목으로 만드는 숲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해보고 싶은데 혼자서 할 수는 없어서
2: 근데 이게 굉장히 부러운 게 여기 도시 곳곳에 작가님만의 숲을 만드시는 거예요. 정말 매우 보람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1: 아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좋은 공간이 사람들의 삶에서 정말 좋은 기회들을 만들고 좋은 계기들을 만들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분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어떤 행복감을 줄 수 있다면 공간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큰 보람인 것 같습니다.
0: 작가님의 작품 그리고 공간들을 우리 관객들이 느낄 때 어떤 점을 더 중점적으로 보고 어떤 점을 더 느꼈으면 좋겠는지 궁금하거든요.
1: 우리 주변의 자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호기심? 이런 것들이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씩 알게 되면 그 자연과 저와의 관계도 달라지고 더 좋아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면 더 많이 알고 싶어하고 그런 어떤 변화들을 만들어 나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얘기를 들으면서 저부터도 자연에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잡초 하나라도 더 눈여겨보고 자연에 대해서 조금 더 아끼고 네. 사랑하는 네.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0: 일단 저부터 바뀌었습니다.
1: 우와! 우와!
0: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되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1: 아, 네. 초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를 쓰는 백은선이라고 하고요. 시를 쓴 지는 10년이 조금 넘었고, 4권의 시집, 그리고 1권의 산문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세계 그리고 그 세계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적확하게 보여줄 수 있을까를 가장 많이 골몰했던 시집인 것 같고, 그게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어렵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아마 제가 보고 있는 절망이 조금 어려워서 그랬던 게 아닐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 등단했을 때는 굉장히 자의식도 강했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멋져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시인 같아 보일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환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시를 쓸 때 그런 자의식을 갖고 쓴다기보다는 좀 운동하듯이 꾸준히 매일매일 쓰고 내 언어의 근육을 단련하는 일에 좀 더 골몰하게 된 것 같아요. 네.

했을 때는 약간 마뜩 차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경제적인 이유로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괴로움이 마음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그 책으로 인해서 만나게 된 인연도 있고 벌어지게 된 일들도 있고 조금 더 제 글의 저변이 넓어지면서 청탁도 다양하게 들어오게 되어서 잘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주 가끔 좋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제가 쓰고 싶었던 시를 쓰고 있을 때, 그리고 그 시가 제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고, 다 쓰고 나서 읽어볼 때, 마음에 흡족한 기분이 들 때, 그래도 제가 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내 역할이 있고 내 자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스스로가 아주 조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나이도 먹고 이제 육아도 하고 하면서 조금 성격이 둥그러진 지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전에는 되게 세상에 분노하는 마음이 많았거든요, 들끓고. 근데 지금은 조금 더 담담하게 세상을 보게 된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자세로 시를 쓴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보면 내 포즈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미세하게 변해서 어떤 지점에서는 완전히 다른 지점으로 이동해 있다는 걸 느낄 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세상의 모든 것은 한 자리에 있다고 늘 말씀하셨지요. 언젠가 그 말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미혹된 자는 굽은 등을 갖게 마련이니까요. 심장이 있던 자리에 한 마리 새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잠결에 날아와 둥지를 틀더니 나가지 않아서 쫓아내려 애를 쓰다 그만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름을 붙여주고 나니 이제는 이국의 유일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것은 때로 삶이 아닌 죽음에 육박한다는 것을 한 번도 상상한 적 없는 채 살 수 있었다면 저는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봄은 그토록 서늘하기에 유리처럼 빛날 수 있다고

제가 시를 쓸 때 항상 뭔가를 감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레고리로 시를 쓰는 경우도 많고, 좀 현실에 있지 않은 정황이나 인물들을 끌어와서 쓰기도 하고, 이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공간에서 시가 진행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솔직하다고 느끼신다면 그거는 아마 굉장히 시가 육박해 들어오는 지점이 있다는 칭찬이 아닐까 그렇게 느껴지고, 저는 그 세계에 벌어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계속 응시하고 고개를 돌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불편함이라는 게 발생하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네. 제 꿈이라고 하면 조금 거창하지만 저는 계속 시를 쓰는 게 꿈입니다. 계속해서 자기 갱신을 하면서 써나가는 것.

0: There was only one thing I could put my trust in. When I received a watch as a gift from my mom, I marveled at how precise it was as a timekeeping device that was based on logic without favor or prejudice. Time was the only equalizer I could trust. Everyone is allotted the same passage of time. This too shall pass. That hope is what kept me going. If there was a set of rules hidden somewhere amid my constant life struggles, and if I could understand the law that tied everything together, I thought I could finally find gratification and peace. That is what compelled me to become a physicist. So have I discovered the theory of everything now that I'm a physicist? Of course not. On the contrary, what used to be my trusty bedrock, time, was utterly confounding to me. Many physicists have tried to tackle the inner workings of time, but nobody has succeeded thus far. I meet a friend. We had the same homeroom teacher in the 10th grade and lived through the same time period. I wonder if my friend knows that nobody has been able to crack the inner workings of time. Maybe I might get an inspiring revelation after talking with him.
1: 내가 기공을 쓰고 있거든. 내 삶이 가장 크게 바뀌었던 선택을 내가 했었던 때가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가지고 이런저런 생각하다 보니까 너 생각이 나더라고.
2: 그래서 내가 권위의 시간에 영향을 준 건가? 그 선택에 영향을 준 거야?
1: 많이 줬지. 그래서 너한테 좀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면서 아이디어도 얻고 조언도 얻고 그러려고 너 만나자고 그런 거야. 맞아, 얘기가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너 오늘 언제까지 시간 돼?
2: 오늘 특별한 약속은 없어. 지금 몇 시지? 내가 시계를 갖고 왔는데 시계가 없으니까 또 몇 시인지 헷갈리네.
1: 그러게 말이야. 사실 근데 진짜 시간이 있잖아. 시간이 지금 우리가 시계 없으니까 흘러간다는 느낌은 들지만 진짜 존재하는 건지? 이것도 이상하게 느껴지지.
2: 근데 나는 되게 이상한 게 물리학자들은 시간을 모른다 그러잖아.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상해. 시간이 이때 3시고 9시고 뭐 아침 6시가 되면 다시 어두웠다 밝아지고 시간을 아는데 왜 모른다고 하는 거야?
1: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뭘 안다는 게 뭘까?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으면 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내가 너가 어떤 식으로 행동할지 알면 나는 너를 아는 거잖아. 그렇지? 가령 뭐 내일 어떻게 행동할지 안다지. 그래서 시간이 사실은 거기에 대한 어떤 좌표 같은 건데 얼마 정도 1초 흐르면 어떻게 된다? 2초 흐르면 어떻게 된다? 근데 사실은 모든 게 예측한 대로 흘러가지 않잖아.
2: 이따가 저녁이 될 거고 다음날 아침이 될 거고 또 봄엔 뭐 꽃이 자랄 거고 그거 예측이 되잖아.
1: 그렇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분명히 규칙성이 있어. 그러니까 시간이 어떤 규칙성을 갖고 흘러간다는 거는 사실이야. 하지만 밤이 되고 또 밤에 무슨 일을 할지 너 모르잖아.
2: 그렇지.
1: 정확히 모르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불확실성이 개입이 되는 거거든.
0: The world is made up of many random factors. Even if there are a set of specific rules, there will always be variables. Let's say a driver goes down the same street at the same time every day, but he might face a deer crossing the road. This means we do not know enough about unpredictable situations.
1: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어렵잖아, 이게.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떤 식의 일을 하냐면 측정 가능한 걸로 바꿔. 왜냐하면 두리뭉실 말로 하는 것보다는 숫자를 정확하게 잴 수 있으면 얘기를 좀 더 정량적으로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시간은 뭔지 모르겠지만 대충 규칙적으로 벌어지는 건 사실이니까 그걸

쿠킹 클래스도 여기저기 좋다는데 정말 많이 다녀봤는데 제가 원하는 메뉴를 알려주는 곳은 없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이제 옛 기본 상차림. 근데 김예준 선생님 만나고 아 이분한테 배워야겠다 싶었어요.

0: 저는 장과 김치와 발효에 꽂혀 있는 요리를 좋아하는 황혜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집에서도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하루 일과가 밥도 해야 되지, 또 반찬도 만들어야 되지. 제가 궁금한 거못 찾는 성격이라 이 반찬을 했을 때 무슨 맛일까? 이 양념 비율로 하면 또 무슨 맛일까? 이거를 제가 궁금한 걸못 견뎌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그거에만 미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요리 전문가는 아니고요. 그냥 좋아하는, 요리를 사랑하는, 궁금증이 많은 그런 친구입니다. 원래는 어렸을 때 무용을 했었고요. 정말 무용밖에 모르는, 정말 한국 무용에 미쳐있는, 전통 예술에 푹 빠져있는 그런 소녀였죠. 무용을 그만두게 된 이유는 제가 무용하기에 특히 한국 무용을 하기에 적합한 체격도 아니었거니와 이제 집안에서 받쳐주는 그게 좀 서포트가 좀 어려웠던 상황이었어요. 무용 관두고 나서는 정말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다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배달 음식밖에 안 먹었던 것 같아요. 그냥 삼시세끼 다 그냥 시켜 먹는 배달 음식. 제가 이렇게 요리에 빠지게 된 이유는요. 제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나서 이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근데 건강하고 예쁘게 정말 잘 살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어요, 첫 번째. 근데 이 사람을 위해서 이제 요리를 하다 보니 조미료는 양심상 차마 못 넣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조미료 대신에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천연 조미료를 만들자. 고추장, 된장, 간장 이런 것들이 무시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발효되는 과정들이 좀 매력적이었어요. 너무 재밌고 신기하고 숙성되는 그 과정이 굉장히 길지만 그 결과물이 되게 처음에 이런 맛이었는데 끝에 이런 맛으로 변하는 것들이 너무 신기했어요. 그거에 되게 꽂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배울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혼자 독학을 했던 건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플랫폼을 뒤지다가 이제 우연히 청담동 집밥 모임이라는 그런 제목이 있길래 클릭해서 들어갔는데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별 기대 없이 그냥 갔던 것 같아요.
1: 선생님!
2: 어머! 토끼토끼여서!
0: 잘 지내셨어요?
2: 그렇지. 아니, 실력도 이렇게 있는데 뭘또 왔어?
0: 김예준 선생님 만나고, 이분한테 배워야겠다 싶었어요.
2: 안녕하세요. 한복 디자이너 김예진입니다. 올해 30년째 한복하고 있고요. 40년째 요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은 참 많이 했어요. 고 김대중 대통령 네 분, 또고 노무현 대통령 네 분, 무비스타 니콜라스 케이지. 정말 세계적으로 TV에 나오시는 분들은 코로나 때부터 조금 한가한 시간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권했어요. 한번 집 반찬으로 한번 요리를 해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좀 만나면 어떻겠느냐. 근데 굉장히 번뜩 뛰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복 말고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음식은 할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무슨 요리를 해줄 거냐? 그러니까 낙지, 호박, 연포탕을 해줄 거야.
0: 예진 선생님의 쿠킹 클래스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유는 그때그때 제철 재료, 신선한 채소나 그다음에 식재료들. 근데 정말 그거는 예진 선생님만 할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거에 더 반하지 않았나 싶어요.
2: 아, 사실 그 우리 태선님은 애제자이기보다도 키우고 싶은 사람이에요. 왜냐면 내 음식 하는 걸다 가르쳐 가지고 좀 많이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어. 예. 사실 그러니까 스승이 제자한테 가르쳐주면 제자가 그걸 그대로 하면 너무 이쁘지 않아요? 그 생각이 딱 들었던 거예요. 어? 이 친구는 진짜 내가 필요한 사람이네? 본인이 저랑 같이 있으면 음식에 시너지가 나는 그런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3: 선생님, 예진 선생님 어떤 면이 너무 좋아서 반하셨어요?
0: 일단 저는 항상 요리를 정말 손 많이 가고 근데 선생님 요리는 들어가는 재료 정말 없어요. 전좀 많이 넣는 편이에요. 이것저것. 근데 선생님은 굉장히 간결한데 그 재료 본연의 맛을 되게 돋보이게 하는 스타일? 전 그거에 좀 반했어요.
3: 저도 지금 좀 느꼈어요.
0: 예. 예진 선생님의 상차림을 딱 보고 제가 원하던 수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일단 제철에 나오는 채소, 나물들, 손질법. 너무 정갈하게, 화려하진 않지만 굉장히 깨끗하고 임팩트 있는 고급스러운 반찬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계속 가게 됐었던 것
3: 일단 처음 오는 분들이라서 되게 많이 좀 어색하지 않을까 했는데 또 예진 쌤이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고 또 너무 성격도 좋으시고 그래서 우리 같이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지만 어색하지 않게 너무 즐겁게 수업했어요. 네. 자극적이지 않고 뭔가 이 원래 그 재료의 본연의 맛이 다 느껴질 수 있게 그런 너무 그 건강해지는 그런 음식? 행하고 하는 기분이에요.

0: 아니, 우리가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한번 예쁘게 입고 예쁘게 화장하고 하는 건한번 있잖아.
1: 네.
0: 근데 우리가 정말 맛있게 먹고 하는 거는 내 건강을 지키는 건 영원한 것 같아. 그리고
1: 맞아요.
0: 아픈 것도 잘 먹으면 안 아파지잖아.
1: 그쵸.
0: 그래서 나는 먹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지금은 낙지와 쭈꾸미철이거든. 그래서 쭈꾸미하고 이제 가장 잘 어울리는 거는 그래도 이렇게 삼겹이 어울리거든. 그래서 삼겹하고 해서 맛나게 한번 불은 없지만 불맛도 좀 나면서 한번
1: 좋습니다.
0: 해줘볼게. 자, 시작하자고.
1: 네.

0: 사실 이거를 내가 그저께 이천 농장에서 사왔거든? 이천 농장에서 사왔는데 상할까봐 그래서 살짝 냉동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얼려져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해동 안 시키고 바로 여기서 해동시킬게요.
1: 아,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보통 고기를 냉동에 나갔다면은 냉장에서 서서히 이제 해동했다가 먹는 게 보편적인 건데, 이렇게 하면 잡내 안 올라와요?
0: 안 올라와. 한번 봐봐. 사람들이 냉동 고기다 그러면은 해동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물에 담갔다든지 항상 해동시킬 때 거기서 자연스럽게 너무 불을 세게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녹이세요. 그러면서 구우세요. 그럼 뚜껑 닫아놓고. 그러면 절대 누린내, 비린내, 잡내가 안 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뜨거워서 지글지글 소리가 나. 그러면 줄여. 그럼 소리가 들라고 있죠? 요 상태에서 그냥 구워주는 거야. 자동적으로 그냥 녹아버려. 해동이 돼.
1: 눌러붙지 않아요?
0: 안 날라붙어. 자, 지금 소리 봐. 소리 한번 들려볼게. 자, 소리가 이렇게 나서 김이 모락모락 나지,
1: 네.
0: 이렇게. 이럴 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이렇게. 자, 여기서 지금 봐.
1: 이건 정말 문화 충격이야. 언니, 어떻게 안 눌러붙을 수가 있어요, 선생님, 이게?
0: 안 눌러붙어, 이거는. 신랑도 이렇게, 돼지, 이런 볶음밥 좋아해?
1: 돼지고기를 제일 좋아해요.
0: 아, 진짜?
1: 네. 특히 삼겹살을 제일 좋아합니다.
0: 어머나.
1: 한복 디자이너로서 이미 많이 자리를 잡으셨고, 유명하시고 하신데, 이 요리에 대해서 언제부터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좋아하셨는지.
0: 사실 우리 엄마가 너 가장 이뻐하니까 네가 가서 가르쳐 줄 테니까 하라고. 그래서 그 10대 때 밥상을 내가 차리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음식이 하나하나씩 다 가르쳐 준 거지, 부모님께서. 그래서 그때로부터는 나는 둘째거든? 나만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따지는 그런 거지. 왜 나만 시켜? 나만 딸이고 나만 자식이야? 이랬는데 결국은 뭐냐면 그게 지금의 내가
1: 재산이죠.
0: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게 그때 다 밑바닥을 걸쳐서 되지 않았을까.
1: 이게 요리가 선생님한테는 뭐 이게 뭐 힘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생활이셨네요.
0: 그렇지, 생활이지. 찬원 씨, 혜선 씨는 음식을 잘하잖아. 근데 여기 와서 하는 게 도움이 돼?
1: 완전 되죠.
0: 뭐가 돼?
1: 일단 저는 처음에 선생님 만나기 전까지는 혼자 독학을 했잖아요. 이 음식을 만들어 보고 싶은데 이게 이 맛이 맞는 건지 뭐 먹어봤어요 알죠 제가 스승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혼자 공부했는데 너무 이거를 제가 제 주관적으로 판단하기엔 너무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만나고 아 이런 조리법도 있구나 나도 만들어 봤지만 아 선생님은 더 쉽게 만드는구나 아 이렇게 해서 재료에 원 재료의 맛을 살릴 수가 있는 거고 그걸 정말 많이 느끼고 배워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 내가 왜 고생을 여태 2년 반을 뭐한 거지? 현타가 올 때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하고 만나면 너무 좋아요, 솔직히.
0: 그래? 나는 사실 혜선 씨가 이 고추장 자기가 해온 거잖아. 이 고추장. 야, 나 이거 보고서 너무너무 놀란 게, 이거 너무 잘 만드는 거야.
1: 제가 특이한 고추장을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마늘 고추장입니다. 감칠맛이 뛰어나고 그냥 먹었을 때도 무쳤을 때도 요리를 했을 때도 활용도가 정말 높아서요.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요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가장 중요한 건 간장이겠어요. 잡내를 없애주는 킥은 딱 한 가지 있어요. 고기를 잘 구워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딱 간장 한 스푼 넣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설탕을 미리 살짝 뿌려요. 그래서 누른내 안 나고 잡내가 전혀 안 나고 불맛도 살짝 날 거예요.

0: 고춧가루를 이렇게 미리 묻혀놓는 이유가 뭐예요?
1: 아, 그래야 이 양념이 싹 밸 때 같이 잘 배어요.
0: 아, 깍두기 놓치듯이 그렇지, 미리 그렇지. 양념을 묻혀놓는

0: 선생님은 요리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하시는지.
1: 나는 사실 기쁜 마음, 또 설레이는 마음. 왜냐하면 이 요리라는 거는 애인과 같아서 정말 기분 좋을 때 하면 음식이 너무 맛있어. 음식을 만들 때는 기분 나쁠 때 만들지 말고 화날 때 만들지 마라. 그러면 음식이 맛이 없다. 음식은 사랑하는 사람을 해주는 거예요.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차피 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은요 그대로 전달이 돼요. 자, 그래서 맛있는 쭈꾸미 삼겹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 한번 해봐요. 자.
2: 이건 막걸리 어울리죠?
1: 막걸리요?
2: 막걸리. 너무 맛있어.
1: 맛있어? 아유, 그래요.
0: 이제 먹어요.
1: 야, 반찬을 또 세팅을 해야지.
0: 맛있겠다. 자. 선생님, 빨리 앉으세요.
1: 이게 다겠니? 더 있지. 죽이 달려봐.
0: 또 있다고요?
1: 자.
0: 아니. 저희 자, 둘이.
1: 받으시오.
0: 저 생일 아니에요. 생일 같아.
1: 항상 여자는 생일이라 생각하고 하는 거야.
0: 저 귀하게 저를 대해야.
1: 그렇지, 그렇지. 그럼.
0: 귀한 분.
1: 아, 근데 역시 자기가 마늘 고추장을 담궈줬잖아. 마늘 고추장으로 하니까 확실히 풍미가 있다.
0: 아유, 근데 선생님의 손맛도 무시 못하죠.
1: 아, 근데 사실 이제 자기가 솜씨가 굉장히 있어요. 이 막간장 하는 거 보고 고추장 된장 담그는 거 보고 참 솜씨가 있어.
0: 근데 선생님한테 이렇게 제가 오는 시간이 저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너무 설레요.
1: 그래? 네.
0: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쇼핑하러 가는 느낌?
1: 어흠?
0: 여자들 쇼핑하러 가기 전에 설레잖아요. 저는 선생님 음식이 그래요. 오늘은 어떤 신상나물들이 올라왔을까.
1: 와, 혜선 씨 벌써 나랑 만난 지가 꽤 됐지?
0: 그럼요. 작년부터 됐습니다.
1: 그치? 야, 근데 얘 음식을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여기 오는 것이 그냥 즐겁다고 했잖아. 근데 이걸 해주면서 뭐 신랑이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어떤 마음이 바뀌었다든지 뭐 이런 게 뭐 변화가 있었어?
0: 아니, 오빠가 일단은 건강해지더라고. 화장실을 덜 가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뿌듯하죠. 그러니까 좀 뭐랄까, 선생님 만나고 나서 좀 건강해진 느낌? 더불어 이제 저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같이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1: 아유, 다행이네.
0: 그럼요. 더불어가는 세상인데. 선생님이랑 다 같이 건강하게
1: 아니,
0: 오래오래.
1: 내가 지금 내가 60대하고 얘기하니? 30대하고 얘기하는 거니? 알 수가 없네, 진짜.
0: 정말 많은 걸 느껴요, 진짜. 선생님 음식 하나로 행복합니다.
1: 아, 이게 또 내가 더 잘해줘야 되겠네.
0: 선생님한테는 이 밥상이 매번 차리는 거 솔직히 쉬운 일 아니잖아요. 뭐 나물도 하나하나 다듬어야 되고 손질해야 되고 또 음식 남으면 아까워서 어떡해요, 이 보약들을. 근데 이 밥상의 의미가 선생님한테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해요.
1: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남을 배려해 줄 수 있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 이거는 또 한 가지는 음식을 만들면서 비즈니스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동요할 수 있는 이거는 모든 비즈니스는 먹는 거에 비롯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정성으로 그냥 밥을 해주면 모든 일이 잘 돼. 그래서 그 사랑으로 해주다 보니까 이게 음식이 아니라 그냥 마음을 주는 거거든.
0: 맞아요.
1: 내 마음을 표현을 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구축하기는 어렵지만 그 의미가 다 담아있는 거지. 사실 인연이 예전부터 그랬잖아요. 보시의 인연은 상당히 그냥 인연이 아니다라고 그러잖아요. 특히나 밥을 먹을 수 있는 관계는 엄청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통 인연은 아니구나. 그런데 저한테 사실 이 그 배우고 가고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진짜 나의 정말 인연이 되겠구나.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제가 이렇게 나눔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구나. 이 음식을 만들면서 신랑하고 진짜 평생 만나는 음식처럼 아주 깨를 볶으면서 갔으면 좋겠어. 자, 오늘 이것도 자기가 나 뭐 해줬어?
0: 고추장.
1: 그렇지. 그 고추장으로 했잖아. 오늘 꼭 신랑한테 꼭 해줘봐, 가서.
0: 도전!
1: 자기야. 근데 자기가 나보면 그때 한번 그런 얘기가 있었어. 옛날 생각 난다고. 네. 무용했을 때. 네. 그래서 있잖아. 내가 한번 우리 혜선 씨를 위해서 내가 하나 옷을 입혀주고 싶은 게 하나 있어.
0: 진짜요?
1: 응. 한번 입어볼래?
0: 완전 영광이죠.
1: 한번 입어보자.
0: 감사합니다.
1: 내 준비할게. 네. 혜선 씨 너무 아름다워. 한번 나와서 좀 보여주세요. 이쪽으로
0: 나갈까요?
1: 세상에 너무 예쁘다.
0: 한복이 너무 예뻐요.
1: 춤을 한번 다시 하면 어떻게 생각해? 진짜요? 무용을 한번 다시 하는 게?
0: 저도 모르게 이렇게 나오는
1: 야, 그래. 그런 거야. 그러니까 뭐든지 다 몸이 말하고 있어. 그치? 그래. 음식도 그렇게 몸으로 하면 돼. 외우려고 하지 마.
0: 확 와다.
1: 외우려고 하지 마. 그냥 해. 오늘의 요리는 인생의 찬미? 그래서 앞으로도 혜선 씨하고는 그냥 꾸준하게 조용히 그냥 같이 동행했으면 좋겠어요. 네, 스승과 제사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형님하고 아니고요. 그냥 동행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0: 그러니까 춤이 전부였던 저인데 그거를 딱 놓고 나니까 좀 길을 잃은 느낌? 뭘 좋아하는지도 몰랐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하루살이 인생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예진 선생님 만나고 나서 못 먹어봤던, 몰랐던 제철에 나오는 정말 귀한 식재료들 이런 것들의 그 재료 손질법, 그다음에 조리 과정, 또 먹으면 되는 것과 먹으면

안 되는 것들 그 이유에 대해서 다 알려주세요. 더 맛있게 조미료 없이 그렇게 만들어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먹여주고 싶어서 선생님하고 함께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저한테 너무 귀한 보물 같아요. 굉장히 뿌듯하고 보람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클래식을 좋아하셔서 자연스럽게 공연장을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가게 되었는데 그때 포피아노 연주를 제가 실제로 가서 봤었는데 그때 이제 너무 멋있다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께 피아노를 하고 싶다고 졸랐습니다. 저조차도 누군가의 연주를 보고 이렇게 피아니스트를 꿈꿔왔듯이 누군가도 제 연주를 듣고 다양한 감정을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저는 21세기 사람이니까 21세기 트렌드를 또 잃으면 안될것 같아서 간혹은 또 가요나 팝송도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다가도 또 이제 다시 클래식으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냥 클래식 음악은 진짜 어떤 시대에 들어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클래식 음악이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지나 바카오 콩쿠르에서 특히 2라운드 연주가 저는 항상 기억에 남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 하나만 치는데 다음 음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날까 봐 너무 두렵더라고요. 악몽을 너무 많이 꿨었고 연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되는 음악적인 패시지라든지 테크닉적인 패시들이 있는데 그게 무대 위에서 정말 무의식적인 세계에서 갑자기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희열을 확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곡들, 즐겨 연주하고 있는 곡들이 사실 클래식 음악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곡들이지만 지금 제 나이에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레퍼토리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니까 같이 즐겨주시고 같이 공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방송 첫 출연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M 라이브. 저는 기타와 보컬을 맡고 있는 하범석입니다.
1: 저는 베이스를 치고 있는 유병현이라고 합니다.
2: 안녕하세요. 키보드의 라코브입니다. 안녕하세요.
3: 네. 고고학에서 드럼을 연주하고 있는 강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고자 첫 곡은 소리부터 냅다 지르고 보자 해서 드라마 들려드리고 가장 최근 발매곡인 모래알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저희 곡이 굉장히 길어서 바로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의 귓속에 계속 맴돌았으면 좋겠습니다. 환청 들려드리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벌써 마지막 곡이네요. 아리랑 TV가 또 각국에 송출되는 자랑스러운 방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외국어 할 줄 아는 게 있냐 그래서 저희가 인사는 다 잘해요. 봉주, 올라, 헬로, 하지메 마시떼. This is band go go hawk. Thank you.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처음 보셨는데 마음에 드셨으면 노래 찾아서 들어봐 주시고 마지막 곡은 컴플렉스라는 곡입니다. 감사합니다. Last song called Complex. Thank you.

0: tagging along on Pinkfong and Pal's super exciting quest to reclaim their lost magic. With the mysterious life forms Cabion by your side, you can become a Cabion master and save humanity like the total hero. Protecting children's innocence while igniting their boundless imaginations. That's the magic of Korean animation. K-Animation, the ultimate bestie for kids worldwide.
1: 임현빈, 박예리, 정상희 씨 세 분 만나 뵙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자,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세 분을 소개해 드려야 되겠는데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것보다 서로 소개해 드리면 좀 어떨까 해요.
2: 재밌겠는데요.
1: 네. 누가 먼저 해 주실까요?
3: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우리 박예리 씨는 이제 동문수학을 한 후배인데 제가 예리 씨를 생각할 때 항상 부처 같다고.
1: 부처요?
3: 예. 노래로나
1: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약간
3: 아 좋은 말입니다.
1: 예예.
3: 예, 소리로서도 그렇고
1: 네네.
3: 어렸을 때부터 성품이 사람들을 이렇게 배려하고 항상 즐겁게 해주고 그리고 저한테는 동생이지만 그 엄마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이렇게
1: 아 그래요?
3: 예, 이렇게 배려를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2: 정상희 씨와는 사실 알고 지낸지는 몇 년 되지 않아요.
1: 네.
2: 그런데 요 몇 해 동안 같이 이 프로젝트 작품을 두 차례 했었는데 한 10수년 알고 지낸 것처럼 너무나 편안하고 그리고 이 소리가 굉장히 곡진한 맛이 있습니다. 아주 성음도 너무나 좋고 소리를 정성스레 이끌어가는 너무나 제가 좋아하는 동생이에요.
1: 자, 그럼 이번에 정상희 씨 어떻게 두 명을 소개하시겠어요?
4: 네, 임현빈 씨는 저에게는 고등학교 선배님이시고요. 네. 지금까지도 소리를 굉장히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정말 끊임없이 자극을 주는 분이세요.
1: 네.
4: 그리고 무대에서 항상 빛이 나시잖아요. 소리를 너무 잘 하시기 때문에
3: 감사합니다.
4: 정말 빛이 나시고 그 재담이 정말 대단하세요. 아이디어가 항상 넘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1: 네.
4: 배울 점이 정말 굉장히 많으시는 분. 네. 그리고 우리 박예리 씨는 언니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제가 어느 무대에서 언니랑 함께 해도 믿고 항상 같이 할 수 있는 분 그리고 항상 따뜻한 분 정말 좋아요. 네, 두 분 정말 빛이 나시는 분입니다.
1: 춘향가 계속해서 이어서 감상하시죠. 임현빈, 박예리, 정상희 씨의 무대입니다.
5: 그때요 사또는 장원 급제하여 전라어사가 되었구나. 서리옥조를 각처로 분발할제 남원에 당도허니 이때는 어느 땡고 허니 5,6월 농번 시절이라 각땡 머슴들이 맥반 맥주를 배불리 먹고 상사 소리를 맞아가며 모를 힘는디

0: 이렇듯 어삿도는 농부들 모심는 거동을 보시고 남원읍으로 내려가시는 길에 한 아이를 만났겄다.
1: 얘야, 너 이리 좀 오너라.
0: 아따, 아 바쁘게 가는 사람 어째 그렇게 불러쌌소?
1: 얘야, 이리 좀 오너라. 너 어디 사느냐?
0: 나는요, 사람 싹 죽어버리고 나 혼자 사는 데 사요.
1: 오, 너 남원 산단 말이로구나.
0: 오호, 당신 죽도 않고 귀신 먼저 되었소.
1: 뭐 이런 고얀 놈을 봤나? 그래, 어디를 가느냐?
0: 나 우리 고을 열려 춘향 편지를 가지고 한양 삼청동 이몽룡 씨를 찾아가요.
1: 예, 그 편지 내가 좀 보면 안 되겠느냐?
0: 어메, 이놈 오른발아요. 그 염치없는 놈은 소리하고 있네요. 아, 여보시오, 남의 규중 편지 사연을 무엇이라고 쓴 줄 알아서 함부로 보잔단 말이오.
1: 이놈, 네가 모르는 말이로다. 옛말에 허여 쓰되 부궁총총 설비준이 허여 행인 임발 우개봉이라 허였으니 내가 보고 돌려주면 안 되겠느냐?
0: 어떤 이름 오른발아요? 그 생긴 조격보다는 문자는 바로 그냥 거들어버렸네 그려. 그러시오, 내가 편지 줄 일이 아니지만은 당신 문자 쓰는 것이 하도 신통해서 주는 것인께 얼른 보고 도로 주시오잉.
1: 뭐냐?
2: 그 편지에 허여 쓰되 벼루광음이 우금 삼재의 척서가 단절어요. 약수 삼천리의 청조가 끊어지니 북해 만리에 홍안이 없어매라. 천해

0: 부여리라. 이화에 두견홀고도 밤비울째 정막히 홀로 누워 상사일념이 치왕절로라도 차하는 난절이라.
1: 무심한 오전몽은 절기에 오락가락 정불지역이요 피불야성이라. 오창단으로 하조월석을 바랬더니 신관사 또도의 무에 수청들 나옵기에 저사 못비 없다 무죄랑 경을 당하여 미국의 장하지원이 되게 싸우니 바라건대 서방님은 기림만 중옥을 노리시다 차생금이지 나늘 후생글 아심 만나 이별 없이 사사이다.
2: 평사에 나간처럼 피흔적이 지켰거늘 어사또 편지 들고 엎드지며 수지리 무산제야 재난군 수지 제가 대학 엄치 형장이 웬일이야.

0: 아이고, 준영아. 아이고.
1: 많이.
2: 내가 의사한 것이 우리 선영은 덕인 줄만 알았더니 여기 와서 보니 우리 장모와 향단이 비는 덕이 절반이 훨씬 더 되는구나. 허나 내가 이 꼴로 들어갔다가는 저 호랑이 할멈 성길에 상추 쌈을 당할 테니 여기서 잠깐 농을 청할 수밖에 없구나.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개 아무도 없느냐?
0: 아이고의 향단아, 너 그 아씨 생 목숨이 끊게 되어 그러는지 송주주상에 모두 발동을 허였는가? 어떤 놈이 술 듬뿍 처먹고 아 오뉴월 장마에 토단 무너지는 소리를 하는구나. 잠깐 나가 봐라.
1: 예, 마님. 여보세요. 누구를 찾으세요?
2: 너희 마님 좀 잠깐 뵙자고 여쭈어라.
1: 예. 마님. 밖에 어떤 거지 같은 분이 마님을 잠깐 뵙자는데요.
0: 아이고. 내가 이렇게 경황이 없는데 어떻게 손님을 맞이하겠냐? 네가 나가서 예. 마님 안 계신다고 살짝 따서 보내라니.
1: 예. 여보세요. 저희 마님이요 안에 계시는데요. 저보고 살짝 따서 보내라는데요.
2: 딸한 말까지 다 들었으니 딸 끝 없이 잠깐만 나오시라고 여쭈어라.
1: 예. 마님. 그 사람이 밖에서 딸 한 말까지 다 들었으니 딸 것 없이 잠깐 좀 나오시라는데.
0: 아이고 이 급살 맞을 것. 아니가 딸 하는 말까지 다 했으니 그 사람이 갈 리가 있겠냐. 아이 쏙 들어가지 못해.
1: 예 마님.

0: 그 몸껏 지킬러대요. 중근은 어워놓고 명제 경각이 되었는디 무슨 정의 동냥 동냥 없내어서 가소 어서가
1: 허헌 늙은이 날 몰라 허헌 늙은이가 날 몰라 평생 우경전능이 자네 본지가 우리여 세금 인도백 허여 백발의 완전능이 자네 일이 허허 말한 일세 내 성기가 나이도 날 몰라

망령이여 우리 장모가 망령이여 장모 장모 장모 자네가 날 몰라 장모라니 장모라니 웬말이여 남본듬대오 입쟁이들 아니 꼭 고동로 거대 내

0: 진분전을 지내며 인사 한마디는 아니오고 빙글 빙글 비웃으며 여보게 장모 에이 장모라면 환장할 줄도 보기실래 웃어가소 웃어가
1: 허허 장모 망령이여 우리 장모가 날 몰라 장모가 날 다녀 모른다고 하니 그 주성명을 일러 줌세 한양 삼천금산 춘향은 안군 임몽룡 그래도 자네가 날 몰라
0: 아니 자네가 참말로 임몽룡이요?
1: 어이 내가 임몽룡일세
0: 아이고 이게 누구예요?

어사또 춘향모와 상봉은 후에 춘향을 찾아가 이에 춘향아 오늘 밤만 견디어라 당부한 후 이날인즉 본관 사또 생신 잔치 날인디 본관이 하는 말이 자 좌중에 헐 말이 있어 우리 관장네들 모여놓는 좌석에 그리 없어 무미허니 우리 시 한 개씩 지읍시다 손수 운자를 불러쓰되 기름 고 높을 고 운자를 불러놓으니 어사또 이 말 듣고 일필 휘지허여 운봉영장께 내어주니 그 글에 허여쓰되 금주원 비준원 천이 인혈이요

0: 가서 고초의 원성고라.
1: 아이고, 이글 속에 큰일 들었어. 첫설이 맞기 전에 어서 떠납시다.
2: 떠납시다.
1: 뜻밖 협조라나 진청으로 급히 와서 어사 또 비가니오. 부천오니 육방선 우동온다. 본관은 생신잔치 갈대로 가라 하고 출도 제비 준비할 때 공방을 불러 사체를 단 속포진을 병택 포장 둘러라 손호를 불러 교군을 단 등대매질 고치고 호피를 넣자 집사를 불러 형복을 데리고 도군을 불러 기체를 내어 사령 불러 나조를 등대 극창이 불러 정은영을 신직하라.
3: 빈디 한참 분발할 때 예대여 곡성이 일어서며 내가 오늘 일이 떨린 것이 아마도 초학식날인가 보. 어서 가봐야겠소. 어서 또 내다보대. 내가 시골을 오래 다녀서 초학 방문을 잘 알지요. 그 소하고 입을 맞추면 꼭 낫지요. 허여 중단하여 말을 허여보지요. 소에 찾아갈 것이니 의원 퇴접이나 착실히 허오. 운봉이 일어서면 나도 고울 일이 많은 사람으로 포도기 왔삼더니 어서 가봐야겠소. 어서 또 내다 보대. 갔다 왔다 또 괴롭겠소. 못 알아 또 쉬었겠소. 상관과 가랑묘 재간이나 당하면 오지요. 공문기를 알 것이 어디 똘란디. 이 말은 남은 봉구라 말이로되 봉관이 할 수가 있겠느냐.
0: 그때 여거 사또님은 성문 밖으로 나가면 남은 끝적 부채질까 딱 하나 한번 독구르니 정폐역절이 눈치를 채고 순식간에 변장을 하는데 정상적을 입고 홍견대를 띠고 배랭이를 벗고 홍절립을 쓰고 사면에서 오르르르르르르르르르 산문을 싹 암행어삭 철조에 철도하옵신다. 여름날이 불이 붙어 가슴이 따.

0: 나의 발표 얼마겠소? 아들, 난 길을 힘쓰지 말고 춘향 같은 딸을 낳아서 곱게 곱게 잘 길러서 성월 사람이 오거든면 보통 말고 다 사이에 삼수. 시구나 여시구
1: 홍신의 정을 얻거든 보국 충신이 아니랄까. 어제 저녁 오셨을지 사혼줄은 알았으나 남이 알까 염려가 되어 천개두서를 박느라고 알고 관시를 허였던디 속물이고 노여워진
0: 괜찮아 괜찮아
1: 내 눈치가 네 눈치라고 그만 헌일을 모를까.
2: 어시구나 저시구 7년여의 오그같이나 길으로 돌아갈 때 반가한 마음이 이같으며 영혼 전세로 우짓고 상양 뿐이지
1: 아이시구
2: 악양누구 충소 봉월기가 제평이오 혈류춘약이 죽게 될 때 거사오기가 생겨

오늘은 판소리 춘향가를 이야기 흐름에 따라 압축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함께 가졌습니다. 이렇게 쭉 들어본 춘향가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쭉 들으니까 그동안 대목별로 들었던 소리에 담긴 이야기의 맥락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았고요. 또 차라리 춘향가의 전바탕, 그러니까 완창을 한번 들어볼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음악의 다양한 모습들을 때로는 깊이 있게, 또 때로는 재밌고 새롭게 소개해드리겠고요. 춘향가와 함께했던 국악콘서트판,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달아요. 냄새도 달아요.
1: Liquor goes in and magically another harmony comes out. Perfect. It's perfect wedding, perfect marriage of flavor.
2: 짠!
3: 우와.
0: 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Buongiorno. Chef Fabri. Today, finally, we can start our journey to discover Korea's delicious seasonal food and the regional recipes and the traditional liquor. So today, we arrived in Chungcheongnam-do. Especially here, we are in Sochon. Very, very beautiful city on the sea. And I can find for sure something that goes well with the traditional liquor of the region. I don't know if you know that, but I cook for like 20 years only with seafood. So for me, wow, just looking at this, I feel big, big excitement. Turmoil? What is this? Wow. Oh, this is a bidding. Sochon 바다.
2: 네네.
0: 제일 맛있는 거 뭐요? 그 바다에서 온 거.
2: 그러니까 도다리.
0: 도다리?
2: 봄도다리.
0: 봄도다리. 네. 아, 맞아요. 봄도다리.
2: 이제 꽃게.
0: 감사합니다. For now, I know that here in Sochon, the seasonal seafood is dodari, and then kukke, which is the blue crabs, and chukumi. Wow, yeah, yeah. Look at this. This is kukke. 사장님, 안녕하세요. 국게 땅 같은 거.
4: 땅도 맛있고.
0: 땅도 맛있죠? 예. 순이랑 국물 요리. 아.
2: 여기 1kg.
0: 여기 1kg. 쌀이 많이 들어가 있는 국게 주세요.
4: 이 많이 들어있는 국게가. 네.
0: If I was going to buy this in a supermarket or in a big city, that would have been just like two times the price.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걸로 맛있는 요리 할게요. 감사합니다. 예, 많이 파세요. 오, 와, 이거 1kg 2만 원이에요.
2: 네.
0: 우리 이탈리아 말로 이렇게 칼라마레티, 작은 오징어, 예. 칼라마로 오징어, 칼라마레티, 작은 오징어 이런 말이에요.
2: 드셔보세요.
0: 먹어도 돼요?
2: 괜찮아요.
0: Oh my god. 오. 혹시 이거 1kg 주시겠어요? 아, 이거 최고.
2: 이탈리아에서 오셨으니까 많이 드릴게요.
0: 오호, 예. 한국인의 정 진짜 최고. 진짜 전 세계 최고예요. 계산할게요.
2: 네, 2만 원이요.
0: 감사합니다. 네. Nothing better than coming here to a traditional market and discover the seasonal beautiful products. Everything came out from the sea in front of us this morning and everything is on season. 저는 오늘 진짜 제철 음식, 제철 해산물 여기 찾아러 왔어요.
2: 와, 네. 제철 해산물은 요렇게 요거 쭈꾸미.
0: 쭈꾸미? 아, 네. 이거 다 오늘 나온 거예요?
2: 네, 오늘 아침? 네, 오늘 아침.
0: 술이랑 이거 잘 맞죠?
2: 네.
0: 잘 어울리죠?
2: 여기 술이랑 잘 맞으니까 여기가 또 서천이 한산 소국주 유명해요.
0: 소국주? 응.
2: 한산 소국주라서 그게 앉은뱅이 술이에요.
0: 아, 요?
2: 앉아서 먹으면 너무 맛있어서 앉아서 정신없이 먹다가 아, 일어나면은 못 일어난다고. 그래서 앉은뱅이 술.
0: 진짜로?
2: 응.
0: 아, 그런 속담이 있어요?
2: 네, 있어요. 그래서 여기 소국주 마을이 있어요. 저희 서천에 유명한.
0: 한식 중에 이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을 수 있는 해산물이죠.
2: 네, 네, 맞아요.
0: 이렇게 그냥 샤부샤부 데쳐서 아니면 비빔밥도.
2: 네, 볶음.
0: 볶음.
2: 네, 쭈꾸미 볶음도 괜찮고.
0: 오케이. 저를 잘 설득했습니다, 네. 사장님. 사장님.
2: 여기 있습니다.
3: 오, 감사.
0: 감사합니다. 오, 진짜 맛있게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Now I think I have to first try this soguchu and then maybe the inspiration will really pop out. Oh, I have a lot of choice and I'm very happy about that. That is the best thing for a chef.

0: 소고기도드니까?
1: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한산소곡주 안진뱅이수를 빚는 양조장입니다. 주 재료가 쌀입니다. 그중에서도 찹쌀로 빚어지거든요. 쫀득쫀득한 찹쌀의 전분이 발효가 되면서 굉장히 달달한 맛으로 만들었습니다.
0: 왜 여기까지 왔냐면 저는 전돈주 발견하러 왔어요. 그리고 제철 여기 이 지역의 식품으로 술이랑 잘 맞을 수 있는지 저는 궁금해서 좀 조금 개발하고 싶어요.
1: 그러면 술 맛을 보셔야죠.
0: 맞아요. 그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1: 네, 여기 한 잔 따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색깔이 조금 노란색이에요. 조금 노릇노릇해요.
1: 황금빛이라고 하잖아요.
0: 네. 맞아.
1: 이게 오랜 시간 저온 숙성하면서 이렇게 황금빛 색깔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0: 진짜 그런 색깔이에요. 예, 이거 네. 진짜 골드.
1: 골드.
0: 향은 네. 과일.
1: 과일. 네.
0: 꿀.
1: 꿀.
0: 맞죠?
1: 네.
0: 진짜 냄새부터 달아요. 냄새도 달아요.
1: 네. 이 쌀이 잘 발효가 되면 그런 향을 낸다고 하거든요.
0: 야, 시럽인 것 같아요. 아. 와, 신기하다. 너무 생각보다 입안에 풍부해요.
1: 생각하셨던 것보다 더
0: 훨씬 더 부드러워요.
1: 그러면 이 소곡주하고 한식 중에서는 어떤 게 좀 어울릴 것 같으세요?
0: 저는 무조건 해산물. 근데 저는 지금 이거 선생님의 조금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1: 어떤 도움이 필요하세요?
0: 저는 어떤 것이랑 제일 잘 어울리는지 우리 선택해야 돼요.
1: 네.
0: 꼴뚜기.
1: 꼴뚜기요?
0: 꼴뚜기. 아까 저는 그냥 네. 초장.
1: 너무 맛있죠.
0: 쌀장만 이거 찍고 이거 바로 먹었어요. 시장에서 최고였어요. 그리고 여기서 짜잔 꽃게.
1: 꽃게네요. 네,
0: 조금 꽃게 당 매운 당 같은 거 이거 술이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거 어떠세요?
1: 같이 먹어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저도 네네. 이제
1: 이건 뭐예요?
0: 짜자잔 주꾸미. 이거 소천하면 이거 주꾸미죠. 맛이 있어서 주꾸미는 네. 이거 볶을 때 네. 그런 땡글땡글 쫄깃쫄깃한 식감이랑 그리고 뒷맛은 조금 달죠.
1: 네네, 네 맞아요.
0: 아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1: 정말.
0: 근데 이거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1: 지금이 주꾸미 제철이거든요. 제일 맞아요. 지금 홍어낭 앞바다에 제일 많이 잡힐 때고 또 가장 맛있잖아요 제철 음식이. 그래서 주꾸미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0: 예, 제 말이에요.
1: 빙고.
0: 오 마이 프렌드, finally my favorite part. Now let's cook. Here I have those beautiful chukumi, web food octopus. And now, first step, I have to clean them. Come here, I will show you. First thing first, take out the intestine here in the head. Take out the intestine. And then second step, the eyes. Because in the eyes, there's the ink. So we don't want that everything turns black. And then the mouth. The mouth is coming out easily. Pop! Okay,

0: And then the chef's kick. Oh yeah. Done. Chukumi bokkeum. Now I can't wait to try it with sogokju. Let's try. Oh, 선생님, 여기 진짜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 네. 드디어 이런 맛있는 주꾸미 볶음 맛볼 수 있어요.
1: 맛이 막 두 배, 세 배가 될 것 같은데.
0: 네. 그리고 오늘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1: 네.
0: 그래서 이렇게
1: 네.
0: 짠. 자, 이제 진짜 이거 먼저 이거 오리지널 오리지널 먼저 조금 여기 콧나물도 있어서
1: 콧나물이랑 같이
0: 이렇게 콧나물이랑 이렇게 괜찮을 것 같아요. 와.
1: 자. 여기 깻잎도 있는데 살짝
0: 깻잎도 깻잎도 같이. 괜찮습니다. 자.
1: 짠.
0: 짠 everyone. 이제 됐어.
1: 소국주를 또 부르네요.
0: 잠깐만요. 자, 이제 진짜 테스트예요.
1: 네.
0: I'm very curious how it's coming out. 야, 완벽해요. 이거 매운 맛을 싹 이렇게 빼는 거 아니고 그냥 더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이죠.
1: 그러니까 이 소국주가 단술이잖아요.
0: 예.
1: 이 달달한 맛이 매운맛을 싹 감싸주면서 뭔가 마지막에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0: 완벽한 밥상 한상이에요.
1: 저 근데 맞죠? 아까부터 계속 이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셰프님의 주꾸미 스파게티.
0: 어머 스파게티도 기기 될까? 잘 모르겠어요.
1: 와, 이거 기가 막힌데요?
0: 선생님, 이것도 제 생각에는 이거 원래 우리 이탈리아에서 이거 해산물이랑 이거 와인
1: 네.
0: 해산물 파스타 먹으면 무조건 화이트 와인. 근데 제 생각에는 이번에 소고추 있어서 이거
1: 와.
0: 야, 이거 장난 아니에요. 이거 와인보다 훨씬 더 잘 어울리네요.
1: 저는 이거 완전 색다른 경험이에요. 이렇게 뭔가 이 서천의 소고추의 주 재료였잖아요.
0: 이게 맞아요.
1: 스파게티를 만나가지고 더 자꾸 젓가락이 가는 것 같아요.
0: 뭐 이거 진짜.
1: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혀.
0: 역시 주꾸미 볶음이랑 스파게티.
1: 우와 최고예요. 근데 이거 잘못하다가 오늘 안전뱅이 되시는 건 아니시겠죠?
0: 괜찮아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을 것
1: 네.
0: 같아요. 짠, 오늘 진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맛있습니다.
0: Today, I was really happy. And I really hope you also, that you watched that, you felt the same kind of feeling that I felt today. I discovered new things. You also discovered that. We discovered it together. So let's meet in the next episode because I will show you many more things and many more pairings with regional specialties and traditional sul, liquor. Ciao! Salute!
1: Oh, 괜찮죠?
0: 짠! 좋아요.
2: 맛있어요.
0: 오. So, this is what I love about Korea. You see this kind of situation only here. I never tried that. If you come to Korea, you can feel the same.

허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입 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한국인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시일 텐데요. 바로 서시입니다. 이 시를 쓴 주인공, 바로 윤동주 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크에서 활동하는 권소영 연구원입니다. 서시, 별에는 밤, 자화상 등을 쓴 윤동주 시인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데요. 가끔 윤동주 시인의 정보에서 오해와 오류가 보이더라고요.

아, 형무소에서 숨을 거뒀는데요. 어떤 식민지 시절, 민족에 대한 사랑과 독립에 대한 염원을 시로 쓴 윤동주 시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한국 바로 알리기.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otte.
1: 나한테는 말을 했었어야지.
2: 뭐라고? 동생 깜빵가 있다고? 살인. 죽였다고 사람을.
3: 다크 스릴러지만 이게 되게 사랑 이야기다.
2: 나 왜 찾아왔어?

0: 생생하거든요. 목줄을 매개로 힘의 방향이 좀 느껴졌어요. 인간관계에도 이런 힘의 어떤 역학관계가 있지 않을까?
1: Haeyoung and Sora have a strained relationship with a tense mix of protectiveness and suspicion.
0: 두 가지의 좀 모순된 감정이 한 사람한테 갖게 되는 게 저는 흥미로운 것 같고 그런 지점을 영화에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고 인정을 받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뭐 믿을 수도 없고 보호하고 싶지만 또 나를 위협할까 봐 두렵기도 하고 이런 극단적인 어떤 상황과 설정 안에 자매의 긴장 관계를 놓이게 되면 그런 모순적인 감정을 좀 따라가는데 잘 이제 보여질 것 같았어요.
1: The actors say the characters were not easy to get into at first.
2: 하영이가 음흉하다고 생각했어요. 대부분 이것은 하영이랑 인물이 너무 낯설었고 촬영하면서는 오히려 제 입을 빌려서 그녀의 말을 하고 행동을 하다 보니까 촬영하면서 조금 이해가 됐어요.
3: 인물 간의 어떤 역학이 공렬하면서도 여러 가지 레이어를 같이 포함해서 연기를 세심하게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읽어나가면서 이게 다크 스릴러지만 같이 동료분들과 말씀을 나눴을 때 이게 사랑 이야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1: 민경, who becomes very anxious after Dubu's escape, is a character who is manipulated by Haeyoung.
2: 민경이가 이 영화에서 가장 비극적인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영은 끊임없이 이제 통제를 하고요. 민경은 혼자 그 통제 안에서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선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감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감독님의 영화가 이런 다양한 인간상 그리고 그 안에서의 자기 나름대로의 고뇌, 의심, 혼란 이런 것을 보여주고 관객들에게 경험을 해주게 하는 게 연출의 목적이신 것 같아서 저도 이 비운의 캐릭터를 대변하는 인물로 한번 연기를 해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1: Control seekers pitted against those they seek to control. It is the movie Wrangler. K-Story seeks to focus on this character from Wrangler. The younger sister, fresh out of jail for murder.
4: 나 사람답게 살고 싶어.
1: Who shakes up her perfect older sister Haeyoung's life. Actress Kim Seung-hwa, known for acting in TV and movies, took on the role. Her acting contrasts with the restrained acting of Choi Seung-yoon and exudes a palpable energy to create a character who is unpredictable.
3: 소라를 표현할 때 중점을 뒀던 건 그녀의 웃음이에요. 별로 웃을 상황도 아니고 웃기지도 않은데 보는 사람 불편하게 웃고 막 왜 저래 싶은 그런 진짜 웃겨서 웃은 것도 있고 회피하고 싶어서 웃음으로 바꿔버린 것도 있었어요. 소라가 소라다웠던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The character's anxiety and strangeness is said to be felt through the screen. A story about sisters who have trust issues and a stray dog. It is the movie Wrangler.

0: 와, 여기가 노량진 수산시장이에요? 오, 정말 크네요.
1: 맞아요. 서울에서 제일 큰 수산시장이에요. 8월에는 처음 먹죠?
0: 네. 제 한국 여행 중 가장 큰 도전이에요. 아, 제가 잘 먹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해요.
1: 걱정 마요. 제가 진짜 맛있는 생선을 골라줄게요.
2: 어서오세요.
1: 사장님, 이건 킬로그램당 얼마예요?
0: 와, 정말 싱싱하네요.
2: 이건 킬로그램당 3만 원이에요.
1: 1kg은 몇 인분이에요?
2: 두 분이서 드시게요?
0: 네.
2: 그럼 이건 드셔야지. 이건 킬로그램당 3만 5천 원.
0: 와, 정말 커요. 어, 제 팔만해요.
1: 샘님, 이거 주세요. 얼마예요?
2: 2kg이에요. 7만 원만 주세요.
0: 어? 오, 이 손바닥만 한 새우는 마리당 얼마예요?
2: 타이거 새우, 마리당 2만 5천 원이에요.
0: 회도 사는데 새우 한 마리 주세요. 다 해서 9만 원. 어때요?
2: 그래요. 좋아요.
1: 와,

0: 와, 생선회가 싱싱할 것 같아요.
1: 자, 초고추장이나 간장에 찍어서 한번 먹어봐요. 어때요?
0: 정말 맛있어요.
1: 같이 먹으니까 왠지 더 맛있어요.
0: 이건 뭐예요?
1: 우리가 아까 먹은 생선으로 만든 매운탕이에요. 한국에서는 회를 먹은 후에 시원하게 매운탕을 먹어야 해요.
0: 양이 너무 많아요. 제 생각엔 음식이 많아서 남을 것 같아요.
1: 남으면 포장해 가면 되니까 걱정 말아요. 국물이라도 한번 먹어봐요.
0: 너무 배부른데?

0: 이모 어디가? 잘 왔다. 이리 와 봐봐.
1: 뭐 하게?
0: 이거 혼님나물 좀 따게.
1: 이모가 하는 요리가 맛있는 잔소리 같아요. 잔소리지만 도움이 많이 되는, 결국에는 그런 건강한 맛있는 잔소리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2: 이게 좀 잡는 손을 야무지게 잡고서는 썰어야지 이게 골고루 작게.

안녕하세요. 저는 마포 신수동에서 3년째 빵집을 운영하고 있는 노지희라고 합니다. 제가 이모네 집에 살고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독립을 하게 돼가지고 얼마 뒤에 이제 가게를 정리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독립을 하면서 저

0: 어머니나 뭐 할머니도 그랬고 이모도 음식 솜씨가 되게 좋으신데 이제 혼자 살면서 제가 스스로 밥을 해먹고 해야 하는데 이제 이모한테 뭘 하나 배우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1: 이모 어딘가?
2: 잘 왔다. 이리 와 봐봐.
1: 뭐 하게?
2: 이거 혼님나물 좀 따게. 할머니가 옛날에 무쳐주시던 혼님나물이 이게 원래 화살나무에서 나는 싹이야. 저는 정혜숙이라고 하고요. 이전에는 요리 잡지사에서 일했었고 지금은 게스트하우스 하한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저희 식구들의 보금자리이기도 하면서 민박을 제공하는 그런 게스트하우스예요. 너 얼굴 본 김에 좀 부려먹자. 이리 와봐라. 제가 조카랑 같이 살게 된 이유는요. 저희 조카의 엄마, 저희 언니가 갑자기 암에 걸려서 한 1년 넘게 투병을 하게 되었는데요. 조카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되게 힘들어하는 게 안쓰럽기도 하면서 저한테도 뭔가 좀 위로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카한테 빵집을 한번 시작해보면 어떻겠냐. 내가 멀리서 열면 도와주기 힘들겠지만 우리 집으로 이사와서 만약에 빵집을 하게 되면 제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 꼬셨죠. 그래서 오게 됐어요.
0: 가게를 차릴 때 이제 이모가 많이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너무 생각보다 많이 도와줘서 너무 미안할 정도였거든요. 그중 이제 제가 그 인테리어 할 때도 앞에 이제 허전한 공간이 있었는데 이모가 이제 제 그림 중에 마음에 드는 그림을 골라서 직접 아크릴 제작을 해서 액자처럼 이렇게 꾸며준 것도 있고 그래서 도움을 되게 많이 해줬어요, 이모가.
3: 이모 오늘 바빠?
1: 아니.
3: 그래? 그러면 이모 저번에 솥밥 알려준다고 했잖아. 오늘 알려줄 수 있나?
2: 조카랑 한 집에 살기는 해도 서로 이제 하는 일이 다르다 보니까 따뜻한 밥 한 끼 해먹이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혼자 독립하게 되면 더 배달 음식이나 사먹는 음식에 의존할 것 같아서 저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뭐 거창한 음식은 아니지만 어머니가 해주셨던 그런 음식 한 가지는 가르쳐주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1: 가자.
3: 응, 가자. 까미도 가자.
1: 안돼. 아, 안 돼!
2: 자, 솥밥을 할 거니까 쌀부터 씻어보자.
3: 그래,
2: 쌀은 흐르는 물에 맑은 물 나올 때까지 깨끗이 씻어서 체에 받쳐서 30분 정도 불리면 돼.
3: 근데 이거 시래기 어디까지 다듬어야 돼?
2: 안 다듬어서 먹는 사람도 많아. 섬유소가 몸에 좋다고. 근데 이게 소화가 안 돼.
3: 그치.
2: 소화가 안 되고 되게 질겨서 입안에 좀 질겅질겅 남거든. 대신 이게 대강대강 벗기면 돼.
3: 아, 이거 사온 거야?
2: 그럴 리가.
3: 할머니?
2: 어머니가 밭에서 나는 제철 식재료는 거의 다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제철 봄나물, 달래, 오늘 음식한 시래기 이런 건 1년 내내 냉동실에 재워져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어머니가 직접 농사지어서 갈무리 해서 사실 껍질도 다 벗기고 깨끗하게 씻어서 바로 음식만 하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해서 보내주세요. 우리는 어쨌든 할머니 덕분에 몸에 좋은 음식 많이 먹었지.
3: 그치.
2: 지금까지도. 야, 너는 왜 시래기 솥밥 배우고 싶다 그런 거야? 내가 해준 솥밥이 맛있었어?
0: 이모가 언제 솥밥을 해줬어?
2: 그럼 밥통에다 한 줄 알았어?
0: 전기밥솥에 한 줄 알았지.
2: 야, 너 다이어트에 좋다고 맨날 그 시래기 솥밥 해줄 때 그거 다 솥에다가 한 거거든? 그래서 아니, 갖다 준 거거든?
0: 나는 하는 건 못 봤으니까 그냥 밥솥에 한 줄 알았지.
2: 어쨌든 정성 들여서 해다 준 거야. 자, 시래기 썰어보자. 네가 그거를 쫑쫑 썰어봐봐.
0: 이 정도?
2: 응, 좋아. 잘게. 집집마다 레시피가 다른데 파는 거는 정말 시래기를 조금 넣거든? 근데 나는 쌀 한 컵에 시래기 두 컵 그 정도로 해. 그래도 정작 이제 쌀이 불고 나면 시래기가 너무 많다 이런 느낌은 안 들거든? 약식으로 하는 방법이 일단 국간장이야. 국간장으로 밑간만 해. 약간 마리네이드 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나물 무칠 때처럼 밑간이 되게, 하지만 너무 짜지 않게 약간만 넣어서 이렇게 조물조물 계속 여기다가
0: 조금만큼?
2: 조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냄새 맡아봐봐. 고소하지? 이거 할머니 들기름. 이렇게 해서 밑간을 한 다음에 이거는 먹기 좋게 그냥 잘게 썰고, 이건 그냥 쓰면 되고, 나는 큼직하게 좀 써는 편이야. 너 칼질 많이 늘었다.
0: 응? 빵집 하면서 칼질 하지 은근히.
2: 아니 근데 이모 요리 잡지 다닐 때 기자 이모들이 너 처음에는 요리 배워보라 그랬다며.
0: 맞아 원래는 그래가지고 처음에 한식 양식 뭐 이렇게 하다가, 근데 이제 집에서 이제 칼질 연습을 이제 하는데 다들 나한테 내가 왼손이니까 보기에도 어색하고 내가 칼질도 원래 안 했었고 막 이러니까 되게 불안해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보고 차라리 빵을 해보지 않으렴? 그래가지고 빵인데 재밌더라고.
4: 그나마 이제 제일 잘하고 좋아했던 게 이제 그림이었는데, 저는 이제 어머니가 저한테 그 미대를 추천했다고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 이모가 이제 추천을 해줘서 또 이제 이모 덕분에 대학도 미대를 간 것 같고, 지금 빵을 하는 것도 결국에 관련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모 맞는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 같아요.
2: 두 컵만 하자. 이렇게 해서 밥물을 잡는 거야. 내가 1:2로 한다 그랬잖아. 쌀 1, 그러면 나머지 이제 부재료가 2. 그러니까 시래기를 이제 두 컵 했지. 그럼 이제 나머지를 섞어가지고 두 컵 정도로 하면은 딱 적당하지. 여기서 나머지
0: 골고루 깔고
2: 그다음에 고명도 얹고. 자, 이제 됐지. 근데 지금 봄이잖아. 할머니가 냉이를 캐가지고 데쳐서 보내주셨거든? 냉이 밥을 하면 사실 맛이 너무 쓰고 쎄.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들기름 향밖에는 안 나잖아. 여기다가 약간 상큼한 봄나물을
0: 향긋하겠다.
2: 활용점정이라고나 할까? 많이 말고.

0: 아까 한 스푼만 넣고 조물조물 밑간 했었잖아. 나머지 한 큰술을 이렇게 넣어서 코팅을 시켜주는 거야. 솥밥은 처음에 군다 그랬지? 가장 쉽게 기억을 하려면 센 불에서 10분, 약불에서 10분, 불 끄고 10분이야. 그런데 그 시간만 믿으면 안 되고, 사실 이 솥밥은 이렇게 오감을 동원을 해야 된다고 하거든? 눈으로 보고, 소리도 듣고, 냄새도 맡고, 밥솥 하나에 뭔가 종합 예술이 들어있는 것 같은? 이제 양념장을 만들 건데 양념장이 진짜 중요해. 근데 그 양념장은 사실 정해진 레시피가 따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선호하는 거는 간장보다는 안에 들은 향신료채를 많이, 그리고 제철 채소, 예를 들어 달래가 제철이면 달래 넣고, 여름에는 미나리를 넣고, 아니면 이도저도 없을 때는 청양고추, 풋고추, 빨간고추를 듬뿍 넣는다든지 해가지고 좀 맛을 살리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진간장과 국간장을 반반씩 섞어서 너무 달지 않게, 그리고 이제 국간장은 어쨌든 조미되지 않은 그런 간장에서 깊은 감칠맛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야채에서 숨이 죽으면서 국물이 좀 나오기도 하고, 그래야 안 짜. 타닥거리는 소리.
1: 알람이 울렸어.
0: 들고 난 다음에 불 끄고 10분. 그게 뜸 때리는 거야. 치우자.
1: 밥 이제 익고 있나 봐. 냄새 난다. 맛있는 냄새.
0: 배고파?
1: 배고파.
0: 그럼 전 한 가지 더 해서 술 한 잔이랑 같이 할까?
1: 너무 좋지. 마저는 어떻게 하는 건데?
0: 이게 되게 간단해. 들기름에 구울 거라서 불 세지 않게. 마늘 생으로도 먹잖아. 오래 구울 필요가 없어. 살짝 노릇노릇할 정도로만.
1: 이몽, 이거 어디서 배웠어? 할머니?
0: 아니, 이게 원래 사찰 음식이거든? 제가 요리 잡지 있을 때 연재를 하시던 영선사 법송 스님이, 아, 정말 세상에 이런 음식이 있구나. 재료는 너무 제철 음식이요. 조미료는 그냥 소금, 그게 전부고, 기름도 그냥 들기름. 그런데 하나하나 보여주시는 그런 음식들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제가 외국 손님들 접대할 일이 있으면 이 음식은 꼭 에피타이저로 내요. 소금이랑 그 달달한 대추가 어우러지는 그 맛을 모두 다 감탄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저한테는 굉장히 귀한 레시피예요.

0: 밥 맛있겠다.
1: 밥 잘 됐다. 잘했네.
2: 할머니가 짜주신 들기름, 듬뿍 넣고 또 양념장은 네 입맛에 맞게 건더기 위주로 나는 김 짜서 먹어볼게. 어때?
0: 들기름이 너무 맛있다.
2: 들기름 맛 맞나?
0: 나는 향 나는 게 좋아서 여기 있는 거 냉이랑 들기름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 그리고 이게 그냥 이런 반찬 없이 그냥 이 상태로만 먹어도 충분히 그냥 반찬이랑 밥이랑 다 합쳐진 느낌이어서 얘가 이거를 한 번에 딱 해놓고 반찬 없이 이것만 딱 먹어도 간편하고 좋을 것 같아. 양념장도 맛있다.
2: 잘했네. 냉이 조금만 넣는데도 향이 되게 많이 나네.
0: 이것도 마전도 먹어볼까?
2: 먹어봐. 이게 영선사 법성스님 레시피인데 내가 제일 그 좋아하는 음식이거든. 그 스님 여러 가지 음식 중에. 너무 맛있지?
0: 저 소금이 딱 포인트다.
2: 막걸리 한잔 할까?
0: 그래.
2: 네가
0: 딸까?
2: 맛있다. 이것도 먹어봐. 혼잎나물. 내가 이시 좋아하는 이유 얘기했었나? 그 혼잎나물이라는 이 시가 굉장히 긴데 난 그 시에서 뭐 저녁 무렵? 노을질 무렵? 인생이 쓸쓸해지지 않는 덜 쓸쓸한 맛이라니 얼마나 낭만적이에요. 그 맛에 대한 표현이. 그래서 혼잎나물을 오늘 이제 무쳐서 지희랑 같이 먹어보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그런 오묘한 그런 자연의 그런 맛을 알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게 좀 인생에 또 다른 또 즐거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깥의 음식은 짠맛이랑 단맛밖에 없잖아. 근데 할머니가 해주시던 음식, 그 다음에 이제 제철 따라서 이렇게 챙겨 먹는 것들에서 나는 그런 맛을 알면 좀 인생 사는 맛이 좀 살만하다? 좀 행복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 할머니한테도 말씀드렸어? 너 이사 간다는 얘기 말씀드렸어?
0: 했지.
2: 할머니가 서운하냐고 안 그러셔?
0: 할머니가? 서운하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마음적으로 되게 안정감을 느끼면서 왔거든. 그 복실이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좀 무서웠어. 어른이 없는 느낌이니까 내가 아무리 나이가 먹었지만. 그래서 여기 오는 게 되게 좋았어.
2: 아, 그거는 이모가 있으니까 좋았던 거고.
3: 이모는 저한테 엄마보다 더 엄마 같은 엄마?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약간 방관하고 방목한 스타일이었는데 저희 이모는 완전 붙잡아두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옆에다 끼고서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뭔가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더 저희 엄마보다 더 엄마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이모인 것 같아요.
2: 야, 이렇게 밥 짓는 거 알려줬으니까 밥만 있어도 그러니까 배달 음식 좀 자제하고
0: 걱정하지 마. 앞으로 배달 어플도 지우고 건강하게 잘 챙겨 먹을게.
2: 배달 어플 지우는 거 찬성. 좋아.
3: 오늘 이모랑 만든 이 시래기 밥은 맛있는 잔소리 같아요. 그 그 이모가 항상 건강 건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시래기 밥이 너무 건강한 밥이고 맛있기도 하고 잔소리지만 도움이 많이 되는 결국에는 그런 건강한 맛있는 잔소리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0: 이모는 나 가니까 어때?
1: 아 시원하지.
3: 그렇지.
1: 아, 네 모르겠다.
2: 아직 멀었는데 더 좀 끼고 있어야 되는데 뭐 이런 느낌이 들었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 사실 잘할 수 있는 게 많은데 그걸 내가 너무 걱정과 염려만 많이 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1: 그리고 이사를 안 갔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으나 그냥 계획대로, 네 계획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너무 밝은 날에 꽃을 보며
2: 지희랑 가끔 집에서 뭐 밥 차려서 같이 먹고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러면 좀 주기 잘 맞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은 서운하죠. 이제 독립하게 되면. 근데 오늘 의미있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3: 오늘 이모랑 요리를 하면서 엄마가 가고 나서 가끔 혼자 집에서 요리를 할 때 아 이거는 엄마 가기 전에 배웠었으면 참 좋았겠다 이건 이제 물어볼 수 없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 이모한테 충분히 훨씬 더 나의 스타일로 아 배울 수 있구나 그래서 뭔가 안심도 되면서 한 음식을 같이 먹은 것도 즐거웠고 좋았던 것 같아요.
2: 가자 복실아 산책하러 가자.
3: 응? 아이고 신났어. 아이고 신났어.
2: 신나.
3: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0: 안녕하세요. 고고학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의 아리랑 방송 아임 라이브 첫 출연이자 창단 이래 방송 첫 출연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임 라이브. 저는 기타와 보컬을 맡고 있는 하범석입니다.
1: 저는 베이스를 치고 있는 유병현이라고 합니다.
2: 안녕하세요. 키보드의 라코브입니다. 안녕하세요.
3: 네. 고고학에서 드럼을 연주하고 있는 강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고자 첫 곡은 소리부터 냅다 지르고 보자 해서 드라마 들려드리고 가장 최근 발매곡인 모래알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저희 곡이 굉장히 길어서 바로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의 귀 속에 계속 맴돌았으면 좋겠습니다. 환청 들려드리겠습니다.

생각이네요. 아리랑 TV가 또 각국에 송출되는 자랑스러운 방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외국어 할 줄 아는 게 있냐 그래서 저희가 인사는 다 잘해요. 봉주, 올라, 헬로, 하지메 마시떼. This is band Gogo Hawk. Thank you.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처음 보셨는데 마음에 드셨으면 노래 찾아서 들어봐 주시고 마지막 곡은 컴플렉스라는 곡입니다. 감사합니다. Last song called Complex. Thank you.

0: Introducing Korean broadcast content that you won't be able to stop watching. For weary modern souls, Dr. Romantic, the quirky genius doctor of Puldam Hospital, prescribes heartwarming tales of humanity. A couple together for 7 years sees their rose-tinted glasses shatter. Can they keep their relationship alive? Discover the raw stories of youth, work, and love. Beyond what social media can show, experience the vibrant Korea through its hidden gems. Mama, the ultimate K-pop festival for global fans. Find your star in a feast of trendy music and electrifying performances. Now, the whole world enjoys it together.
1: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otte.
2: 임현빈, 박예리, 정상희 씨 세 분 만나 뵙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네. 자,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세 분을 소개해 드려야 되겠는데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것보다 서로 소개해 드리면 좀 어떨까 해요.
3: 재밌겠는데요.
2: 네. 누가 먼저 해 주실까요?
4: 제가 먼저 해 보겠습니다. 우리 박예리 씨는 이제 동문 수학을 한 후배인데 제가 예리 씨를 생각할 때 항상 부처 같다고.
2: 부처요?
4: 예. 노래로나
2: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약간
4: 좋은 말입니다.
2: 예예. 예.
4: 예, 소리로서도 그렇고
2: 네네.
4: 어렸을 때부터 성품이 사람들을 이렇게 배려하고 항상 즐겁게 해주고 저한테는 동생이지만 그 엄마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이렇게
2: 아 그래요?
4: 예, 이렇게 배려를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3: 정상희 씨와는 사실 알고 지낸 지는 몇 년 되지 않아요.
2: 네.
3: 그런데 요 몇 해 동안 같이 이 프로젝트 작품을 두 차례 했었는데 한 10수년 알고 지낸 것처럼 너무나 편안하고 그리고 이 소리가 굉장히 곡진한 맛이 있습니다. 아주 성음도 너무나 좋고 소리를 정성스레 이끌어가는 너무나 제가 좋아하는 동생이에요.
2: 자, 그럼 이번에 정상희 씨 어떻게 두 명을 소개하시겠어요?
5: 네, 임현미 씨는 저에게는 네, 고등학교 선배님이시고요. 네. 지금까지도 소리를 굉장히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정말 끊임없이 자극을 주는 분이세요.
2: 네.
5: 그리고 무대에서 항상 빛이 나시잖아요. 소리를 너무 잘 하시기 때문에
4: 감사합니다.
5: 정말 빛이 나시고 그 재담이 정말 대단하세요. 아이디어가 항상 넘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2: 네.
5: 배울 점이 정말 굉장히 많으시는 분. 네. 그리고 우리 박예리 씨는 언니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제가 어느 무대에서 언니랑 함께 해도 믿고 항상 같이 할 수 있는 분 그리고 항상 따뜻한 분 정말 좋아요. 네, 두 분 정말 빛이 나시는 분입니다.
2: 춘향가 계속해서 이어서 감상하시죠. 임현빈, 박예리, 정상희 씨의 무대입니다.
6: 그때여 어사또는 장원 급제하여 전라어사가 되었구나. 서리옥조를 각처로 분발할제 남원의 당도 허니 이때는 어느 땐고 허니 오뉴월 농번 시절이라.

0: 알았어. 예. 화동 모들 말 들어.
1: 예.
0: 우리가 농사를 원서지요. 팔구월 초수하여 호역지경을 쓸어들어 나가 물을 주는 수양소치 떨크던 떡망아를 짓세

얼얼얼 상사디어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얼얼얼 상사디어 북고추 단대장에 보리 박살만 많이 먹자 얼얼얼 상사디어 거정 집으로 훔쳐주고

0: 이렇듯 어삿도는 농부들 모심는 거동을 보시고 남원읍으로 내려가시는 길에 한 아이를 만났겄다.
1: 얘야, 너 이리 좀 오너라.
0: 아따, 아 바쁘게 가는 사람 어찌 그렇게 불러쌌소?
1: 얘야, 이리 좀 오너라. 너 어디 사느냐?
0: 나는요, 사람 싹 죽어버리고 나 혼자 사는 데 사요.
1: 오, 너 남원 산단 말이로구나.
0: 오, 당신 죽도 않고 귀신 먼저 대었소.
1: 뭐 이런 고향 놈을 봤나? 그래, 어디를 가느냐?
0: 나 우리 고을 열녀춘향 편지를 가지고 한양 삼청동 이몽룡 씨를 찾아가요.
1: 예, 그 편지 내가 좀 보면 안 되겠느냐?
0: 엄매 이놈 오른발아요. 그 염치 없는 놈은 소리하고 있네요. 아 여보시오, 남의 주중 편지 사연을 무엇이라고 쓴 줄 알아서 함부로 보잔단 말이오.
1: 이놈, 네가 모르는 말이로다. 옛말에 허였으되 부궁총총 설비준이하여 행인 임발 우개봉이라 하였으니 내가 보고 돌려주면 안 되겠느냐?
0: 어떤 이름 오른발아요? 그 생긴 조격보다는 문자는 바로 그냥 거들어버렸네 그려. 그러시오, 내가 편지 줄 일이 아니지만은 당신 문자 쓰는 것이 하도 신통해서 주는 것인께 얼른 보고 돌아주시오잉.
1: 뭐냐?
2: 그 편지에 허였으되 겨울 우광음이 우금 삼재의 척서가 단절어요. 약수 삼천리의 정조가 끊어지니 북해 만리의 홍안이 없어매라.

0: 아이고, 준영아. 아이고.
1: 마님.
2: 내가 어사한 것이 우리 선영은 덕인 줄만 알았더니 여기 와서 보니 우리 장모와 향단이 비는 덕이 절반이 훨씬 더 되는구나. 허나 내가 이 꼴로 들어갔다가는 조호랑이 할 몸 성길에 상추 쌈을 당할 테니 여기서 잠깐 농을 청할 수밖에 없구나. 이리 오너라.

0: 공주주상에 모두 발동을 하였는가? 예. 어떤 놈이 술 듬뿍 처먹고 오뉴월 장마에 토단 무너지는 소리를 하는구나. 잠깐 나가 봐라.
1: 예, 마님. 여보세요? 누구를 찾으세요?
2: 너희 마님 좀 잠깐 뵙자고 여쭈어라.
1: 예. 마님, 밖에 어떤 거지 같은 분이 마님을 잠깐 뵙자는데요.
0: 아이고, 내가 이렇게 경황이 없는데 어떻게 손님을 맞이하겠냐. 네가 나가서 마님 안 계신다고 살짝 따서 보내라니.
1: 예. 여보세요, 저희 마님이요 안에 계시는데요, 저보고 살짝 따서 보내라는데요.
2: 딸한 말까지 다 들었으니 딸 끝 없이 잠깐만 나오시라고 여쭈어라.
1: 예. 마님, 그 사람이 밖에서 딸한 말까지 다 들었으니 딸 것 없이 잠깐 좀 나오시라는데.
0: 아이고, 이 급살 맞을 것. 아니가 딸하는 말까지 다 했으니 그 사람이 갈 리가 있겠냐. 아이, 쏙 들어가지 못해.
1: 예, 마님.
0: 허허 저구리나 불쌍보르는 저거리 날심 없는 저거리 남원 보정어 성내 성괴나 그 소문헐붓 들었나 대신수 불길허여 남통녀 따랐나 그 목간 지킬러 되어 중근은 어워놓고 명제 경각이 되었는디 무선정의 동량 없내어서 가소 어서가
2: 허헌 늙은이 날 몰라 허헌 늙은이가 날 몰라 자네 본지가 우리여 세금 인금백 허여 백발이 완전하니 자네 일이 허허 말한 일세 내 성기가 나이도 날 몰라
0: 기가 단지 어떤 이가요 성괴반 흔히가 어르기 간줄 내가 알아 굴책이

0: 장모가 날 달려 모른다고 하니 그저 성명을 일러 좀세 하냐 삼천금산 춘향은 안군 임몽룡 그래도 자네가 날 몰라
1: 아니 자네가 참말로 임몽룡이요?
0: 어이 내가 임몽룡일세
1: 아이고 이게 누구예요?

어사또 춘향모와 상봉은 후에 춘향을 찾아가 이에 춘향아 오늘 밤만 견디어라 당부한 후 이날인즉 본관 사또 생신 잔친 날인디 본관이 하는 말이 자 좌중에 헐 말이 있어 우리 관장네들 모여놓는 좌석에 그리 없어 무미허니 우리 시 한 개씩 지읍시다 손수 운자를 불러쓰되 기름고 높을고 운자를 불러놓니 어사또 이 말 듣고 일필휘지허여 운봉영장께 내어주니 그 글에 허였으되 금주원비주는 천이인혈이요 옥반가요는 만성

0: 가성모처의 원성모라.
1: 아이고, 아이고, 이 글 속에 큰일 들었어. 첫설이 맞기 전에 어서 떠납시다.
2: 떠납시다.
1: 뜻밖 협조라나 진청으로 급히 와서 어사 또 비관이오. 부천오니 육방선 우둥온다. 본관의 생신잔치 갈 대로 가라 하고 출도 제비 준비할 때 공방을 불러 사체를 단 속포진을 펴고 백포장 둘러라 손으로를 불러 교군을 단 등대매 찔고 치고 호피를 넣자 집사를 불러 형복을 재르고 도군을 불러 기체를 대어 사령 불러 나주를 등대 급창이 불러 정은영을 신직하라.
2: 기대한 참분 성이 일어서며 내가 오늘 일이 떨린 것이 아마도 초학식 날인가 보. 어서 가봐야겠소. 어서 또 대답어대. 내가 시골을 오래 다녀서 초학 방문을 잘 알지요. 그 소하고 입을 맞추면 꼭 낫지요. 거야 중단하여 말을 허여 보지요. 소에 찾아갈 것이니 의원 퇴접이나 착실히 허오. 운봉이 일어서며 나도 고울 일이 많은 사람으로 포도기 왔삼더니 어서 가봐야겠소. 어서 또 대답어대. 갔다 왔다 또 괴롭겠소. 못 알아 또 쉬었겠소. 상관과 가랑묘 재간이나 당하면 오지요. 공문기를 알 것이 오늘 또 올랐니 이 말은 남어 봉구라 말대로 돼 봉관이 할 수가 있겠느냐.
0: 그때 여고 사또님은 상원 밖으로

적절히든 지를 채고 순식간에 변장을 하는 뒤 정상적을 입고 홍견대를 띠고 배랭이를 벗고 홍절립을 쓰고 사면에서 오르르르르르르르르르 삼문을 확 암행어상 철도에 철도하옵신다. 여름날이 불이 붙어 가슴이 딱 타는구나.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 절씨구 지와 자존해 얼씨구나 절씨구

0: 아이고 관시를 허였던디 속물이고 노여워
1: 괜찮아 괜찮아
0: 내 눈치가 네 눈치라고 그만 헌일을 모를까
2: 어르시구나 저시고 7년여에 오그 같이구나 계절로 돌아갈 때 반가운 마음이 이 같으며 영혼 전세로 우짓고 상양 뿐이지
0: 아이씨고
2: 악양은 오고 충성와 봉월 끼가 제편이오 열려춘 약이 죽게 될 때 거사오기가 제

오늘은 판소리 춘향가를 이야기 흐름에 따라 압축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함께 가졌습니다. 이렇게 쭉 들어본 춘향가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쭉 들으니까 그동안 대목별로 들었던 소리에 담긴 이야기의 맥락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았고요. 또 차라리 춘향가의 전바탕, 그러니까 완창을 한번 들어볼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음악의 다양한 모습들을 때로는 깊이 있게, 또 때로는 재밌고 새롭게 소개해드리겠고요. 춘향가와 함께했던 국악콘서트판,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제 꿈은 기계공학과를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로봇을 만드는 게제 꿈이었고, 전자 부품 같은 거를 가져다가 여러 가지 라디오나 아니면 전자 게임기 같은 걸 만들고 이렇게 이제 자라났는데, 중학교를 졸업할 때쯤에 음반을 하나 들은 게 있는데, 이제 아쉬케나지가 친 쇼팽의 피아노 소나타 2번 이었었어요. 그 작품을 들으면서 음악이 얼마나 멋있는지를 이제 좀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작곡가를 가야겠다. 클래식 작곡을 이제 전공하게 된 거죠. 기계를 워낙 좋아했었기 때문에 기계와 음악을 따로 이제 계속 가져가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컴퓨터 음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네덜란드에 유학을 가면서 전자음악을 공부하게 된 거죠. 굉장히 개인적인 성향인 것 같긴 한데, 저는 어렸을 때 되게 기계를 좋아했던 것도 어떤 원리가 저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이런 구조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구나라는 그런 원리가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 음악을 배울 때도 이런 규칙을 가지고 음악을 만들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라는 거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결과로서의 음악이 아름답고 뭐 그런 건 둘째치고, 이 만들어지는 과정 혹은 메커니즘 혹은 방법, 이런 거가 저한테는 되게 항상 매력적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좀 결과보다는 과정에 더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 이제 일상생활을 할 때도 어떤 소리가 들리면 저 소리가 뭐 나쁘다 좋다 이전에 왜 저런 소리가 나오는 거지? 라는 그거가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런 원리, 방식, 규칙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을 만들 때도 좀 그런 접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창작의 가장 근본은 그냥 재미인 것 같아요. 심오한 어떤 메시지를 내 작품에서 드러내고 싶다라든지 그러한 것이 기반이 된다기보다는 아, 이거 되게 재밌다. 이거를 내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게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 작품들을 보면 메시지라는 게 사실은 별로 없고 감각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이 작품에서 그래픽과 소리가 아 이렇게 이런 원리로 만들어지는구나라는 거를 발견함으로써 재미를 느끼는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사운드가 좋아서 또 어떤 사람은 뭐 그래픽이 재밌게 구성이 돼서 이런 여러 가지 모양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작품을 받아들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 이면에 있는 좀 분명한 컨셉은 있어요. 이제 알고리즘 아트라는 컨셉을 갖고 있거든요. 결과를 먼저 생각하고 그 결과를 향해서 막 만들어 나가는 형태가 아니라 방법을 먼저 찾아요. 혹은 규칙을 먼저 정해놓고 그거대로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보는 그런 방식의 이제 창작법인 거죠. 그 방식대로 했을 때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재밌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알고리즘 아트라는 것을 항상 기반에 깔면서 작업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태스 그룹의 작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딱 고정된 결과의 작품을 만든다기보다는 일종의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시스템을 가지고

무대 위에서 연주하는 방식을 많이 취해요. 예를 들면 게임 오버 같은 작품은 이제 테트리스를 이용한 건데, 테트리스의 블럭이 어떤 모양으로 쌓였을 때 소리들이 어떻게 만들어진다, 이런 원칙들을 세우고, 무대 위에서는 연주자가 그냥 테트리스 게임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게임의 결과가 랜덤하지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원칙대로 소리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형태인 거죠. 게임을 잘 하려면 테트리스 블럭을 플랫하게 쌓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음이 단조로워지고 재미없어지는 거죠. 대신에 음악을 좀 재밌게 만들기 위해서 테트리스 블럭에 막 굴곡을 이렇게 만들면 게임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누가 와서 플레이를 하더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어떤 음담에 어떤 음이 조합이 되고, 이게 중요한 작품이 아니라 이 전체 시스템이 중요한 작품이기 때문에 큰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관객의 참여가 결과에 영향을 주긴 하지만, 우리 작품에서는 사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스템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작품이 만들어진다고 저희는 보는 거죠. 인비트윈이라는 전시는 저희가 한글을 이용한 작업을 계속 해왔었거든요. 그런 시리즈의 하나로 이제 접근을 한 거고, 한글은 소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글자거든요. 그러니까 한글의 그한 글자는 곧 소리 하나라고 볼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게 너무 재밌어서 한글을 이용한 작품들을 뭐 훈민정악부터 시작해서 모르스 쿵쿵이라든지 이런 작업들을 많이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인비트윈도 그 작업의 하나였고, 근데 처음에는 소리를 바탕으로 한 한글의 특성을 이용했다면, 인비트윈 전시 같은 경우에는 한글을 하나의 악보로 보자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했어요. 저희가 헐이라는 글자를 쓰기도 했는데, 그 헐이 되게 다양한 의미를 갖고, 그 글자를 보면 누군가가 소리를 생각할 수도 있고 의미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거를 하나의 소리를 만들어내는 악보처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헐이라는 그 글자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막대기와 동그라미가 소리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집중을 한 거죠. 그래서 인비트윈 전시를 보면 글자가 처음에는 제대로 나오기도 하다가 점점 글자가 깨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의미 전달로서의 글자가 아니라 소리를 만들어내는 어떤 시스템으로서의 글자를 보여주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그러한 특성을 좀 살렸던 그런 작품이었어요.

사실은 굉장히 담백한 말인데, 오디오와 비주얼이 같이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처음에는 제 작품을 규정할 때 많이 쓰기도 했는데, 이게 쓰면 쓸수록 또좀 애매해지는 말이더라고요. 이제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예술과 기술이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그런 좀 전통적인 장르에 속하지 않은 새로운 어떤 창작품들이 만들어지는 성향이 더 강해지는 것 같고요. 새로운 형태의 작품을 뭐라고 부를 것이냐라는 거가 굉장히 이제 항상 이슈가 되고, 예술가들 스스로도 내가 만들었는데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용어가 사실 이런 다원적인 예술 혹은 융합적인 예술 작품을 규정하기는 참 힘든 것 같아요. 융합 예술을 하는 분들이랑 얘기를 많이 좀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거의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가 뭐라고 부르기가 힘들다. 그래서 규정을 하는 동시에 그 규정이 오히려 정체성을 흐리게 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지금은 좀 뭐라고 불러야 되나라는 거를 좀 고민을 잘안 하게 될까요? 누가 뭐 물어보면 그냥 작품을 직접 보여주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작업을 좀 1년간 쉬면서 많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예술이란 무엇인가? 한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계기가 됐었던 거는 뭐냐면 사실은 AI거든요. 예술 작품이라는 거가 아주 오래전부터 어떤 인간의 삶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었고 사실 인간의 본능인 거잖아요. 예술 활동이라는 거. 근데 어느 순간부터 고귀한 존재가 되고 비싼 존재가 되고 그래서 누가 더 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졌던 시대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AI가 계속 우리한테 던지는 질문은 누가 더 잘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술이 진짜 뭐였는지 한번 되돌아봐라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인간의 본능으로서의 예술 창작, 이런 것은 과연 무엇이었는가를 계속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자동차가 인간보다 더 빨리 갈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달리기 경주를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AI가 우리보다 그림을 더 정교하게 그린다고 해서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 것을 그만둘 건 아닌 거거든요. 어떤 예술이란 무엇인가가 결국은 사람의 활동이라는 거와 굉장히 관계가 깊고,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또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성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누군가 그런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술은 활동과 네트워킹이다. 근데 저도 그 말에 되게 동감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도 나름대로, 우리가 원래 갖고 있었던 예술이라는 게 뭐지? 라는 걸 많이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인간의 본능에 가까이 가는 작업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미술학원을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놀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술을 접하게 됐고 저는 그리고 만드는 것 중에 만드는 게 더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예과 입학해서 다양한 재료들을 경험을 해봤지만 그중에서도 물레성형 기법에 굉장히 매료가 됐고 이 기법을 평생 하면서 하면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자기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작업하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제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마음이 엄청 큰데 프렌치라는 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되게 큰 상이었거든요. 제가 잘하고 있다고 도닥여주고 제대로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을 주는 것 같아서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지금까지 작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기도 했고 저는 옛날의 기 형태들을 많이 참고하는 편인 것 같고요. 엄청나게 섬세한 방법들을 통해서 장식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장식들을 일부분씩 뜯어와서 그걸 제만의 방식대로 입체화시킵니다. 원래는 기라는 형태 자체가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 공간을 저는 어떻게 하면 더 흥미롭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집중했던 부분이 창인데요. 건축에서도 창을 네버 에버를 잇는 통로? 매체, 매개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창의 의미를 형태에 접목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설치 작업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컵 같은 경우는 최종 완성까지 한 3주에서 4주 정도 소요가 되고요. 큰 작업 같은 경우는 한 3달까지도 걸리는 작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창같이 복잡한 패턴들을 함께 구성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갈라져요. 그래서 재벌 가마에 들어가 있을 때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공간이라는 것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어떠한 무형의 어떤 것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빛이나 그림자나 무형의 어떤 요소들을 활용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0: 교수님.
1: 네.
0: 저는 이런 되게 분위기 좋고
1: 네.
0: 약간 뭔가 럭셔리한 이런 카페 이런 데 오면 저 너무 좋아요.
1: 누구나 좋지 않겠어요?
0: 뭔가 성공한 사람 같고 이런 네. 느낌 저랑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약간 자세도 약간 이렇게
1: 해야 될 것 같고
0: 예. 이렇게 해야지 좀 뭔가 더 느낌을 받는 것 같고 되게 좋거든요 이런 곳이
1: 오늘 거만하게 촬영할까요?
0: 네.

0: 근데 사람들은 왜 경치 좋은 네. 곳을 좋아할까요?
1: 저 같은 경우는 예뻐서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0: 그렇죠.
1: 네.
0: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성 중 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데요. 이러한 심미주의가 저희가 예술을 추구하는 또 다른 한 이유이기도 하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 아트앤드 시티의 주제가 여기에 있어요.
1: 아, 그래요?
0: 네. 저희가 여기 왜 왔을까요? 뭘까요?
1: 저는 그냥 커피 한잔 하러 온 줄 알았는데 네. 이유가 있다면은 네. 그냥 여기 호텔, 카페, 전망 좋은 곳, 예쁜 곳.
0: 지금 저희가 한강이 쭉 내려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곳을?
1: 아, 그렇죠. 이렇게 내려다보는 전망대. 네,
0: 맞아요.
1: 전망대랑 관련이 있다고요?
0: 네, 오늘 아트앤더 시티의 주제, 전망대입니다.
1: 전망대입니까?
0: 네. 자, 어떤 도심 속 어떤 예술이 있는지 저희 찾아 떠나볼까요?
1: 아, 그럼 전망대를 저희를 찾아서 떠나는 겁니까?
0: 그런 겁니다.
1: 그럼 저는 조금 더 여유를 즐기다 가겠습니다.
0: 아, 오늘 안에 가시려나?

0: 여기는 또 뜻하지 않게 작품들이 있네요. 이거 보니까 이거 홀치기염을 한 거다.
1: 홀치기염이요?
0: 들어보셨어요? 이게 헝겊을 막 실로 뽑아가지고 물감에 딱 넣으면 이 묶인 부분이 염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각조각 패치워크를 했네요. 그리고 천도 다양하게 썼네.
1: 위에 보면 이런 것도
0: 여기도 붙여놨네.
1: 이런 것을 붙여서 이제 만든 거겠죠.
0: 근데 대성 씨 신내렸어요? 여기 안 와봤잖아.
1: 네.
0: 근데 의상색을 어떻게 이렇게 딱 맞췄어?
1: 저는 약간 느낌을 받았거든요.
0: 와.
1: 오늘은 레드 계열로 입고 가야겠다.
0: 와. 이거 대단하다.
1: 근데 교수님도 보면 여기도 교수님 옷 색깔이 비슷해요.
0: 꿈꿨어요. 이렇게 그냥 우연히 왔는데 이런 우연의 일치가 딱 접목이 되면 되게 재밌는 것 같아.
1: 설레이는데요, 되게?
0: 두둥두둥.
1: 네.

0: 지금 역에서 열리고 있는 것이 미디어 아트 전시예요. 네. 미디어 아트는 대중매체를 예술에 도입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쓰이는 책이나 신문, 잡지, TV, 네. 영화, 음반, 만화 그런 것들을 차용해가지고 예술에 도입한 거죠. 그래서 예술과 기술을 결합해가지고 만든 창작물이에요. 그래서 디지털 아트, 미디어 아트, 인터랙티브 아트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좀 더 몰입할 수 있죠. 수동적인 관람이 아니라 정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작품의 하나가 돼가지고 네, 체험할 수 있는 전시여가지고 그 감동이 더 큰 것 같아요.
1: 약간 그 도화지 안에 제가 들어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그게 또 몰입형 전시의 또 묘미 아니겠어요?
1: 네.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저희가?
0: 아, 그럴까요?
1: 네, 네.

0: 우리가 원화로 볼 때는 전체적인 이미지를 집중해서 보고 세밀한 부분은 세세하게 감상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무리평 전시에서는 그 세세한 패턴이나 디테일들이 이렇게 떠다니니까는 대성수 씨, 네. 지금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1: 네.
0: 이게 오스트리아의 대표적인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의 전이거든요.
1: 네.
0: 근데 이게 원래 4월 달에 공개가 된대요.
1: 어? 지금 4월 아니잖아요.
0: 근데 갤러리에서 저희 아트앤더 시티를 위해서 미리 선공개를 해주셨어요.
1: 아, 저희를 위해서 네. 미리 보여주신다고 이렇게?
0: 네, 너무 좋지 않아요?
1: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0: 배꼽 인사.
1: 아, 너무 감사합니다.

0: 지금 또 보면 네. 제가 또 유일하게 알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클림트 그림 네. 중에 키스. 네. 이 대표작 아니겠습니까?
1: 맞아요. 이 클림트의 키스는 1907년에서 8년 사이에 완성됐는데 그때 나이가 아마 클림트가 45세 때쯤?
0: 45세. 네.
1: 이제 클림트의 가장 독보적인 스타일을 구축한 그림 중에 하나예요. 네.
0: 그 키스에 나오는 그 네. 여자는 누구예요? 상상 속 인물은 아니죠?
1: 아니죠. 어. 근데 클림트는 키스의 주인공이 누군지 얘기하지 않았지만 정말 많은 여자들이 서로 자기라고 하는데 알마 말러라고 있어요.
0: 알마 말러.
1: 그런데 이 여성이 가장 또 제 생각에는 시기적으로 유력하기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 알마 말러는 구스타프 말러라고 천인교향곡을 작곡한 매우 유명한 작곡가가 있어요. 그 작곡가의 와이프이기도 하고 또 바우하우스 창시자 발터 그루피우스가 있거든요. 네. 또 그 사람의 와이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프란츠 베르겔이라고 유명한 소설가가 있어요. 정말 세기의 유명한 예술가들과는 다 결혼을 했었거든요.
0: 아, 그래요?
1: 네, 물론 뭐 사후회하거나 이혼하고 하거나 하기는 했지만 이쯤 되면은 이 알마 말로는 예술계의 뮤즈인지 아니면 판무 파탈인지 그것이 궁금하다는 네,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0: 교수님이 막 이야기해 주시니까 너무 네. 재밌게 느껴지고 네. 다른 이제 작품을 봤을 때 더 재밌고 되게 생동감 있게 집중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네.

0: 근데 너무 다 좋고 이야기해 주신 게 네. 너무 다 흥미진진했어요. 네. 그런데요. 네. 아니 클린트 키스랑 네. 전망대랑 네. 무슨 연관이 있어가지고 제가 저희가 전망대를 했잖아요.
1: 그러니까 제가 그 질문 할 줄 알았어요.
0: 네.
1: 근데 이 키스가 어디에 전시돼 있는지 아세요?
0: 뭐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돼 있겠죠?
1: 맞아요. 이게 네. 이제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 벨베데르 궁전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거기에 전시돼 있거든요. 근데 벨베데레가 이탈리아어로 전망대라는 뜻이에요.
0: 아, 네. 그래요?
1: 그래서 그 물고 물고 물고 물고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0: 네. 어 그러면 뭐 전망대랑 연관이 있네요.
1: 그러니까 광장동에 온 김에 이 미디어 전시 또 꼭 봐줘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저희 여태 미디어 전시 안 봤잖아요.
0: 아, 야 이 전망대랑 관련이 있습니다.
1: 네. 있는 걸로.
0: 인정.
1: 인정.

0: 자, 비가 오는 공원이 참 고즈넉합니다라는 말을 참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저희
1: 단 한 번도 날씨가 좋았던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네.
0: 아, 근데 오늘은 전망대랑 좀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공원에 뭐 전망대가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보이진 않거든요.
1: 대성 씨 잘 찾잖아요.
0: 잘 찾긴 한데.
1: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0: 전망대가 어디 있지? 저건가요 혹시? 저건가요 혹시?
1: 네. 오늘 그래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공공미술 작품이자 전망대예요.
0: 아, 저게요? 아, 그렇구나. 여기서 봐서는 어떤 느낌인지 정확히 느낌이 안 오거든요? 좀 가까이 가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거구나.

0: 교수님 이렇게 전망대 네. 올라오니까 네. 가슴이 뻥 뚫리고 네. 너무 좋습니다.
1: 저는 춥네요. 네. 예로부터 전망대는 그 지역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꼭 들리는 랜드마크와 같은 곳이잖아요. 네. 프랑스의 에펠탑을 시작으로 해서 최근에 떠오르는 뉴욕의 공공미술 작품인 더 베스레 이르기까지 네. 정말 공공미술의 기능을 갖춘 조형물은 꽤 많이 생겨나고 있죠.

0: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1: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너무 멋지세요. 저희가 지금 우리 건축가님께서 네. 네. 이렇게 건축을 하신 건축물 앞에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자라나는 숲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자라나는 숲은 건축물이자 전망대 기능을 하는 건축물이자 공공예술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공공예술 작업이 단순히 이제 뭐 설치물 정도이라기보다는 높이가 20m가 넘는 전망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실제 뭐 설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0: 저는 느낀 게 뭐냐면은 이 타고의 덩굴 있잖아요. 네. 이것도 하나의 이 건축물 안에 있는 한 요소 같거든요.
1: 네네.
0: 이게 이제 나중에 다 자라게 되면은 이게 건물에 같이 이제 톰 소녀의 모험에 나오는 어떤 네. 오두막집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1: 너무 이렇게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0: 감사합니다.
1: 저희가 그 이 전망대를 만들기 위해서 떠올렸던 하나의 장면이 말 그대로 그냥 순수한 어릴 적 보았던 톰 소녀의 모험의 그 장소였어요.
2: 진짜요?
1: 네. 그래서 어떤 숲 속에 톰 소요가 숲 속에 머물면서 나무 위에 집을 짓는
0: 네네,
1: 공간.
0: 네네.
1: 근데 그 나무 위에 집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이렇게 점유하는 장소가 될 수 있으면서 네. 동시에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숲의 일부로 함께 될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수없이 많은 기둥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의 일부로 이렇게 둘러싸여지는 어떤 장면들을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그냥 만들었을 이 공공예술이 들어서는 순간이 이렇게 완공된 게 아니다.
0: 다가 아니고?
1: 시간이 지나면서 덩굴들이 1년, 2년, 3년 지나면서 그냥 숲의 일부의 풍경으로 환원이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이가 들듯이 이 작품 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그 생명력을 얻게 되는 그런 공간으로 상상을 했어요.
3: 이게 건축가님 이게 건축물들을 보면 뭐 삼각 고등학교 등 굉장히 특이한 그 건축물을 짓고 계시거든요. 주로 영감 받거나 하시는 그런 뭐 뭔가가 있으신가요?
1: 저는 이제 뭐 집을 만들던 그다음에 학교를 만들던 교회를 만들던 아니면 이런 전망대를 만들던 간에 기존에 우리가 너무나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용도들 그다음에 그거의 어떤 핵심들을 조금 한번 다시 짚어보고 변화를 꾀할 수 있는 가능성들 좀 더 풍요로운 삶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들을 좀 탐험을 해보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자라나는 숲이라는 공간도 제가 어떤 관점으로 얘기했지만 해석하는 분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어떤 풍경들을 마주할 수 있고 다양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관점이 조금 더 장소 혹은 공간 예술을 바라보는 다채로운 시선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0: 그 안에서 이게 얼마나 잘 어울려지고 있는지 와가지고 보셔가지고 이제 덩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그런 식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네네.
0: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자기야, 내가 재미있는 생각을 했어. 훈은 자기를 만든 사람의 정보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대. 그래서 가끔 지가 자기를 만든 그 사람인 양 굴어. 내가 인간이었을 땐 말이죠 같은 말을도 해. 그러다가는 알아요, 난 기계죠. 하지만 인간의 인격의 가능성도 약간은 있기는 해요. 같은 말을 해. 만약에 말이야, 사람의 인격을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다면 그 입력된 정보 데이터를 인간의 인격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말이야, 설령 세상에 영혼이 없다 해도 어떤 형태로든 사람의 마음이 기록 안에 담길 수 있다면 말이야, 그러면 사람에게 남은 다른 사람에 대한 기억도 불완전 하나마 정보 데이터니 이 또한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적어도 그 파편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왜 그런 말 있잖아. 우리가 누군가를 기억하는 한 그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말. 누군가를 기억하면 그 사람은 우리와 함께 살아간다는 이야기 말이야. 만약 정보가 인격일 수 있다면 내 기억 속의 당신도 인격일 수 있는 거야. 그게 사실이라면 당신은 지금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거야. 내가 당신을 기억하니까 나와 함께 나라는 이 생체 컴퓨터 안에 정보 데이터로서.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한 당신은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계속 살고자 해. 당신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당신을 살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증명이자 흔적이 바로 나니까. 내가 당신의 유적이니까. 고마워, 내 사랑. 아침에 눈을 뜨면서 속삭여. 밤에 잠이 들면서 속삭여. 내 안에 있는 당신에게 속삭여. 나와 함께 해주어서 고맙다고. 이렇게 나를 살게 해주어서 고맙다고. 당신이 나를 살게 하는 거야.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든, 죽었든, 살았든, 무한의 별무리를 여행하고 있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하프콜린스가 어딘지를 몰랐기 때문에 예, 들었을 때 별 생각이 예, 그래서 돈 들어오니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이게 알려진 다음에 기사도 생각 이상으로 많이 나고 주변의 작가들도 정말 많이 좋아해 주시고 축하해 주셔서 아, 좋은 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사실 SF 작가 중에는 전공이 다양한 경우가 많아서 심리학과라고 별로 특이하지 않고요. 그리고 게임 개발은 요새 글 쓰는 사람들이 돈벌이로 많이 하는 직업이라 역시나 그렇게 특이하지 않고요. 단지 제가 했을 때는 좀 더 게임 초창기라서 그 당시에 게임 개발자가 많지는 않았죠. 심리학을 얘기하면 심리학은 인간을 과학적으로 보려고 애쓰는 학문이라서 과학 전반을 좀 얇게 배워요. 그게 SF를 쓰는 데 많이 도움이 됐고 예, 무엇보다도 상담하고 임상을 기본으로 배우는데 그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글 쓰는 동안은 멘탈 관리가 필수인데 자기 자신을 상담할 수가 있으니까 예, 도움이 되더군요. 그리고 게임 개발 경험은 다른 의미에서 도움이 되는데 게임 시장이 문학 시장에 비해서 굉장히 커요. 사실은 영화 시장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고요. 15년 전에 만든 제 작품이 지금도 수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저는 이미 수출도 많이 해봤고 예, 세계의 팬들도 많이 있어 보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사실 제가 세계적인 소설가가 된다고 해도 그 정도의 피드백이나 사랑을 받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 충족이 다 됐다고 해야 되나? 그건 좋은 것 같아요. 낯설게 하기 기법인데 사실 SF에서는 굉장히 흔히 쓰는 기법이고요. 흔히 SF에서 외계인이나 이종족이 나올 때 정말 이제 외계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쓰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우리 자신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기 위한 외부의 시선을 가정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구나 현재 나라나 현재 제도 하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시선을 가정하는 거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사이코드라마를 했는데 사이코드라마의 기본 기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주인공이 앉아서 자기 이야기를 하면은 잠깐 일어나 보라고 한 다음에 연기자가 와서 그 주인공이 했던 행동하고 말을 그대로 따라해요. 그걸 옆에서 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못 봤던 문제가 객관적으로 보이게 되는 때가 많아요. 아마 SF에서 그 기법도 비슷한 기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사실 사랑을 많이 받는다고 느끼고 네, 뭐 제가 뭐라고 소설을 쓸 뿐인데 그것만으로도 참 많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생각하고 소설을 쓰면서 생겨난 인연도 많고 또 그 인연이 좋은 방식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참 좋은 직업이구나 생각하고 늘 감사하고 네. 계속 감사하며 살겠다고 생각하죠. 예, 사실 제가 SF를 쓰려고 해서 SF를 쓴 게 아니라 제가 쓰고 싶은 걸 마음대로 썼더니 그걸 독자들이 SF라고 해석을 해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쓰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쓰지 않고 어떤 유행하는 소설에 맞추거나 그냥 받아들여지는 소설에 맞춰서 썼다면은 제가 여기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어쩌면 아예 작가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소설이 꼭 SF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자기가 쓰고 싶은 소설을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영미권 SF 독자들은 SF를 다르게 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리뷰를 보면 한국 독자 반응하고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좋아하시는 부분도 비슷하고 어려워하는 부분도 비슷하고 사실 우리가 영미권 문학을 가져와서 읽을 때도 사실 비슷하게 읽잖아요. 아무 어려움 없이. 그래서 소설을 쓸 때 크게 개의치 않고 한국 독자들에게 맞추어 써도 마찬가지로 세계 독자들도 비슷하게 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작품이 좋으면 수출된다고 믿으면 좋은데 제 느낌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고 사실은 문학이 세계 문학이 되는 데는 나라의 힘이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해요. 사실 문학은 자본이 전혀 들지 않는 예술이기 때문에 아마 세계 어느 나라에나 훌륭한 작가들이 있을 거고 단지 우리가 그들을 접하지 못할 뿐일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 문학이 지금 수출이 많이 되는 것도 다른 문화가 수출이 되는 것도 역시 나라의 힘이 조금 더 세져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국격이라는 것이 경제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세계 시민

0: 겹칩니다. 자, 문을 다시!
1: 연극 지킬앤 하이드는 단편 소설을 모티브로 해서 거의 원작에 거의 충실한 1인극이고요. 추리 심리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와, 도스! 마지막으로 부탁하겠네. 예전에 알던 나로 기억해 주게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0: 그날도 우린 산책 중이었습니다. 뭐 엠필드는 어젯밤에 누가 누구랑 바람을 폈는지 누가 누구를 찔렀는지 뭐 이런 얘긴들을 계속해서 떠들고 있었고 전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대회와 모퉁이를 돌았을 때 갑자기 엠필드가 멈춰졌어요. 그때 전 이 문을 발견했습니다. 전 이 문이 너무 그로테스크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물어보려고 하는데 엠필드가 먼저 대답을 하더라고요.
1: 아저씨는 내가 이 문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었나?
0: 전 대답했습니다. 아니, 진짜로 없었거든요.
1: 그럼 내가 얘기 하나 해주지. 얼마 전 내가 밤늦게 외출을 한 적이 있었어. 그날 그 사건이 벌어졌지.
2: 어터슨이라는 인물은 변호사고요. 그리고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인 지킬이라는 친구를 계속 옆에서 목도를 하면서 그가 과연 좋은 사람일까 나쁜 사람일까 이거에 대한 굉장한 혼란함을 느끼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쫓아가는 그런 극이라고 생각합니다.
1: 큰 일도 아니었어. 사람들을 불러올 만한 일도 아니었지. 난 그냥 그놈이 일어나서 옷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고 그냥 가던 길 갈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그놈은 아니었어. 그놈은 그냥 가버리지 않았어. 그 무방비로 쓰러져 있는 나이를 발바대기 시작한 거야. 엄청나게 사나운 기세로! 아이의 뼈 부서지는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어! 오, 아이의 몸에선 피가 뿜어져 나왔어! 난 무심히 가는 놈에게 소리쳤어! 야, 이 미친 새끼야, 너 거기 서지 못해! 아이의 부모가 뛰어와서 소리를 질렀어! 비명과 고함 소리가 난무했어! 아, 대체 누가 이런 일을... 어떤 놈이야! 근데 그놈은 침착했어. 전혀 동요하지 않았지.
2: 작은 역할까지 하면 4-5역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태도의 변화에 따라서 아, 그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라고 이렇게 좀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표현할 수 있는 만큼 뭐 제 스스로는 좀 인물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에너지를 마음껏 뿜어내기 위해서 저는 연기적으로는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3: 놈의 시선 속에 악마 그 자체가 있었다니까. 악마라니. 보통 엠필드의 이야기 속 등장인물은 뭐 아무리 나쁜 놈이더라도 조금이라도 공감을 할 수 있거나 사건의 개연성이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엠필드는 정말 진지했습니다. 그래, 뭐 어쩌면 내가 그 남자를 봤을 수도 있겠네. 그 남자 이름이 뭔가?
4: 자네가 그를 만나본 적이 있다면 그를 모를 리가 없네.
3: 아이, 그니까 엠필드! 이름이 뭐냐니까?
4: 하이드. 하이드라고 하도.
3: 하이드? 그 남자 이름이 하이드라고?
4: 그래. 맞아.

0: 에드워드 하이드.
1: 문은 일단 되게 그로테스크하게 생기기도 했고 또 평범하게 생기기도 했는데 이 문이 상징하는 건 사실 저희가 함께 살면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이거든요. 그래서 그 선을 넘느냐 안 넘느냐 그거를 보여주는 것 같고 그리고 관객분들이 이 이야기가 문에서 시작돼서 문에서 끝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게 해주는 그런 문인 것 같습니다.
2: 제가 이 내면의 두려움을 다 털고 제 일상으로 돌아가려던 그 순간 그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이것 또한 빛과 그림자가 만들어낸 환영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건 진짜였어요. 진짜였습니다. 주변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밤하늘의 모든 에너지가 그 생명체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은 말했습니다. 도망쳐 도망쳐 도망치라고. 하지만 제 입은 먼저 말해버렸죠. 혹시 하이드씨 그와 저 사이에 묵직한 공기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사라졌습니다. 이 문으로 전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3: 계속 공연을 하다 보면서 생각한 건 아, 이 공연은 1인극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모든 인물들이 그냥 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뭐 지킬도 하이드도 아 그래 이렇게 표현을 해야 나중에 내 안에 있는 진짜 나를 찾는데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 모든 인물들이 다 똑같은 사람이고 그런 지점들을 향해 보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4: 저는 곧바로 지킬을 만나러 갔습니다. 지킬! 자네 소식 들었나?
5: 들었네. 그래, 정말 끔찍한 일이야. 댄버스 캐러경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그런 일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어.
4: 자네 소식이 정말 빠르구만. 아니 내가 방금 막 신원을 확인하고 오는 길인데. 자네 이 사건의 범인이 에드워드 하이드라는 걸 알아야 돼. 경찰이 증거를 갖고 있고 곧 그를 잡아낼 거야. 경관이 나한테 묻더라고. 하이드랑 가까운 사람은 아냐고. 대답하지 않았네.
1: 이 연극 지킬 하이드의 반전 매력은 주인공 지킬이 아니라 지킬의 친구인 그 변호사 어터슨의 시점에서 진행된다는 게 굉장히 반전 매력이고요. 그리고 사실 배우분들이 다 이제 이 한 역할을 특성을 잘 살려서 이제 개성 있게 연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관객들로 하여금 아, 저 많은 인물들이 단 한 사람의 안에 있는 게 되게 반전 매력이다 생각이 들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6: 어터슨, 정말 반가워. 반갑네. 아니야. 그건 불가능할 것 같아. 하지만 오해하지 말아주게. 내가 자네를 만나 정말 기뻐. 하지만 밖에 나가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 자네를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그것 또한 불가능할 것 같아.
2: 괜찮아. 그 이렇게 만난 게 어딘가. 그럼 여기서 그냥 이야기하는 건 어때?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는 만족하듯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3: 어릴 때는 어떤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이 좀 분명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공연을 하고 삶을 살아오면서

0: 생각해보니까 결론은 잘 모르겠습니다. 각자의 입장이 있고 또 각자의 상태가 있고 환경이 다르고 그걸 어떻게 제가 다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극하면서도 더 또 한번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1: 자네는 나를 알아. 지난 오랜 세월 동안 내가 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알고 있었어. 그래서 날 보호하려고 애쓴 거잖아.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알고 있었으니까. 넌 알고 있었어. 내가 악하다는 걸. 날 잡을 수 있었어. 날 찾을 수 있었어.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 그게 바로 자네 안의 하이드야.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anbando에서 가장 먼저 아침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최동단에 위치한 섬.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된 자연유산. 이곳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라며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독도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들이 퍼지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에서 활동하는 성혜승 연구원입니다. 방크는 1999년에 설립된 후 지속적으로 독도 바로 알리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대한민국 영토라고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인 삼국사기에 보면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 그러니까 512년 전부터 한국 역사에 등장합니다. 대략 1500년 전부터 독도는 우리의 영토였던 거죠.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역사적 증거는 이렇게 차고 넘쳐요. 지리적으로 살펴보면 일본 영토에서는 독도가 보이지 않지만 독도와 87km 떨어진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로 가깝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독도에는 대한민국 독도경비대가 상주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독도는 명백하게 대한민국이 지배하는 곳이니까요.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0: 전역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1: 서울역에 공항터미널이 있는지 몰랐어요.
2: 제가 다 알아봤죠. 여기서 짐도 붙일 수 있어요.
1: 편리하네요. 짐이 몇 개예요?
2: 하나, 둘, 세 개예요. 기념품을 많이 샀어요.
1: 그러네요.

0: 잘했어요.
1: 한국에 있는 동안 즐거웠어요.
0: 저도요. 와이엇이 한국에 있는 동안 좋았어요.
1: 경복궁도 정말 좋았어요.
0: 맞아요. 저도 좋았어요. 와이엇 덕분에 알게 된 것들도 많아요.
1: 다행이네요. 내년에 또 오고 싶어요.
0: 내년 휴가에 또 와요. 내년에 북한산에 가요.
1: 네, 좋아요.
0: 박물관도 가기로 해요.
1: 3시에요. 가야 해요.
0: 여권 있어요?
1: 네.
0: 비행기표 잘 챙겼어요?
1: 네, 여기 있어요.
0: 내년에 또 만나기로 해요.
1: 네, 도착해서 연락할게요. 잘 지내요.

0: 알렉사.
1: 오늘 가요?
0: 네. 알렉사도요?
1: 네, 저도 오늘 가요.
0: 우리 같은 비행기예요?
1: 네, 같은 비행이에요. 아, 이번에는 카본이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0: 네.
1: 사진이 다 예뻐요.
0: 그래요? 그건 모델이 좋아서.
1: 네?
0: 장난이에요.
1: 이게 뭐예요?
0: 아, 친구한테 선물할 거예요. 한국 기념품이에요.
1: 많이 샀네요?
0: 네. 알렉사도 하나 줄까요?
1: 고마워요. 아, 다이어스 여행을 좋아해요?
0: 네, 저는 여행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한국은 또 오고 싶을 정도로 좋았어요.
1: 아, 맞아요. 한국은 생각할수록 매력적이에요.
0: 네, 한국은 여행할수록 좋았어요.
1: 아, 저는 내년 휴가에 또 올 거예요. 다이어도 내년에 같이 올래요?
0: 좋죠.
1: 그래요? 우리 한국어 공부 열심히 해서 내년에 또 한국에 놀러 와요.
2: Wyatt and Alexa ended up leaving Korea on the same plane. Reflecting on the end of their trip, Wyatt said, 저는 여행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은 or 는 편이다 is used to indicate that you are closer to one side or a certain type without stating it definitively. To say you're the type of person who likes to travel, say, 저는 여행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To give you another example, let's say you're the type of person who likes reading books. You would say, 저는 책 읽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If you're the type of person interested in K-pop, you would say, 저는 K-pop에 관심이 많은 편이에요. The expression 을 정도로 or 을 정도이다 is used to emphasize the measure of something in comparison. To emphasize that your trip to Korea was so good and made you want to come back, say, 한국은 또 오고 싶을 정도로 좋았어요. If you want to say something is so good, it makes you want to dance, you say, 춤을 추고 싶을 정도로 좋았어요. If something's delicious enough to make you want to eat it every day, you say, 맛있어서 매일 먹고 싶을 정도예요. Today, Alexa and Wyatt used the expression 을수록, which is used to say the more something happens over time, the more the future will reflect that. For example, if you want to say your trip to Korea got better over time, it's 한국은 여행할수록 좋았어요. To say that the more you think about it, the more attractive Korea seems, say 한국은 생각할수록 매력적이에요. How about one more then? To say the more you look at Korea, the more beautiful it seems, say 한국은 볼수록 아름다워요. All right then, let's practice the expressions by listening to our main characters one more time.
0: 저는 여행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저는 여행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한국은 또 오고 싶을 정도로 좋았어요. 한국은 또 오고 싶을 정도로 좋았어요. 맛있어서 매일 먹고 싶을 정도예요. 맛있어서 매일 먹고 싶을 정도예요.
3: 한국은 여행할수록 좋았어요. 한국은 여행할수록 좋았어요. 한국은 생각할수록 매력적이에요. 한국은 생각할수록 매력적이에요. 한국은 볼수록 아름다워요. 한국은 볼수록 아름다워요.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와이엇이라고 합니다.
1: 저는 이션입니다.
0: 뷰티 온앤오 프로. 이제 촬영한 지 또 오래됐잖아요.
1: 그렇죠, 이제 비스트입니다. 네. 비스트, 맹수.
0: 맹수.
1: 인터뷰 비스트.
0: 좋아요. 그러면 오늘은 혹시 뭐 하는 거죠?
2: 두 분은 트렌드 따라가고 있어요.
0: 저는 트렌드를 너무 잘 따라가고 있어요.